0: 71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서의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전원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 드리고 교식 드리고 했대는데 이 레이저 치료 기계가 어제부터 없습니다. 너무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 이번 우대 활동은 특별해서의 레이저 치료 기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대신에 옥으로 되어 있는 옥속 양성 이 베개를 드립니다. 이 베개도 아주 좋습니다. 옥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땀이 많은 계절에 머리에 땀이 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땀을 식혀주고 우리 누우면서도 가만히 누워야지 않습니까? 돌아 누우면서도 이 옥속으로 된 베개는 그 안마도 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 치료기계 대신에 옥속 베개를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원 보조금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예? 이래서 우대활동 이렇게 변도 있다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우리 기혈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늙으면 담액이 없고 기혈부족이 오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늙어도 어떤 사람은 기혈이 충족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좋죠. 기혈부족이 있으면 제일 먼저 손상받는 데가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완성한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발동기가 돌아 못 갑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이 기와 혈은 우리 몸에서 발동기에다 기름을 이어주는 그런 걸로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와 혈이 부족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제일 좋은 약이가 기와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와혈. 아무 별난 약이고 별난 의료고 별 그 기술이 다 따라가도 기와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장육부가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와혈이 이런 치료는 우리 중에서 제일 중시하는 한계 치료법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와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맥이 없고 말하기 싫어지고 웃기 싫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심하다 할 때는 마목이 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정신상태도 우울하고 꿈이 많아지고 이런 증상이 심하게 되면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뇌세포가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고 특히 우리 그 당뇨병 환자들 당뇨병이라는 거는 대사성 질병입니다. 탄수화물 대사가 아이디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항상 맥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저혈당증이 한번 왔다 가면은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저도 이제 뇌경색 온 후로부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뒷골이 뻣뻣하니 어지럽게 나오고 가슴이 세게 호들호들하니 앞으로도 머리, 소리 형성이 나옵니다. 이 소리를 하지.
1: 네.
2: 제가 이 선생님 강의 듣고, 내가 듣고, 건네보시아 먹고 있는데, 아, 조금 뭐, 이 어림쩍하고 가슴 떨릴 때에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오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어지럽다, 숨이 차다, 가슴이 떨리다, 이 증상부터 나서지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네. 그런 것도 나는 들렸으면,

0: 원이 다 봅니다, 죽고.
1: 예.
0: 이제 난 이게 혹 아실 때 약도 얼마 없지, 이미 좀 싸서 계속 꾸준히 먹자고 합니다.
1: 오늘이 우리 활동 2,000원 보조금이 나가는 우리 활동 마감입니다. 예. 아, 지금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0: 아, 그러면 예, 예, 이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1: 예, 예. 그리고 들으십시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세요.
1: 기와 혈흔은 부족하게 되면은 내시포가 많이 죽어 나갑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의 이 혈당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쭉하면 저혈당증이 와서는 사탕만 먹어야 되고 사탕물을 먹어야 되고 저혈당증이 오면 또 그래 뭐 사탕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왔다 간다 하면은 몇 시간 동안 우리 맥이 뚝 떨어지고 우리 볼이 한계증 시야에 나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많은 뇌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기혈 부족이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할 때는 치매가 빨리 옵니다. 치매가. 때문에 기혈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병 치료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시완 기혈부족 치료에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혈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 나는 늙어서 그렇겠지 항상 어지럽고 맥이 없고 정신이 안 나고 말하기도 싫어지고 조그만 자리만 봐도 눕고 싶고 이런 사람들 우리 건내보시완 써보십시오. 이게 뇌만 건강하게 한다. 뇌를 건강하게 하자면 그 중요한 원인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고 어지럽고 녹공실 부주 있고 이런 원인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런 원인을 치료하자면 이렇게 오장육부의 기능부터 해결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비위가 좋아지자면 간이 좋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가 건내보시완입니다. 때문에 우리 건내보시완 쓰는 분들 이제처럼 나는 계속 어지럽고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 그거부터 이 나사지는 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맥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던데 그게 나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숨이 차고 잠이 아예 오고 가슴이 두근다그랬는데 그게 나사진다. 사실 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전보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다그리면 눈이 쫓는 것 같고 잠이 아예 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혈이 부족이 그렇습니다. 혈이 충족해야만이 우리 이런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기실 사람은 늙어가면서 골수가 적어지면서 혈이 적어집니다. 우리 혈은 어디서 만듭니까? 혈은 골수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골수가 콩팥 쓴 주구 성수라 말이 이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고 쓴 장진 콩팥이가 정을 저축한다. 이건 중의에서의 철학이고 기본 원칙입니다. 노교도 이거 개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공부하고 여기에 따라 약을 처방하고 이러죠. 그런데 산동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내보시환은 그 약 자체 그 성분들이 독특하고 옛날에는 황제밖에 쓸 수 없죠. 건종황제가 옛날 나이에 비하면 89세 거정 살았으면 지금 100세, 120세 나이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나도 건의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어떻게 하니?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자꾸 있으니까 그렇고 잠이 안 오고
1: 네? 네.
3: 아파요. 또 심장이 나빠요. 가슴이 부들부들 하고 자꾸 떨리고 가슴이 침하고 자꾸 화가 일어납니까? 심장이 나쁜 게 지네.
1: 맞습니다. 그 심장은 본래 오행학에서 화란 말입니다. 예? 불이 많은 사람들, 소결이 센 사람들 심장에 와서 불로 뭉친단 말입니다.

0: ਕਿਲੰਗਰੰਦ ਦੀ ਉੱਠ ਸੇ ਇਹ ਮੁਕਸਰ ਫੋਨ ਮਰ ਲੈ ਲੈ ਤੇ ਕਿ ਫੋਨ ਮਰ ਹੈ ਕੋ ਤੋ ਇਹ ਕੋ ਖਾਵੇ ਫਿਰ ਕਿ ਮਰ ਰੰਗਾ ਤਾ ਖਾਣਾ ਕੇ ਕਿ ਕੋ ਇਹ ਕਿ ਜੀ ਜੀ ਰੰਗਾ ਤੋ ਕੋ ਤੋ ਇਹ ਫੋਨਾਂ ਦੇ ਪਾਦਾ ਸੇਰਾ ਤੇ ਤੇ ਇਹ ਕੋ ਤੋ ਚਾਲ ਤੇ ਇਹ ਤੇ ਜੀ ਦੇ ਤੇ ਤੋ ਤੋ ਨਾ ਤੇ ਇਹ ਤੇਰਾ ਤੋ ਤੋ ਇਹ ਖਾਈ ਦੇ ਤੇ ਤੇ ਖਾਣ ਦੇ ਪਾਈ ਜਾ ਤੇ ਫਿਰ ਅੰਦਾ ਤੇ ਤੇ ਆਪ ਤੋ ਨਾ ਪਤਾ ਤੇ ਨਾ ਪਤਾ ਤੋ ਕਤਨ ਨਾ ਯਾ ਖਾਂ ਤੇ ਆਪ ਨਾ ਪਤਾ ਤੇ ਨਾ ਲੈ ਜੇ ਤੇ ਤੇ ਕਾਮ ਰਹਾ ਦੇ ਤੇ ਕੋਲਾ ਤੇ ਬਾਤ ਕਰਦਾ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지혈 부족이라 누구나 늙으면 다 오는 현상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런 기혈 부족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빨리 손상한다는 말씀드리고 치매가 쉽게 오고 그 전에 기억력 감퇴증,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아여고 이거 다 기혈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허시하는 약 맞으면 허시하는 약이가 보통 기혈 부족을 불러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도둑군 해보시나 네. 내 이전 반년 남아 묵고 있습니다. 기라서거리 네. 안 돼가지고 예, 머리 항상 아프고 어지럽고 예, 허리 띵하면서 이랬습니다. 정신 올바한 게 기억력도 없고 이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기라서 계속 먹었댔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어떤 때는 예, 저기 예, 집어 먹을 때도 너무 있었습니다. 너무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파도 심해가지고 그래도 네. 지금은 이 혈압약을 이거는 하루에 한번 먹는 것도나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날씩 이렇게 먹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2: 혈압약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
3: 예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머리가 아프고 띵하던 증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콩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런 것도 실세 없이 소변 뭐 밤이 못 더군다나 소변 더군다나 자수로 가서 잘 수 없었댔습니다. 자꾸 네. 머리에서 소리 남이 소리 그런 게 그게 해결돼가지고 지금 하루 저녁에 한 번에 뭐 두 번 많이 일어나야 두 번 일어날 때 있지 계속 한 번 일어나서 폭 자고 납니다.
2: 네.
3: 예. 폭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역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효능이 바로 그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약해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하고, 예, 황당하면서 이랬댔습니다. 어떤 때는 뭐, 속이 침침해서, 예, 자다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2: 네.
3: 예. 용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이가. 그러니까 네. 속이 편안한 게, 용, 비할 때 없이 정신이 말수한 게 좋습니다. 결국 관절이 좋았을 때다, 이게. 나는 네. 가서 한번 탈출이 있어가지고, 예, 자골 신경통에다가 쓰레, 그래가지고, 곧담은 힘들고, 예, 내리 둘이 뻗침이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2: 원래로 병 잡수면 예, 이런 고가병이 아주 잘 치료됩니다. 뼈가 든든해지는 게 로경입니다. 예.
3: 아 그렇습니까?
2: 예.
3: 그리고 지금 땀이 자꾸 나던 것도 많이 나서지고 그래 그렇죠. 이번 학교에 서울 때 15가구 사려고 합니다. 배달 예. 받겠습니다. 오늘이.
2: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 예.
1: 네.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저희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악교제약공장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치입니다. 때문에 약이 그 질량, 약

0: 이그량 어떤 거는 비싼 약들은 정말 적게 있는 약도 있고 재배한 약들이 많이 들어가고 약의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할 때는 그 처방은 아주 좋은데 약이 효능을 못 보죠. 이것은 무슨 원인인가? 확실히 이 약의 질량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 공장이 어디에서 만들어놨는가? 이름 있는 제약 공장에서 만든 약인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꼭 이걸 확인하고 잡수기 바랍니다. 돈은 많이 팔고는 효과를 못 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맥이 없다거나, 혈이 부족하는 거, 기혈 부족이 명확한데, 나는 그게 치료 아이되고, 거기다 자꾸 숨이 찬다 해서 심장약만 쓰고, 그 다음에 호시하는 약만 쓰고, 이런다 할 때에는, 우리 기혈 부족이 또 심해집니다. 중풍 치료하는 분들 약을 쓰면 쓸수록 맥이 또 없는 게 이겁니다. 꼭 이런 기혈을 해결하는 약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네보신 환우는 기혈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또 뇌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약이 충분히 들어갔고 곰팡이를 보호하면서 모든 오장육부의 생리 평형을 잡아주는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몸은 자리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몸은 그 자리의 따뜻한 정취를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고즈넉한 병강의 풍경과 옛 추억이 어우러진 곡 병강에 울리는 옛 노래입니다. 병강 바람에 실려 옛 노래의 정겨운 소리를 감상하세요.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사랑에 살아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푸른 달빛 아래 깃든 그림과 향수가 담긴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달빛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과 따뜻한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이 행복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래에 진실한 감정이 담긴 곡 소원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녀 2인 참으로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배산을 노래한 멋진 곡이 찾아옵니다. 장배산이 웅장한 풍경과 고향 사랑이 가득 담긴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장배산을 노래한 일을 감상하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와 행복이 되는 순간을 노래한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그대가 있어를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행복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문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 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십시오.

0: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스빵의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12세트가 24과 갑니다. 큰 과글로 24과 갑니다. 이러면 6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24번 따라갑니다. 네, 그 외에 우리 장례통하고 청임일화방 이거 다 드립니다. 네.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도대체 자기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싶다. 도대체 내 질병은 어떤 부류의 질병인가? 요추간판 탈출이면 그래서 그렇게 요추간판 탈출을 치료해야 되겠는가? 치료방 그러니까 방향이가 덜레째인가 이것을 상세히 물어보겠다. 상세히 조회하고 싶다. 상세히 치료하고 싶다. 예,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우리 침구를 놔주는 목적이가 기실은 환자분들을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는 각도에서 놔주는 겁니다. 예, 그럼 또 우리는 환자분들을 제 집 식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우리한테 와서 짐 맞고 그 다음에 또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안전을 고려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 풍습방 어느새 애기 지금 강입 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런 골과병을 치료한다는 약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당화된 사람들도 많고 예. 기실은 우리 중의에서는 중의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000년 동안 전해오면서 우리 몸속에 경락이 많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경락이가 우리 동맥이랍니다. 두마이라는 것은 이승 양치의 근본이랍니다. 모든 양기의 근본. 이 양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현대의학에는 양기, 음기란 말이 없습니다. 예, 이 중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현대의학은 시발점부터 틀립니다. 이 학을 연구를 할 때 이런 죽은 사람 시체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의는 뭔가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이런 날씨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맥을 봐가지고서니 이 사람이 어떤 방면에 기혈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은 경락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락은 우리 왕왕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경락이라는 게 사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난다고 해서 경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한 의사들은 뭔가 바깥에서 사람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능한 의사 그러니까 좀 뻔다이랄까 이런 의사들은 안에 들어가 봐도 특히 뭐 기계 검사를 해보고 서리 봐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의사들이 이게 제일 둔한 의사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요추간판 탈출한다 할 때 그래서 요추간판 탈출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요추간판 탈출은 결과입니다. 이 요추간판 탈출을 하게 어떻게 돼서 왔는가? 이 원인을 따지자면 경락을 따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요추간판 탈출의 증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상 크게 놓고 말하게 되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담낭 경락을 해서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오는 사람 있고 또 우리 동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화토자지라는 게 있습니다. 동맥 양 옆판으로 우편으로 나가서 거기에 내리줄로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거는 근대 와서 찐다 그때 와서 연구를 해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방광경락을 인해서 요상만 탈출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빨래오쉐 빨래오쉐라는 게 우리 그 해방 놓고 말한다 할 때 거기에 그 8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위신경이죠. 마위신경. 요추 두 번째 마디로부터 쫙 이렇게 뻗어서 나갑니다. 실로리처럼이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빨려 쉐그 자글로 우리 바늘 끼는 것처럼이 실로 바늘 끼는 것처럼이

0: 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신기 몽땅 그 짝을 지나갑니다. 근데 일단 거기 밀 잘못 다쳐놨다. 예,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서 칼을 한번 잘못 다쳐놓은 게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당황된 사람들, 대소변 나간 줄 모르는 사람들 많고도 많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 중기는 항상 함부로 칼을 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방 조합은 각종 이런 질병에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네.
2: 저는 약 쓰기 전에는 건강에 몸이
0: 잘해봤는데 바로 쓰지
2: 마세요. 네. 네, 관절 치료 하느라고 약도 많이 쓰고 지금 많이 샀습니다.
0: 예.
2: 한치도 맞아보고 수치도 맞아보고
3: 您通话的客户正在使用。
1: 네그래요말씀주시죠
0: 이제그환자분이칼침말이나올까나
1: 네
0: 드리는게인데이칼침이가효과는빨리볼수있지만이칼침이가경락을끊어놓을수있습니다
1: 네위험하단말씀이죠
0: 위험합니다칼침이라는게
1: 네
0: 그당시는별로이렇게턱경락을열어주는것처럼이렇게안에서막이렇게흔들어놓죠그러나후에가서경락이또끊어진다면은무슨약을먹어도그게보충이잘안됩니다
1: 네
0: 그래서이런방면에좀 아셔야되고그리고우리풍습마목병예풍습을인해서마목이온다이걸로인해가지고사람이당황이올수있습니다우리이처방제일첫검이처방이뭔가설태의처방입니다그래서이설태의처방은중도하는환자분들이특히우리풍습풍습으로그다음에손바람함에마목이오거나이런데치료효과좋죠우리풍습방보게되면이설태의고대로부터유명한이런밀방처방현대과학기술에이거해가지고서이국내에서처음으로예우리풍습풍습비정이랍니다막힌거그다음에손바람마목이오는거그리고또혈전이생긴거그빨리청결해내가고이런데아주좋은이런처방입니다그래서우리마목병을치료한다할때그러면우리평생동안이런당황해야된다이게제일중요합니다
1: 네잠시만요다음전화받습니다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말씀주세요
4: 예나도풍습방은좀여러달쓰고많은효과를봤습니다
0: 네
4: 풍습을좀비어디서한데없이아팠습니다또거기다가사고까지당해서근데풍습방먹으니까、네、많은효과를봤습니다거지도못피고걸지도못했습니다
0: 네그렇죠
4: 예전에이풍습방여러달을먹으니까허리도펴지고술에도안무라도됩니다
0: 네
4: 그리고똥똥털도덜하지견주고뭐좀견주고술한테없이아팠습니다
0: 네
4: 견주고풍습방좀고가약먹던중에서아무래도최고같습니다
0: 네그렇게됩니다
4: 그래서네이번활동이좋을때참가하자고기됩니다
0: 네2880018번전화지시네
4: 수고하십시오
0: 네건강하세요
1: 안녕히계십시오말씀주시죠
0: 캠풍한습우리쌍할론이란게있습니다이거는중의학대학에서무조건떼야할책입니다쌍할론말그대로이름그대로쌍한그러니까쌍위한한기에사람이상했다이런게죠모든질병들은우리뭐현대의학에서는무슨어디염증이생겼다이런말을많이하죠뭐병독이다이런말을많이하죠그런데그거는결과입니다그런데이런병독이런염증이거는어떻게돼서왔는가사실은모든염증은이습하고열이가결합하게되면이런염증을일으키는겁니다그러면근원은습하고열인데그마지막결과가염증입니다그러면우리강성수를써서그당시염증을별로치료하는것같지만그런데결국에는근본은해결못했습니다거기에있는습하고열을없애지못했죠그래서이럴때는뭐해줘야되는가빨리습열을없애는중약제가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그걸없애주게되면특히어떤사람들은치질이오지않습니까치질이근본이가뭔가기실은습하고열입니다 견데 이 수비를 없애지 않고 오븐을 지질 그 짝이

0: 그래서 뭐 이런 수술을 하겠다. 그거 쓸데없습니다. 아등이 쓸데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부터 해결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마목병 본다 할 때는 예, 모든 마목은 몽땅 한길 인해서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저는 풍수빵을 5개월째 쓰던 환자인데 예, 예. 이 풍수빵에서 너무 많은 해결 보고서를 전화드렸습니다. 고마워서.
0: 아, 예.
2: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뭔가 평시에 정신이 아니나고 항상 피곤하면 밥 먹어도 살에 물에도 자주 깨끼면서
0: 깨끼고 예.
2: 갑상선을 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예.
2: 근데 지금 이거 5개월째 쓰고 나니까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밥 먹을 때 살에도 안 걸려서 많은 네. 해결 받습니다. 머리도 살에 걸리지 않으니까 머리도 많이 개운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무릎 관절도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2: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알다시피 제가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관절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지금.
0: 네.
2: 그랬는데 여기서 효과를 못 보고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리 아 이거 어서는 이 병을 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거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버리고 찾아가서 진단에 근거해서 풍수빵을 쓰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정말 기적이 나타나서 지금은 5개월째 쓰면서 허리까지 아프지 않고 몇십 년 변비도 해결돼서
0: 예.
2: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0: 침구도 결합 약간 바르지.
2: 예, 예. 예. 침구가 특히 더 경각을 열어줘서
0: 예, 예.
2: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리고 이것이 약과 병이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진단이 맞아요.
2: 예. 예. 런앤이 건강과 행복을 전 선생하고 박 선생이 찾아준 것 같아서
0: 네.
2: 계속 풍수빵을 믿고 쓰려면서 활동에
0: 네.
2: 참가하면
0: 네.
2: 저렴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2: 따라서 친구도 할 수 있어서 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이번에 활동 좋지 않습니까?
2: 예예. 예, 예. 이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0: 네.
2: 이 시간을 빌어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저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0: 네.
3: 무릎을 괴댕기고 그래 화장실 다녔습니다.
0: 네.
3: 그랬는데 지금 이 풍수빵을 바꿔 먹으면서부터 설탕향수 가야 되던 게 풍수빵 먹으면서부터 지금 화장실 문이 아무 일이 없이 댕길 수도 있고 예.
0: 네.
3: 예. 그리고 저희 관절이 그렇게 아파서 그러지도 못했는데 지금 문이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친구 예. 결합했어요. 예.
3: 정말 좋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바에도 왜 부모 맞아가지고 소리 말을 얼버무름이 바로 못했는데 지금 화장실도 못 당겼는데 지금 여기 잘 당깁니다.
0: 네.
3: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찌나 좋은지 요즘에는 가정이 좀 화목한 것 같습니다.
0: 화목하죠. 예.
3: 네.
0: 병이 나서야 되죠. 예.
3: 네. 그리고 저기 이전보다 머리가 덜 아프니까 정신이 온단 말입니다.
0: 예.
3: 그 다음에 또 머리도 덜 아프고 무슨 두루병들이 나서가니까 밥을 자꾸 먹을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3: 제가 밥 먹다 나니까 또 저기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식사 잘하고 예.
3: 예.
0: 소화 잘 되니까.
3: 제가 아바이는 친구를 결합하니까 더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이야기 정말 우리들끼리는 마땅하니까 우리 둘이 이 풍수빵 계속 싸서 먹겠습니다.
0: 좋죠.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네. 알았습니다. 그러게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네.
3: 산치소는 누구 좋습니까?
0: 37분 좋죠. 근데 단종으로 잡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지금 혈배강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혈배강 안에 37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3: 아, 그 사지포에 딸려 있는 건 어찌 좋습니까?
0: 아, 그런 거. 그...

0: 그러니까 단정으로 잡수지 말고 예? 예, 조금씩 잡수세요. 그 단 7분 많이 잡수면 오히려 피 걸어집니다. 예?
1: 아, 그 조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조금씩 잡수세요. 조금씩.
1: 예.
0: 예. 예. 네.
1: 예, 잘 알았어요.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0: 그러면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마모기 온다. 특히 손발이란 마모기 온다 하게 되면 병원에가 진단 받게 되면 자꾸 말초 신경염 또 염증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거기의 진단은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원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네. 그러면 근본 원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한기입니다. 예. 한기 끼게 되면 예, 갑자기 혈액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 그러니까 혈관이지 않습니까? 혈관을 뭘로 생각하냐면 도랑물이라 비교하란 말입니다. 도랑물이 여름철에는 도랑물이 잘 흐릅니다. 겨울철 되게 되면 도랑물이 몽땅 얼어듭니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쥐랑 올라오지 않습니까? 쥐 올라온다. 뭐 짜게 바람 낀다. 어째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기 깼기 때문에 힘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수위에 뜨뜻하게 되면 예, 힘줄이 유연해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한기 꽉 차게 되면 예, 꿋꿋해지면서 쫙 졸아붙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예. 저는 예, 분유빵 그 약식을 주면 효과를 보는 환자인데.
0: 예, 예.
3: 아, 이거 약식 전에는 그래서 뭐 다리든 말아야 될지, 옹기든 말아야 될지.
0: 네.
3: 고통이 심했는데.
0: 네.
3: 수염을 약을 심으면 좀 수염 심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기대입니다, 지금.
0: 아, 예.
3: 예, 바쁘다도 열도 좀 오고,
0: 네.
3: 좀 그 초소한 감이 나고.
0: 어, 발음 실이 났죠.
3: 예, 원래는 빵 무슨 빡빡 말하던 게,
0: 네.
3: 당당지가 그 단단하고,
0: 네.
3: 예, 밤에 잘 나오면 이렇게 쥐 올라오고,
0: 예.
3: 완전 고통스럽게 그랬는데, 이거 심장 먹어보니까 지금 어깨도 제 발음도 좀 모르고 들지도 못하게 된 게 아프고, 들지 네. 못하던 게 그 아픈 건 좀, 완화됐는데,
0: 아,
3: 좀
0: 신이 꺼내야 되겠지. 나,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었죠.
3: 예. 예, 예,
0: 그만하면 대단히 많이 효과 봤습니다. 예.
3: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예, 예.
3: 허리가 무겁고, 몸 기다리면 좀 아주 고통스럽고, 그렇던 게.
0: 네.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데는 더 하고, 어떤 데는 좀 낫고, 좀 아무래도 방법이 좀 많습니다.
0: 나, 아, 예. 그래도라면 좋아지죠. 예.
3: 이것만은 그래도 완화됐다 말입니다.
0: 대단히 좋아졌죠. 예. 예.
3: 약을 좀 효과를 좀 내야겠지만.
0: 네.
3: 그러니까 지금 나도 지금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으면
0: 네.
3: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이 또 내 지금 먹어보니까 사실 약은 좋은 약입니다.
0: 좋은 약이죠. 네.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예.
3: 이게 뭐 고상했는데 지금 이 약 먹으면 그 금비라 하시면 딱 이 약 하나만
0: 그렇지 이거 맞으면 됩니다. 예.
3: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쓰고
0: 네.
3: 내가 듣고 있는 분들도 좀 이 약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0: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나서는 원인을 찾았죠. 각종 이런 마모병 특히 우리 이런 걸 인해서 마지막에 뇌혈전이나 뇌경색이나 중풍 반신불수나 예, 이런 분들 이게 몽땅 안에 한기 꽉 들어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다 발이라 막 시련한다 다리도 막 시련한다 예, 얼음장 같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막 양말을 막 다섯 개씩 신고 있고 예. 어제 그렇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그게 말초신경염 문제입니까? 절대 아니죠. 한 방면에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서약을 세게 써가지고 제가 자꾸 서약 말합니다. 기시로는 중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서의가 들어온 게 이제 400년 역사밖에 아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괴상한 질병이란 없었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젠동런. 젠동런이란 게 뭡니까? 온몸이 점점 얼음처럼 굳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동전이라는 게 5000년 역사 그때는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런 배에 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런 배에 생겼습니다. 특히 파킨슨 증상, 젠동전, 그 다음에 정신 우울증, 이 몽땅 서이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배에 다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딱 말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서약의 그 설명서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설명서에 다 똑똑하게 썼습니다. 하도 그 설명서를 너무 그 글씨를 조그맣게 써놓거나 로엔 분들도 안질도 안 좋고 약간 보려고 해야죠. 확대경 놓고 보세요. 거기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오래 먹게 되면 이러이런 병이 걸린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젠동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얼음이 됐다. 제가 자꾸 그런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꿋꿋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지금 벌써 점점 꿋꿋해진다 할 때는 깨물 죽는 길을 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중인은 뭐 해줘야 되는가? 모든 공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몸 안에 이런 양기가 모자라게 되면 양기를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이것이가 우리 双우仙灵方 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双우仙灵方 두 가지 우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중의들 등의 이 처방에다 역히 실어합니다. 이 중의학도 있잖아요. 지금 발전하면서 점점 서의학자걸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검사에만 의거하고 특히 병원에 가게 되면 먼저 검사부터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검사에서 사진에 뭐 경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경락이 막힌 건 막힌 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진단서를 쏙 보고서 사진도 보고 마지막에 환자가 한 말이 뭐인가? 늙으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정말 좀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 검사를 돈 가득 내고 검사는 했는데 마지막 그 말도 자꾸 검사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분기를 자꾸 걷지 말고 좋기는 중의를 가 배우세요. 그래가지고 서리에 맥이란 보고 이 사람이 이 한기가 거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뼛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는가 깊은 곳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꼭 우리 우토라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우토가 직접 명문혈에다 불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달아주는데 그 우리 러우구이도 할 수 있습니다. 러우구이 그거는 우리 간 경락으로 들어간 게기 때문에 간은 우리 나무목재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나무에다 불을 달아주는데 이제가 만약에 몸속에 이런 양기가 너무 약하다 한다 할 때는 그럴 때 불이가 너무 약할 때 거기다 나무를 팍팍 던져놓게 되면 불이 인차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이가 이 중약재를 배합할 때 영 이게 뭐니까 원칙이 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째 진맥이라면 하고서리 진단을 정확하게 해라는가. 예. 진단도 해야 이 사람이 이런 몸속에 이런 양기가 어느 나라인가. 특히 이 양기가 능히 이 나무를 태울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사람이 열을 막 활발하게 해가지고서리 구두를 뜨뜻하게 만들어주게 줄 수 있겠는가. 예. 그러지 않은 이상, 처방에다 꼭 우토를 여줘야 됩니다. 우토가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꾸이즈나 러우꾸이나 이런 약이 들어가서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죠. 이 처방이 잘 됐다는 게 双우仙灵方입니다. 깨미기 들어가서 직접 깊은 곳에 이런 한기를 몰아낼 때 깊은 곳으로 콱 덮여줍니다. 그러면 한기 멍땅 나옵니다. 거기에 독특하게 우리 양쉐 룽진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혈관, 뇌혈관,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이고 녹인다는 게 뭡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도랑무리가 얼어든 것은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얼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음을 녹이자면 어찌 해야 되는가? 덮여줘야 되죠. 이래야 혈액 속에 이런 독소 쓰레기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토는 직접 심장의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심장이 맥이 좋아야 어디집니까? 손끝에 발끝에 머리끝에까지 피를 확확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보내주게 되면 손발이 벌써 뜨뜻해 나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친구가 결합해서 그 통로를 빨리 열어주기 때문에 맨 약을 먹기보다 친구가 결합하게 되면 효과도 빨리 본다. 약도 빨리 흡수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신경 영향도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이 뇌혈전이나 뇌경색, 뇌중풍, 반신불수 특히 얼굴이나 마모기 오거나 이빨에 마모기 오거나 혀가 마모기 와서 말

0: 잘 안 되거나 손발이 마모기 오거나 발다리가 마모기 오거나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이만 마목 증상이가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양쉐 롱진메이 오늘 학습했죠. 그래서 우리 풍습방은 두 가지 처방.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습기를 없애는 수렁우젤링방 들어가고 하나는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 들어가서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골과병에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거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 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개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로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온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순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렴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패 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매개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히야 했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통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2: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1: 탁상등 아래 추로괴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이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3: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를 거다. 이 보고서가 있으면은 앞으로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구분기를 적게 걷게 된단 말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냐? 하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 기어코 남들이 요구해서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무슨 태도란 말이야? 응?
1: 주수는 급히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는 척하였다.

0: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를 향해 한바탕 화를 낼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지금 꼬물 만큼도 아버지의 화를 돋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리었다.
1: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 이 리포트를 다 작성하면 제가 연구생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0: 그에게 가동의식은 성대하고도 열렬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또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구팀까지 불러 작업장으로 통하는 길거리에 늘어세워 북을 치고 춤을 추도록 하여야 한다. 의식이 끝난 후 왕덕혜는 추로계를 자신의 사무실로 청해 공손히 차를 건네주었다. 감사의 말을 거듭하는 바람에 로괴는 어물거리며 대꾸를 못했다. 로괴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껏해야 식당에서 삼겹살찜을 대접하면 그만이었다. 왕덕혜는 로괴를 기술 고문으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로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왕덕혜는 그의 옆에 와서 앉아 어깨를 다독이며 성근하게 말했다. 그냥 심심할 때 그 막대기를 들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로괴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왕덕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직 탑복하지 않았는데 왕덕혜가 어느새 붉은색 조빙장을 꺼내 진지하게 로괴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지금부터 어르신은 저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로괴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두 눈에 눈물이 고이었다. 그 시각 그는 갑자기 스승 왕도령을 떠올렸고 그 시절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을 생각했다. 또 대로리 장이구도 돌이켜보며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이 영예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으니 부끄러워지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감사호를 연발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로괴는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파견한 승용차에 몸을 싣고 금이 환영하는 길에 올랐다. 차가 회사 대문을 나서자 로괴는 그제야 그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붉은색 초빙 증서를 펼치었다. 그때 안에서 무엇인가 흘러내려 무릎에 떨어지었다. 로괴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보았다. 감사 편지겠지 싶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다. 로괴가 손을 봉투 속으로 넣으니 은행 수표 한 장이 집혀나왔다.
1: 이게 웬일이야?
0: 그가 놀라 소리쳤다. 옆자리에 앉은 추수가 수표를 받아보더니 활짝 웃었다.
2: 아버지, 이건 사리금이에요. 뭘 그리 놀라요?
0: 로괴가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1: 이보, 미안하지만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장님을 만나봐야겠어.
0: 주로계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덕혜는 다소 놀랐다. 로계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을 때는 순간 속이 덜컹거리기도 하였다.
1: 적단 말인가?
0: 로계가 입을 열었다.
1: 회장님, 이 며칠 동안 고급 호텔에 주숙을 시키고 매일 만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고급차를 태워주어 영감탱이가 호강을 할 대로 했소이다. 송풍기 소리는 나의 본업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오? 어? 왕덕혜는 몸을 일으켜 로계를 보다가 다시 눈길을 그의 뒤에는 아들한테로 돌리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간도 문어구에 서서 회장님과 눈빛을 맞추었다. 왕덕혜가 말했다. 주로사부님,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기한 액수입니다. 주로계가 아들을 돌아보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걸자나도 네 놈이 꾸민 일일 거라 짐작을 했다마나 그렇지 않고서야 참. 그는 급히 하던 말을 삼키고 냉큼 아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왕덕혜가 인차 뒤따라 나와 그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적다고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아드님이 제기한 이 액수는 정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례금을 약정을 하고 시작해서 했습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소. 나한테 일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어. 로계가 등을 돌리며 대꾸를 하였다. 그래도 왕덕혜는 그 수표를 억지로 로계 손에 쥐어주었다. 주로사부님, 어르신이님이 우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이후 매년의 고문비도 이 액수로 지불할 겁니다. 10만, 이것을 고문비라고 합시다. 로계의 그 길쭉한 얼굴이 거무락 푸르락 하더니 나중에는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쳐들고 아들의 그 푹 숙인 고개를 향해 달려갔다. 너희놈이 애배의 낯장을 다 깎는구나. 그가 욕설을 퍼부었다. 왕덕혜가 얼른 로계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아드님이 경제 타산이 밝은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능력이 바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로계의 눈이 금세 반짝 빛났다. 그는 돌연 두 손으로 왕덕혜의 두툼한 오른손을 쥐어잡았다. 회장님,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마는 회장님, 기왕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어요? 네, 저 어리석은 아들 놈을 회사에 받아주어 송풍기 수리를 하게 하면 어떠소? 내가 저놈이 스승이 되겠어. 왕덕혜는 뜻밖인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엄숙한 표정을 보이었다. 주로사부님, 그 말씀이 정말이시죠? 주로계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할 사람이요? 왕덕혜는 당장에서 시원스레 대답을 내놓았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께서 송풍기 정비를 하려고 할까요? 추수는 일이 어떻게 이런 반절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핍박을 받는 듯한 눈길이 닿자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왕덕혜가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니 문가에 서 있는 은강에게 분부하였다. 원주임, 주로 사부님께서 안심하게끔 지금 곧바로 소초를 데리고 가서 입사수속을 밟도록 하오. 그가 송풍기 정비를 하겠다면 그대로 시키고 싫다면 다른 일을 고르게 해줘. 우리 회사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요. 아무튼 주로 사부님의 아드님은 우리가 무조건 받겠어. 그 말에 로계는 멍하니 선 채로 굳어지었다. 손에 쥔 수표가 바닥에 흘러떨어지었다. 로계는 한달음의 신체가 웅장한 왕덕혜를 끌어안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괴이었다. 회장님, 이번에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어. 내가 수리한 송풍기에 10배가 넘는 신세를 말이오.

사실 그 시각 추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그는 이 회사에 와서 일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더욱이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회장님이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청을 수용하고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신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를 감동과 더불어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버지 후광으로 그도 이렇게 주목받고 중용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들을 거절한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가 새벽까지 잔업을 하면서 삼겹살찜과 군침도 오는 만두 두 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지는 가늠이 안 갔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은강이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사수속을 팔부로 이끌었다. 주로교는 홀로 회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도 기뻤다. 그는 고희에 가까운 나이에도 운명의 신이 그에게 영광의 시각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년에 흘린 땀과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년에 한 노력은 모두 보람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일자리까지 해결한 것이었다. 여지껏 이 예비를 시답잖게 보았지만은 이번 걸음에 그가 하찮아하던 증서와 상장들이 결코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마누라 양춘에게 알려야 하였다.

소설 귀신 로괴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약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0: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따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변 특사물 주재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와 함께 열려 축구 격전과 상무무역 열기가 경기장 밖에서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따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회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신화사 로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로일대 공산당인들이 남겨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행하며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고 대중의 일을 마음에 두며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착실히 일해 연변 도약 주어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새 자귀를 보여주고 새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로당원 최수호는 퇴직 후 시종 당원 신분을 명기하고 적극적으로 남은 힘과 지혜를 발휘해 연결시 건공가도 량신 당건설 지도원을 맡았으며 단행간 쌓은 당무사업 경험을 기층 당건설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층 당건설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표현으로 최수호는 길림성 우수 당사무 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최수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호가복은 최수훈이 퇴직 후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한 데 대해 긍정을 표하고 나서 최수훈이 계속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건강을 잘 돌보는 전제에서 주동적으로 기층 지뢰에 참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회구역 대중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선진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하며 당내에서 서로 따라 배우고 앞다투어 모범이 되려고 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 광범한 당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분투 실천하고 앞장서 선진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1세인 로당원 김영자는 이미 54년의 당연안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 전 여러 차례 선진사업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자는 장기간 만성병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이 비교적 크고 가정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영자의 집에서 호가복은 그의 일상생활, 지로 등 정황을 관심 깊게 묻고 나서 락관적이고 굳세게 생활하며 건

0: 건강을 잘 돌보라고 경려하면서 당의 좋은 정책과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도움이 있는 만큼 생활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격정이 넘치고 피가 끓던 연대 수많은 공산당원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분투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곤란당원에 대한 관심방조 사업을 잘하고 곤란당원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주시해 정밀하게 곤란을 해소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개선해 그들이 당조직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올해 96세인 미퇴직 로 간부 리영생은 장기간 교육 전선에 깊이 불이 내려 연변 교육사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한생을 바쳤습니다. 호가복은 리영생의 집에 찾아가 로인의 손을 잡고 따뜻이 안부를 물었으며 그의 신체 건강과 생활 정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나서 리영생이 연변 교육사업을 위해 한 중요한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로인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발전 성과는 한 세대 또 한 세대 로 당원, 로 간부들이 닦아놓은 토대, 바친 기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신시대 로 간부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정성껏 봉사 보장을 잘하며 최선을 다해 로 간부들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난제를 해결해 그들이 만년을 편안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가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8월 중공 만주성위는 중앙결의를 관철해 만주당 공청단 성위를 합병해 만주총행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만주 전역 총폭동 준비, 정치파업, 병사폭동, 지방폭동 조직과 홍군 건립의 책량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9월 각현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방폭동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주 총행동위원회는 중공 동만특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10월에 설립됐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아 연길, 훈춘 등 10개 현을 지도했으며 잇따라 중공 왕청현 위와 훈춘현위를 설립했습니다. 특위는 설립된 후 지방 당조직을 적극 건설하고 추수 폭동 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적과 아군의 힘 차이가 현격한 데다가 맹목적으로 정면 대결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1931년 2월까지 당원 공청단원 군중 2천여 명이 체포되고 수백 명이 희생됐으며 여러 곳의 당 공청단 조직이 파괴됐습니다. 1930년 9월 중공 6기 3중 전의에서 좌경 5류를 시정했습니다. 만주성위는 즉시 총행동위원회를 철폐하고 각급 당 공청단 조직의 일상사업을 회복했으며 동만사업 강령을 제정해 군중을 동원하고 혁명단체와 무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츰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동만지역 당조직의 발전, 당원대회의 확장, 대중성 혁명단체와 그 정권 조직의 건립은 9.18 사변 후 중국 공산당이 동만 항일 유격구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 근거지를 창건하는 데 토대를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 지도 사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서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법치 사상, 습금형 문화 사상,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 및 중국공산당 제20기 주황위원회 여러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 관찰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민족사업이 거둔 역사적 성과와 성공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합니다. 6월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상무국과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함께 내놓은 연변 특삼을 주제 장터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30개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세 모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이체를 더했습니다. 시장은 일현 일품, 연변 전통 브랜드, 무형문화재, 입장권 부분 연동 4대 전시구역으로 나뉩니다.

연면주 8개 현시의 우수 기업 고전 브랜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연길 커피, 룡정 명태, 왕청 수제 당면 등 각 현시의 대표 상품과 장료 전병 등 연면 전통 브랜드가 장터에서 선보여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0: 입장권 부분 연동 전시 구역에서는 경기 입장권으로 일전으로 냉면 먹기 우대권을 받을 수 있었고 미식업체, 완제품, 기름 카드 충전 할인 등 다원화 봉사를 집약해 소비, 출입, 숙박 등 수요를 일괄식으로 포괄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에게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문예전시 공연, 무형문화재 장터와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을 위해 특색과 활력이 겸비된 문화 관광 성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정, 저력과 활기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룡강 문화관광 주제 전시 구역도 특별히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빈, 지할, 감옥사 등 부스에서 각지의 특산물을 전시했고 흥룡강 문화관광 전역관광 특색 추천 소개회도 열려 여러 지역에서 특색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청강입니다. 이번에 우리 할빈은 성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소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빙설 3개, 포세이돈 그리고 자체 제작한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꾸레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연결에 와서 따뜻하고 진실된 정을 느꼈습니다. 연결 관광사업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차 관리, 관광지 통괄 운영, 야시장의 정취에 이르기까지 연기는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어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돌아가 종화하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주 여러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경기 보장 방어선을 구축해 장백산과 송화강을 넘나드는 두 지역의 축구 성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주류 매체의 선전 보장 중책을 맡아 전문 취재 편집, 생방송, 중계팀을 조직하고 사전에 고화질 중계 설비, 신호 전송 시스템 및 녹음, 조명 부대 시설을 테스트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C+E 채널 고화질 중계차 위성차와 근 40명의 전문팀을 투입했고 카메라 12대를 투입했으며 무인기 촬영, 고속 카메라를 융합해 고속 촬영 장면 재생과 국제음 수집을 병행해 경기의 모든 멋진 순간을 보여주려 힘썼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를 축구팬, 응원단, 경기 전 문예 공연 등 멋진 장면에 더 많이 맞춰 경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변의 축구 문화와 도시 매력을 전파해 동북 나아가 전국 축구팬들에게 경기 수준, 관람 가치와 지역 특색을 겸비한 고품질 경기 실황 중계를 선사하려 했습니다. 고품질 세시 주보 경기기간 공안 부문에서는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진행하며 안전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정치지도원 로효빈입니다. 경기 안전 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 공안국의 동괄 지도와 적극적인 지시 아래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경찰 천여 명을 투입하고 경찰차 20여 대를 배치해 경기 안전 보장 임무를 맡아 경기가 안전하고 순조로우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현장 축구팬, 장외 관중, 매체 전파팀에게 안정적인 디지털화 관람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길림 이동 연변주 분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년 5세대 이동통신 A신 기술, 지능적 배치 체계, 온 오프라인 부대 봉사 등 다 자원에서 경기 통신 보장 방안을 구축해 관람 체험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길림이동 연변주 분회사 인터넷부 운영유지관리 책임자 장해동입니다. 경기 전 우리는 미리 경기장 및 주변 구역의 42개 기지국을 새로 개통해 용량을 승격했고 두 대의 비상 통신차를 배치해 경기장 핵심 구역에 주둔시켜 5세대 이동통신 A네트워크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전통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대역폭, 동시 접속

0: 수용 능력이 몇 배 향상돼 몇만 명의 축구팬이 동시에 영상을 찍고 모멘트에 올리며 생방송을 켜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전력보장 최저선을 고수하면서 경기 전 과정 무정전, 무고장을 실현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길시 교외전력공급회사 운행검사기술 전문책임자 장익유입니다. 경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특급 전력보장 모식을 가동하고 관련 인원 연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전력망 운행 방안을 세분화하고 중점설로 구역에 대해 정밀 순시와 적외선 온도 측정을 진행해 설비 운행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상수리 기재를 잘 실시하고 책임을 다져 경기 전력의 안정 적인 공급을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1: 레이 연변, 연변 유래, 100일 무위보 행위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 순조롭게 통행 제5 시즌 주제 활동이 일전 주 공항국 교통관리 지대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운전수들은 6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100일간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운전 행위를 규범하며 자발적으로 사회 감독을 받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전혀 없을 경우 추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등상은 2,000원 상당의 주유 카드이며 그외 1,000원, 500원, 300원, 100원 등 부동한 금액의 주유 카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수 대표 왕해파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속, 끼어들기, 차선 임의 변경 등 각종 문명하지 못한 운전 행위를 겨련히 근절합시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며 양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인내와 포용으로 모든 보행자를 대합시다. 승객을 대할 때는 언제나 열정적인 봉사를 유지하고 문명한 말투와 규범적인 운전으로 연변 사람들의 열정과 리의를 보여줍시다.
0: 일전 연변대학 2026기 학생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된 가운데 연변대학 지도 일꾼, 각 학원 책임자, 교원 대표와 2026기 졸업생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복을 입고 기운차게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지도 일꾼들은 졸업생들에게 영예증서,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하고 졸업생들의 수술을 넘겨줬습니다.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사 전공 졸업생 문성휘입니다. 저는 졸업이 종점이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변강의 뿌리 내리고 봉사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연변에 남아 배운 지식으로 목여의 양성 은혜에 보답하고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길림 전면 지능 실천 속에서 저의 인생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도합 5,522명이 학사 학위를 받고 1,966명이 석사 학위를, 99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 용감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도전급 경련 변강에서의 창업 동북지능 산업 승격 특별 시합이 6월 28일 룡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학에서 보낸 165개 프로젝트, 4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농업 녹색 발전, 디지털 지능화, 산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0: 연길시 상무국은 일전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선정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냉면류, 꼬치구이류, 숯불구이류, 국밥류, 비빔밥류, 맥주 안주류, 민소 류행류, 커피, 단, 간식류 등 8개 분야 총 100곳의 우선 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1: 일전 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에 주택공적금 연간 리자 정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산 기간인 6월 30일에는 현장 창구 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온라인 봉사 경로는 6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길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의료,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이번에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아주 짜르게 진행하는 특수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특수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천희 박사 한 가게 490

0: 8원인데요. 8각을 싸면 7각을 물어넣어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6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넣어 드립니다. 100% 물어넣어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홍남강 7호이기를 또 한 대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홍남강 7호이기 이 제품 자체는 아주 특수성이 강한, 일단 우리가 노린 게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안전한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으로부터 오장육부 이르까지 골격에 이르까지 어느 부분이든지 불편한 부분에다 딱 코드를 대게 되면 금방 모든 순환과 전달이 제대로 진행되는 홍강치료기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는데 이번에는 홍남강치료기니까 홍강치료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서술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천희 박사 15가게 15가게 홍남강치료기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5가게 3각을 드립니다. 한 가게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25일간 복용량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30% 거의 넘게 이렇게 더 긴 시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섯 가게 세 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43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고 10각을 싸면 10각을 물어 드립니다. 340원 좌우가 됩니다. 그러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콤파 그 부분에다 딱 대게 되면 콤파 모든 공능이 좋아지면서 귀에 소리가 나던 문제, 소변이 잦던 문제,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는 쟁탈해서 쟁탈전이 날 정도로서 많은 분들의 수요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각의 4각, 12각의 12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 이 기회는 일단 령하시게 되면 와 공장 측에서 확실히 베풀었구나 이런 감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링기의 전화번호는 501-7766에서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연과학 가운데 최고봉으로 되는 이런 연구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CAMP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천명이 약박사가 연구에 달라붙어서 성공한 이런 제품 자체인데 인체 40여 가지 질병, 나이 들게 되면 가지수를 손가락 발가락에 모자랄 정도로 해도 해지 못하는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입니다. 이게 제일 전형적으로 지금 질병 가운데서 엄지를 헬 수 있는 질병이라면 심장과 뇌혈관하고 콤파체 문제, 호흡계통의 문제, 이 몇 가지가 심각한 문제, 소화계통의 문제 이렇게 전형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는 여기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느게 되는 국제대회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그리고 청춘미마의 발견입니다. 청춘미마라면 우리가 지금 이게 중앙텔레비 그 시간전환이라고 이런 절목이 건강 그 강좌 그러니까 중국텔레비 10그 타에서 한번 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시간전환이다 이런 그 뜻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점점 더 젊어진다는 다시 말해서 인류의 한 명이 지금 보통 100세 100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이론적으로 150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가 바로 CAMP 발견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술이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50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천희 박사 선생님 한

0: 난 면전 1년 반, 아니 1년 반 정도 먹었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그 정도라면 예. 확실하게 알리게 되었을 겁니다.
0: 예, 진짜, 예, 예. 하, 이거 언제는 1년 반 좀 넘게 먹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 좀 효과 좋습니다.
1: 아, 예.
0: 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신경 예민해가지고, 예. 좀 이제 영업을 이렇게 하던 사람이 돼 그런 줄 신기 특별히 좀 예민했습니다.
1: 아, 예, 그런 예, 분들 있습니다. 예, 자극 쉽게 스트레스도, 받죠.
0: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조금 이렇게 이 대화가 예, 조금 이렇게 거슬리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막 이 심장 부위에 막 아프고 이랬다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심장약도 많이 먹고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 네, 우연히 방송 이천희 박사에 대해 이거 선생님 강의를 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게 신경 조절이 잘 되고 신경과 신경 그 사이 그거 이어주고 이랬다니까 네, 이거 그저 선생님과 문의도 아예 하고 그저 저리고서 이렇게 젠 때우 좋을 때 398원 할 때 그때 싸먹었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도 나 건도 한 1년 반 정도 넘어 먹었는데,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네. 예, 그래, 저번에 또 배달할 때 그 홍강 치료 이기로 그거 가졌는데, 그게 어째 그리 좋습니까?
1: 그게 대해서 모두 호평이 대단합니다. 예.
0: 예,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예, 우리 어머니도 있는데, 예, 우리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뭐, 이게 좀, 이렇게 전열선 그쪽을 인해가지고서 예, 소변도 작고 예, 어쨌든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영 좋지 않아가지고서
1: 언니가 그러니까 컴파체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상당할
0: 그래서
1: 정도.
0: 네, 예. 자꾸 강의해서 최신 1호로 접해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 예.
0: 최신 1호 먹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네, 이번에도 방송 드릴까 되나 또 이 이력이 그 내 먼저 가진 것만 더 좋습니다.
1: 네, 이 효과를 보는 정 홍남강 예, 치료기입니다. 예.
0: 예, 그래 내 가진 것보다 두 개 효과를 더 본다니까 되나 이게 욕심 나가지고 그거 좀 방송해 달란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그거 예. 가지겠다고 그래요. 예.
1: 그렇게
0: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나했습니다.
1: 어, 최신 1호는 이번에 10가구 싸면 10가구 줍니다.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홍남강 치료기를 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5017766.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남편분이 심장이 아예 좋아가지고 심노쇠발질이 심합니다. 이렇게거나 바닥성대 용실도 있고 있어요. 계속 물이 어지럽고 배에서 소리 나고 심장에서도 자꾸 문 닫고 뛰고 심혈이 고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뭐 압박감 느끼고 예, 불안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최신1호를 지금 드시고 있는데 그보다 성대 이 효과가 많이 나서졌단 말입니다.
1: 예,
3: 그다음에 자꾸 불안하고 자꾸 일 날 것처럼 황해하고 이랬는데 그게 안 뜸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계속 어지러웠는데 정신이 나는 게 화해 알겠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도 또 더블로 쌌습니다.
1: 아, 예.
3: 그런데 또 생각밖에 홍남광 그 치료기를 또 쓸게다.
1: 아, 예, 예, 예, 예.
3: 뭐, 그래서 저는 또 이 요즘만 투수가 있습니다.
1: 아,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제품이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제품에 속할 겁니다. 예.
3: 뭐 이렇게 체적도 크지 않고 예, 쓰기도 편하고 예. 예. 또 해보니까 예, 허리가 아픈 통증도 경감되고 허리 시원한 느낌 들고 예. 또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다 댈 수 있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오. 뜻밖의 이런 것들 선물 받아서 내까지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내간이 함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는.
3: 예, 예. 그 모해가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내 동생도 지금 말해서 지금 싸겠다고 예. 어, 나도 그거 쓸 때들이 싸겠다고 좋아서 예.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이번에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무대 활동 이게 선물이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은 7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냉서방 눈딱 얻은 한 5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예 이거 쓰고, 예, 지금 눈에 지금 하는 효과. 내가 이 눈이가, 예, 이 백내장에, 박내장을 해서, 예, 얻은 이게 한 1년 넘어 됩니다.
1: 예.
4: 원래 수술 자

0: 그만 해라고 그런 거 내가 수술 안 나고 지금 보수적으로 약을 넣거나 치료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예 그렇게 크게 발사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약 쓰면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아, 명이서방 쓰면서 완전히 좋아졌다. 예. 예. 예. 이,
0: 원래 자꾸만 예, 눈이 그래서 앞에 안개 뿌연 끼거든. 완전 예.
1: 백내장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예.
0: 예, 10m 앞에 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1: 완전. 그렇죠.
0: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이거 쓴다고 어떤 얘기 몇 달 쓰니까 나 완전히 뭐, 한, 20m, 30m까지 잘 배웁니다.
1: 대단하죠. 예, 예. 이 제품이 예. 그런 효과입니다.
0: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내가 어떤 데는 피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자꾸 비비면 피도 흐리지고, 눈곱이가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또 눈물이라는 게 자꾸만, 예, 이게 한지 나가면 나오고, 이래든, 이런 점수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
1: 예.
0: 예. 확실히, 예, 지금 나도 약을, 예, 그 1년 나간에 다른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1: 예. 그랬겠죠.
0: 예, 들고 있는 걸로 무슨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써봤는데 예, 효과 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 쓰면서 완전히 예, 지금 예, 현장 효과 뭐 시력이 되게 올라갔죠.
1: 시력이 올라간다는 게 보통 치료 아닙니다. 예, 예.
0: 야, 네, 그래. 이런 좋은 약 이번에 복관대 맨발에 이 좋은 약 선생님들이 이거 이야기해서 이거 저기 방송 얘기하고 내 이거 딱 선택했었는데 진짜 약이 좋습니다.
1: 예. 예.
0: 빠르고 또 효과 좋고.
1: 예.
0: 그리고 내가 검사 그 서치위원회에서 우리 가서 그 뭐니까 면비를 검사 또 신체 검사 한 대가 한 게 간이 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바로 그럴 겁니다. 예,
0: 예, 단량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예, 이 약을 먹고서도 눈만 좋아진 게 지금 간부터 안에 내장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하는
1: 그렇죠. 예, 예, 예.
0: 예, 선생님 내 이 약을 예, 오늘 저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명서방 여기 배달자로부터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이 박사 주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머리가 흐릿하고 머리 그저 머리가 그저 아프다 뭐 예, 그저 막 그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쏴쏴함이 터진 것 같아 예, 그러고 혈압 소절이 발아야 되고 예,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선생님 감히 듣고서 이 전이 박사 썼는데 로베살 두 번 받아 그런지 효과 어제 밤 며칠 안 먹었는데 빨리 그래집니다.
1: 전이 박사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그거 한 때쯤만 딱 풀어드 시게 되면 만 벌을 걸는 힘이 거기서는 운동 에너지 원천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시폰의 네, 신호를 몽땅 전달해서 모든 것 교정해주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3: 예, 몸도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콤바지 허해놔서 소배이 반소배나 나 소배용 그저 찾아서 그랬어 입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있으니까 배합이 잘 돼 그런지 효과도 빠릅니다. 그래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예, 한 번밖에 못 일어나고 그래 놓은 거 몸이 헷갈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주고 했거나 정신이 납니다.
1: 예.
3: 그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이러니 새 생명 사신 것과 한 가지 아니면
1: 예, 예.
3: 예, 그랬거나 이런 좋을 때 또 배달 받아서 또 두 가지 다 배달 받을까 해서 그래 전화 드렸어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에서 오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전이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예.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이, 예, 이, 그런, 심장이 자꾸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 자꾸 아프고, 그래 놓고, 이외에 내가 배운 게 녹음 왔다 없겠죠.
1: 예, 그렇죠.
4: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래서, 이, 수탄약을 쓰고 전복주사도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남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천이박사를 쓴 다음에 정말 선생님 강의를 들은 게 노벨상 두 번 두 번 탔다지 않을까요? 천이박사.
1: 그렇죠. 예, 예, 그렇죠.
4: 그래, 예, 이거 쓰기 전 한 반년 거의 썼습니다.
1: 예.
4: 예, 그런데 이거 쓴 다음에 효과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4: 예, 어떻게 좋은가 하면, 막, 머리 어림, 어지름증이 나고, 막, 그러니까, 쓰러지게 된데, 어지름증이 예. 없단 말입니다.
1: 그게 큰 해결입니다. 내 혈관이 예. 막혀서, 어째 막히는가? 예. 굳어 있으면, 예. 혈관이 굳어 있으면서, 그리고 죽상 혈액이 죽상 경화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0: 그래서 이게 그런 이거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가슴이 막 답답하던 것도 침침하고 답답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심내 혈관이 좋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0: 예. 그리고 예, 저번에 그 싸지원에 그 그런 뭔가 뭐 그래서 싸지원에 사는데 그 치료기계 용접수 때다.
1: 예. 아, 예. 홍남강 치료기.
0: 홍남강 치료기.
1: 특수합니다. 예. 그런 얘기 예. 너무 시장에서 반영이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다리 세게 아파한단 말입니다. 특성 예. 관절염이 되겠는데.
1: 아, 그런 데는 이게 즉폐죠.
0: 예. 그거 가서 좀 가져다. 그거 가죽땡김이 작은 게까 이 예. 가죽땡김이 그런 이 다리에다도 아프면 안 사서 그거 그랬고 어찌든지
1: 그렇죠.
0: 효과 영 좋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예. 그래, 이 기계를 나는 확실히 영 잘 지금 사용하고.
1: 아, 선택이 잘 됐습니다. 이번에 예. 기회가 확실히 잘 예. 이용된 겁니다. 예.
0: 예. 그래서 난 이, 확실히 이 기계와 이 선생님이 강의한 천희 박사, 이게 확실히 내게.
1: 아, 너무 선택 잘했네요.
0: 예. 영 좋습니다.
1: 예.
0: 그래,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늘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운동 에너지 원천이 바로 천희 박사 여기에서도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들 자체는 특수한 우수 성분 자체로 되어 있음에 과학적으로서 분리해낸 완전히 100% 중초약에서 분리 추출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중코웬의 그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이 제품 자체는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73세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누이에서 꼼짝달싹 못 손가락 발가락 하나 자기절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의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신노쇄골 학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분을 10년 동안 누이에 앉아서 꼼짝 못하는 분을 딱 밀고 들어와서 이분을 일굴 약이 나서라 신뢰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그 박사가 나섰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박사가 이거 중코웬의 한 박사가 나섰는데 바로 뭐에 나섰는가 하면 천희 박사 CAMP가 나섰습니다. 이 CAMP 발견은 특수한 발견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이런 그 건강 회복 발견에도 되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니까 처음에는 뭐 손가락에 약간 팠다고 원래는 손가락에 완전 딱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한 두 달이 지나갈까 벌레가 기는 감을 느낀다. 벌레가 올리긴다고. 여기 내 벌레가 올리기 벌레가 있는가 봐달라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제품을 쓰고 일어서기까지 했다는 그러니까 물론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아주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제품인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신호라는 건 모든 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저리고 여기가 마비가 오고 이런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줍니다. 세포 내 신경세포에 전달된다면은 거기에 유관되는 꼭 좋은 이 성분들이 안에 몽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몇십 가지 이런 성분인데 어떻게 들어보게 되면 간단한 성분 같지만 해도 이 성분에서 우리 완전히 마비된 신경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운동할 수 없는 운동 에너지 저하로 인해서 꼼짝 못하던 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또 거기에서 시장에서 조용하던 그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 이분이 이거 쓰고 일어나서 누이에서 일어날 정도로서 회복을 가져온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 CAMP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지금 심장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당신은 어느 정도의 오늘 내일 헤아릴 수 없이 쓰러질 심장으로서 신강으로 해서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심박수가 42차밖에 되지 않으니까 병 몇 번 검사했는데 모두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치부치는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를 심장의 내절로 원래 수축이 원하면서 심장이 뛰게 되어 있는 걸 기계에

0: 루설이 그 기계 작동으로서 대체하는 이 방법이 심장 집어치에 속하게 되었는데 결코 이 제품을 먼저 시도해봤는데 저희들 천희 박사를 시도해봤는데 심박수가 65차 그 좌우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또다시 검사했는데 역시 그 차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워치를 여치 말자, 잠시 여치 말자.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검사했는데 계속, 그 심박수가 60차로 벗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치워치를 여치 않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서 내가 어디에 불편하면 어디에 신경 전도를 제대로 풀어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를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으로서 힘든 분들은 본 제품을 쓰시게 되면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면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산업항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행위에 속한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국가과학기술부의 계획 싱호계획항목에 속하는 중요한 창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보통 노인성 질병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천희 박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황자세신리로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새라는 것은 씻어준다는 씨는 콤파츠란 말입니다. 콤파츠를 씻어주는 제일이라 하는 이런 뜻에 속하는 이 제품 자체는 녹혈증, 전녹근 32가지 순중약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녹혈증이라는 것은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피를 수분을 증발시켜서 딱 말려온 거 유리통 안에다 딱 유리병 안에다 그 한 번에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뜨거운 물에 풀지 않고 그저 오나 한 분에 풀어서 식전에 마시면 아주 효과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남성들은 먼저 그 녹혈증은 먼저 드시고 그냥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는 전녹근하고 녹혈증은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이 처방에만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전녹근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있는데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류에게 보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콤파츠 양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전녹근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32가지 아주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는데 저 가면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콤파츠 양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위를 쉽게 타는 분들 여기에서 염 버글지가 들어갔는가 하면 육종염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 바지텐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밤에 덮가바 신고 자든 이런 문제가 해결받는가 하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체온 조절을 해주면서 한기를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또한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지황계라든지 닦은 첩바이수라든지 닦은 백수를 말합니다. 그 외에 여기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는 후루바란 성분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고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파치 든든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소변이 조절받고 피가 잘 들리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그리고 여기에 추위를 해결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윤폐의 역할을 하는 맥덩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 1호에 속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9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고려당 무덤터, 거북바위와 자라바위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여의 흐르는 압록강 중류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우뚝 솟은 칠성산 기슭에 이르면 먼 옛적에 죽은 사람을 묻은 뼈가 군데군데 있음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수두룩한 무덤대를 고래장 무덤터라고 부른답니다. 먼 옛날의 은혜에 어느 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억대와 같은 사나이와 키 작은 사나이가 압록강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기슭이 수림 속에서 구명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왔습니다. 두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에 길을 광고했습니다. 분명 살려달라는 구명소리인데 웬 일이 생겼을까? 키 작은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대낮에 구원을 청하는 걸 보니 필경 무슨 일이 생긴 거로군요. 억대우 사나이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도둑머리가 길을 막고 행객의 뇌물을 빼앗는 것이 아닐까? 이 고장에 도둑머리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자 우리 빨리 가보자고. 두 사나이는 구명소리가 난 수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렴 속에 들어가 보니 깊숙한 구렁이 웬 로인 한 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 이 로인을 끌어올리자고 억대우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나이는 연로한 로인을 구덩이에서 겨우 끌어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줘서 대단히 고맙소다. 로인은 엎드려 감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나이가 늙은이를 살펴보니 연세는 칠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틀이나 굶고 보니 견딜 수가 없소다. 로인은 사나이들한테 이렇게 청을 들었습니다. 이걸로 좀 요기하세요. 억대우 사나이가 품속에서 구운 감자 몇 개를 꺼내 로인한테 드렸습니다. 마치도 개 눈 감춰지 구운 감자를 자시고 난 로인은 두 사나이한테 불행한 사정을 터놓았습니다.
1: 네, 노인이에게 어떤 불행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0: 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자식은 년세가 고령인 로인이나 병든 로인을 쪽지게 지어서 사전에 파는 구덩이 내버려 두고 며칠 먹을 생사를 얼마씩 남겨준답니다. 며칠 후 로인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뒤 광중에 파묻고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것을 고래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로인이 반신불수가 되자 아들은 아버지를 이 구덩이에다 두고 갔는데 며칠 쌀을 먹을 생사를 다 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로인은 두 눈을 펀히 뜨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다 보니 그야말로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구덩이에서 나오다니 반신불수몸이라 가진 애를 쓰다 못해 죽기 전에 구명을 청했던 것입니다. 로인님은 어느 마을에 계십니까? 억대와 그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 동네가 있지요. 이 늙은이 그 동네에서 살지요. 로인이 대답이었습니다. 로인님 우리는 그 동네로 가는 길이옵니다. 동네에 사는 박세라는 로인을 아우십니까? 그 말에 아니 박세라니 임자네들 이 늙은이를 찾는구려. 로인은 저기 이와저기 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로인님이 박세입니까? 참 하느님께서 정녕 로인님을 만나기 우리를 도와줬군요. 두 사나이는 너무도 뜻밖이란 데서 로인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1: 네, 길을 가던 두 사나이가 구해준 노인이 바로 박세 노인이었네요.
0: 예, 박세 로인은 두 사나이를 쳐다보면서 헌데 임자네들은 다 죽어 귀신이 되어가는 이 늙은이를 찾는다니 웬 말인가 하고 로인이 물었습니다. 로인님께서는 여러 가지 날짐승이 되어 아는 것이 매우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모처럼 만나뵈러 찾아온 길이옵니다. 키 작은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이 늙은이가 어려서부터 날짐승을 많이 길러보았소다. 아는 것이 많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임자들은 그 어떤 새를 알려고 시골까지 찾아가

0: 가는 길이 온지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의 이름도 모르고 또한 어떤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그냥 쩍쩍 울림하고 있지요. 억대고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로님한테 이야기 올리자면 길지요. 키 작은 사나이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0: 예, 당시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지 못함을 느낀 이후 나라는 늘 그 고려를 없인 여기고 기회를 엿봤다가 쳐서 없애버리자고 노리는 중 바로 며칠 전 그 나라 두 대신 키나 생김새가 똑같은 북색 암말 두필과 새 조롱까지 가지고 고구려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필이 말 중에서 대체 어느 말이 의미 말인가를 알아맞추라. 만약 알아맞추지 못하면 고구려에 인자가 없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 나라를 쳐서 없애치우겠노라. 두 대신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허나 나라가 약하다 보니 여러 대신들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이웃 나라 대신들이 낸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혔다고 속으로 다졌을 뿐 한다하는 마부들을 청해다 어미말을 가려내려 했지만 두 말이 이빨이 같은 자가 발 두께도 신통이 같은 지라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똑같이 생긴 말을 놓고 어미와 새끼를 가리라고 하니 참으로 딱하군요.
0: 예, 그래서 왕위령을 받은 대신들은 방문을 내붙였습니다. 내용 즉 두 암말 중에서 어미 말을 가리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후한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을 내붙인 이튿날 왕궁에는 윈로인이 찾아왔습니다. 소인이 방문을 보았습니다. 가히 어미 말을 가리낼 수 있습니다. 찾아온 로인이 자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한테 어미 말을 가려내는 외방이 있다고. 어떤 대신들은 매우 기뻐했고 어떤 대신은 이 늙은이가 후한상이나 욕심나서 왔겠다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대신들은 이 늙은이 로망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불생나는 두 암말을 보고 난 로인은 이 말들을 이틀만 군기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로인의 말대로 두 말을 이틀 동안 군기였습니다. 사흘이 되는 날 로인은 삶은 노란 콩 이물에 섞어서 구이에 쏟아놓았습니다.
1: 네, 그런 방법으로 어미 말과 새끼 말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0: 예, 그때 이튿날 굶어서 배고픈지라 두 필 말은 만나는 삶은 콩을 섞은 유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말 한 필은 유물을 개걸스레 먹었지만 다른 한 필의 말은 옆에서 유물을 먹는데 하면서 두둥이로 마신 노란 콩을 옆에 말한테 떠밀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로는 유물을 별로 먹지 않은 말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는 어미 말이옵니다. 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인께서는 그 어미말이란 그 리우를 말씀하시오. 나라의 대신이 로인한테 물었습니다. 그 리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 새끼를 절대 뉘어하지 않는 법이 마음에 옵니다. 방금 보셨지만 비록 이 두 필의 말은 이틀 동안 굶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미라고 맛있는 예물도 별로 먹지 않고 새끼한테 밀어주면서 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새끼를 구하는 데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짐승이나 피차 일반이옵니다. 로이는 저리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묘한 방법으로 가려낸 거죠?
0: 네, 그러자 이 나라에서 온 대신들이 입만 쩍쩍 다실 뿐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 왕은 대신들한테 분부하여 방문에 쓰여진 대로 로이한테 후한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대신들한테 한 가지 청탁을 올렸습니다. 대왕님들 나라가 남한테 억심당하여 대세로 위태롭대 조정리 백관들이나 시골이 서민들이나 지역 거의 죽어가는 늙은이를 막느라고 나라를 돕자는 그 마음은 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탁은 온 나라로부터 늙은이가 죽기 전에 내버려 굶게 하는 고려장 풍속을 피하였으면 백골난망이었소이다. 그 말에 로인님 상감마맞게 글을 올려보겠나이다. 대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고구려 나라의 늙은이마저 만만치 않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이웃나라 대신들이 이번에는 가지고 온 그 새 조롱을 고구려 대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조롱 안에 한 쌍이 새가 있었는데 쩍쩍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한 쌍이 새가 자주 울고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길러달라. 만약 그동안에 죽으면 응이말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치겠노라. 이후 나라 대신들은 또 한 번 고구려를 또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미말을 가려낸 로이는 자기는 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은 즉 아무 마을이 박새라는 로이를 찾아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 대신들을 박새 찾으러 두 사나이를 시골에 내려보내어 박새 로인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1: 네, 원래 그런 연유로 박세 노인을 찾게 된 것이었군요.
0: 예, 그런데 일을 안 되려고 그런지 조정 이름을 받고 시골로 가던 두 사나이가 글쎄 고려

0: 상태에 거해서 굶어서 죽어가는 박사로인을 만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나이는 박사로인을 번갈아 우면서 조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나이가 언제 박사로인을 모시고 돌아오겠는가를 안달복달하던 조정 대신들은 두 사나이가 로인을 업고서 무등 기뻐했습니다. 로인장께서 이 새를 받으십시오. 이 새는 여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대신들은 새 조롱을 박세로인한테 내밀었습니다. 한창 조롱이 한성이 새를 보고는 박세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는 틀림없는 동박새라는 새인데 아무거나 먹지 않지요. 그저 즐겨먹는 것이 초같이 처마 밑에 그물을 치고 있는 거미주가 거미를 잘 먹지요. 또한 꿀도 먹지요. 그 대신들이 사체에 사람을 띄워 초가집이 처마 밑에 위석이 엉킨 거미줄과 그 속에 달려있는 거미며 거미줄에 걸려있는 벌레들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먹이니 새한테 그 준이 동박새는 그야말로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한성이 동박새는 포도득거리면서 재롱어까지 또 부렸습니다.
1: 네, 박새 노인이 실천 속에서 얻은 경험으로 제꼭 알아맞혔네요.
0: 예, 며칠 후 꼭 죽었으려니 짐작했던 동박새가 살아서 지저귀는 것을 본 이 나라 대선들 그제야 머리를 수그리면서 한탄했습니다. 이 나라에 인자가 없다고 의심력했던 큰일 나겠네. 고구려 대선들은 너무도 기뻐서 박새 로인한테 물었습니다. 로인님께서는 어찌하여 날짐승이 되어 그토록 황하는 끝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말이 글쎄 박새라는 소인이 별명을 들어도 알 수 있지요. 소인은 어려서부터 날짐승을 붙잡아 기르는 것을 무척 즐겼지요. 날짐승을 기르면서 새들마다 무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박새로인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온 대신들이 겁을 더럽게 먹었다는 것을 듣고 난 왕은 박새로인한테 또 후한 상금을 내주었습니다.
1: 네, 박새노인이 왕에게서 후한 상금을 탔군요.
0: 예, 왕은 계속하여 박새로인을 보고 무슨 요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사람이 늙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죽기 전에 내버려 굶어 죽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지요. 황차 나라적으로 노인들이 오래 산다 하여 나라가 크게 해들 잃은 어깨에 늙은이들도 태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폐하께서 성질을 내리시어 고려당을 폐지해 주십시오. 박세론이 임금께 절절한 청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의 위세를 돋구어서 이 나라의 대신들을 물리친 것은 전적으로 로인들이 크나큰 공로이니 지금부터 인간이 전해 내려온 고려장 풍속을 철저히 폐함을 이 왕이 선포하노라. 고려국 왕은 이렇게 온 나라에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나라에서는 고려장 풍속을 폐해버리니 마을 백성들은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됐고 고려장 무덤터만 쓸쓸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자고로부터 여러 가지 맛 좋은 물고기와 개가 흔하다고 세상에 소문이 파다한 압록강 중류원 남쪽안과 북쪽안에는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계절에 따라 올라오는 바다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는가 하면 그물을 노려 강고기를 잘 잡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지어 엄동설안에도 얼음을 끄고 교묘하게 물고기나 개를 잡았는데 그야말로 어부들이 제가는 제 나름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모여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강남과 강북이 두 그 어부 동네 욕심쟁이 두 부사가 드난없이 나타났습니다. 두 어부다는 각자의 동네로 이사를 오자마자 가난한 어부들이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

0: 군요.
1: 예. 한 것은 이 도국 부자의 말에 따르면 땅도 내 땅이요, 산도 내 산이요, 강물도 내 강물이라 강물에 사는 물고기도 내 물고기여서 그 누구도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북 마을에 사는 리 서방이 밤중에 몰래 보다 몰래 그물을 노려 황어와 숭어를 얼마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새지 않는 간벽이 없다더니 이 서방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소문이 그만 부자놈이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자놈은 두 마름을 앞세워가지고 리 서방의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리 서방이 있느냐? 문 밖으로 나오느라. 부자는 거들물 피우며 리 서방한테 네, 그 리 서방의 저 집문을 개화장으로 두드렸습니다. 네, 대감님께서 어떻게 루추한 저희 집으로 몽소 찾아왔었습니까? 급해 맞은 리 서방이 맨발바람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너 이놈아, 과연 담도 크다. 한밤중에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다니. 이놈아, 그래, 이 어르신님이 물고기는 마음대로 도둑질 오는 줄로 아느냐? 응? 부자놈은 눈을 부릅뜨고 독사를 피웠습니다. 대감님, 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몇 마리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대감님께 비나이다.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리서방이 부자놈한테 빌었습니다. 그래, 몇 마리를 물고기도 우리 집 대감님이 허가없이 잡지 못한다는 걸 모르느냐? 마름이 리서방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놈아, 그래 아직도 웬 변명이냐? 오늘 이놈한테 매맛을 단단히 보여줘라. 부자놈이 마름한테 말했습니다. 또 마름은 리서방을 나무에 달아매고 한바탕 매질을 하였습니다.
0: 네, 리서방이 애매하게 매를 맞았군요.
1: 네, 리서방이 아우성설에 동네 방에 이웃들이 모여왔습니다. 대감님, 불쌍한 리서방을 용서하세요. 리서방도 먹을 것이 없어 굶다못해 한 것인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죄인가요? 이어서 대감님 제발 비옵니다. 저희 남편을 용서하세요. 두 번 다시 강가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졌으니까요. 너그럽게 처사해 줍시다. 이곳에 밭으로 갔다가 뒤늦게야 달려온 리서방이 아내도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부자놈은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는지라 리서방한테 더는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듣거라. 이 누구든 이 어른신의 윤화가 없이는 함부로 강가에 못 나간다. 만약 웬놈이 마음대로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꼬리라도 다치다간 이 리서방 놈이 꼬락서리가 된다는 걸 알아둬라. 부자놈은 이렇게 실컷 행패를 부리며 가난한 동네 사람들한테 으름차까지 놓고는 내놓으라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에구, 에구, 저 놈을 일찌감치 날벼락 채워갈 것이지. 염라 대원 다 굶어 죽은 어째서 저 놈을 잡아가지 않는고 참 모를 일이군. 너 이 부자놈아, 구차한 사람을 너무 없애기지 말아라. 네 놈도 끝장 날 때가 있을 거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부자놈을 욕하곤 하였습니다.
0: 네, 사람들이 부자놈을 한없이 증오하는군요.
1: 네. 부자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살게 굴었을 뿐더러 그들 사이에도 알록이 생기곤 하여 서로 물어뜯곤 했습니다. 푸르른 압록강의 한 보락을 기산으로 두 부자는 서로 상대편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는가 하여 눈에 쌍불을 켜서 살피곤 했습니다. 일단 대방이 자기 지역을 범행을 맞서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잔풍한 어느 날 강북에 사는 부자가 몇몇 어부를 데리고 물고기 잡으려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왔습니다. 언제나 남이 떡이 더 크다고 생각해온 강북 부자가 남쪽을 살펴보니 물고기떼가 남쪽으로 향해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얘라, 네 지역이고 뭐고 물고기를 먼저 잡는 것이 임자지 별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 강북의 부자놈은 어부들대로 강남쪽으로 썩 나가면서 물고기 그물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0: 네, 강북 부자가 욕심이 많네요.
1: 예, 원체 그 물고기란 떼를 지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이쪽에 왔다 강 저쪽에 갔다 하면서 이동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강남 쪽에 많이 모여갔던 것입니다. 하, 오늘은 운세가 대단히 좋은 걸 그 빨리 손을 놀려서 그물을 당겨 올려라. 맨바로 물고기 떼를 못 놔두고 그 생각한 강 부자는 흐뭇해서 어부들한테 분배했습니다. 이면수, 야래, 려러를 포함해 여러 가지 물고기와 개, 자라까지 그물이 가득 걸려 올라왔습니다. 좀 빨리 손을 놀려라. 건너쪽 놈이 나타나겠다. 강북 부자는 연식 저 사람들을 재촉하였습니다.
0: 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으니 빨리 도망쳐야겠죠?
1: 네, 강북 부자 일행이 금방 그 물고기 그물을 걷어 올리고 배머리를 돌리려 한 뒤 강남쪽 언덕에 몇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 이놈아, 과연 고약하기로 짝이 없는 놈이로다. 개를 때려도 주인은 낯을 보고 때리라고 해서 내 지역에 달려들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냐. 그 잡은 물고기를 몽땅 이리

0: 가져오느라 강남부자가 개화장을 휘두르며 큰 호령을 했습니다. 무엇이 어찌고 어째 내 쪽 켜내 있던 물고기띠가 이쪽으로 왔기에 고기띠를 따라 여기까지 쫓아와 잡아간 뒤 네 놈과 그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실없는 소리를 자악자악 뒤쳐라. 강북 부자는 이렇게 대꾸하면서 빨리 노을 저으라고 손신용을 했습니다. 그쪽 물고기대가 내 쪽으로 건너왔으니 그것은 두말 없이 내 것이야. 백주의 남의 유혹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고약한 네 놈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자 빨리 배에 올라 저 놈들을 붙잡아서 물고기를 몽땅 빼앗아내라. 강남 부자는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안 될 터주 생터주를 부리지 말고 고스란히 돌아가라. 이 어르신님은 돌아간다. 그러다 빨리 너를 저 도둑놈들을 몽땅 잡아라. 강남 부자는 고래고래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1: 네, 강남 부자가 약이 올랐군요.
0: 예, 하지만 재빨리 너를 저 달아난 강남 부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너희 도둑놈아, 내 류역이와 물고기를 도둑질해 갔으니 훗날 두고 볼 테다. 강남 부자는 이렇게 욕을 퍼부은 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강북 부자의 마름인 강변에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지난밤에 누군가가 몇척이 물고기 자위 배를 부셔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급급히 달려가서 부자한테 말했습니다. 대감님, 어쩌나게 웬놈이 달려들어서 배를 몽땅 못쓰게 부셔놓았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강북 부자, 뭐야? 다음도 큰놈이로다. 내 물고기 자위 배를 부셔놓았다니. 라고 하면서 옷도 바로 입지 못한 채 마름을 따라 허겁지겁 강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살펴보니 과연 몇척이 물고기 그 배는 쓸데없게 파손되었습니다.
1: 네, 강남 부자가 한 소행이었을까요?
0: 네, 너무도 기가 막힌 강북 부자는 그만 자리에 불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놈들을 몽땅 밥통들이다. 몇척이 고기잡이 배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다니 내 놈들은 아무때도 쓸데없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내 고기배 저 고기잡이 배야. 강북 부자는 이렇게 랭가스만 알았습니다. 강북 부자는 이렇게 나와서 감이 없어서 못된 짓을 한 그 다름 아닌 강남 부자놈이 자기 류에서 물고기를 잡아갔다고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란 걸 진작 점찍었지만 속담에 이런 것처럼 도둑놈은 앞으로 잡으려 했다고 근거 없이 무턱대고 그놈과 시비를 걸었다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강남 쪽을 바라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리기만 했습니다. 고연놈, 이 어르신님은 네 놈을 두고 보태다. 강북 부자는 강남 부자한테 크게 골탕을 먹은 뒤 보복할 기회만 노리면서 별렀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강북 부자는 캄캄한 밤중이 되자 안개까지 푹 낀 기회를 빌어서 두 마름을 데리고 배에 올라 강남 부자의 동네로 갔습니다. 임자네들은 살금살금 다니며 고깃배를 어디에 두었는가 차단이여 저희다 짚으셔 놓아라. 강북 부단 두 마름한테 분배했습니다. 시퍼런 도끼를 손에 든 두 마름은 강남 부자의 물고기 잡이 배를 찾아봤지만 배는 한 척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것은 강남 부자는 강북 부자가 몰려 찾아와 안가품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고깃배를 몽땅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대감님, 그놈들은 진작 배들을 감춰놓아 한척도 찾아볼 수 없나이다. 이러자 다른 한 마름이 늑다리오 같은 놈이 우리가 건너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허탕을 친 두 마름은 이렇게 부자한테 알렸습니다. 돼지놈, 내가 나한테 큰 해를 줬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위원이 아니다. 이대로 거저 나 돌아가지 말아야지. 건너왔던 바 하고는 그놈의 집주에 가서 불이나 질러놓고 오라. 강북 부자는 두 마름한테 이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예, 소인들이 알게 합니다. 두 마름은 살금살금 강남 부자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강남 부자의 집에다 불을 넣으려 하는 거죠.
0: 네, 그런데 마름이 강남 부자의 집에 올라가서 울타리 안쪽을 들여다보니 큼직한 황동개 몇 마리가 누워있었습니다. 저놈이 개 때문에 울 안에 못 들어가겠군. 마구간에다 불을 질러놓자고. 임자의 말이 원래 그렇게 하세. 두 마름은 이렇게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난 뒤 마구간에다 불을 지르고 황망히 배에 올라 강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구간에 불이 났다. 빨리 불을 꺼주세요. 강남 부단이 마름이 마구간에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불길이 너무도 세차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물을 치워 불을 끊어라 복세판을 이루면서 야단쳤지만 결과 마구간은 물론 안

0: 있는 몇 마리 소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 놈이 한 짓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나의 황소야. 강남 부단이 내하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강남 부단은 통사발 같은 누나를 뒤로 그렸습니다.
1: 네, 강남 부자도 강북 부자가 한 소행이라는 걸 짐작했겠죠?
0: 예, 며칠 전에 강북에 건너간 쪽별 몽땅 마사 그 놓았더니 뭐 오늘은 그 놈이 앙심을 품고 한 보호복이라고 강남 부자는 점찍했습니다. 그러나 도둑놈을 잡지 못한 상 함부로 그놈과 걸고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강남부자는 제 가슴만 쥐어뜯고 말았습니다. 속 시원히 안가품을 하고 난 강남부자였지만 강남부자가 언제 안가품을 할지 모르는 일이어서 뒤가 늘 경기어 나는지라 매일 저녁 마름을 데리고 압록강간이 바위돌 위에 앉아 지키곤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부자도 강북부자 놈이 또 건너오지 않겠는가 하여 바위돌 위에 앉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남과 강북이 두 부자가 밤낮 대박을 지켜보니 그만 강북 부자와 두 마름은 자라가 되어 바위에 굳어졌고 강남 부자는 거북이 되어 바위돌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강남과 강북 등지에는 고약한 부자가 없다 보니 가난한 어부들은 마음대로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강남 바위를 거북 바위로 불렀고 강북 바위는 자라 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39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시고 각 방송을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총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오늘 마감날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한 번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61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원래 4,000원에 드리던 것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500원을 또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0: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아후각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군골첩 3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군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게 이런 야생해삼 뇌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 딱 그 현금을 감해 주는 이중으로 감해 주는 우대 활동 딱 오늘까지 한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심리방 이야기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을 쓰고 있는 환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장약 심리방을 쓰기 전에는 그 병원에 자주 이변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이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어서는 5년 3개월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5년 3개월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이 약을 쓰시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봤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심리방 먹은 환자입니다.
0: 예.
2: 예, 나는 장약 심리방 먹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2: 예, 그래요. 어째 먹는가 심장이 너무 나빠가지고 예. 심장 작은 소리도 놀라고 문소리도 놀라고 예. 어쨌든 꼭지 땅에 보면 심장이 후두두 떨기면서 가슴에 입으로 몰려놨습니다.
0: 아,
2: 또 답답해가지고
0: 예.
2: 그래 밤에 자다가도 또 숨이 올라 얼리심 올라와 와서 시부님은 앉았다 놓고 앉았다 놓고 이랬습니다.
0: 예.
2: 근데 마침 선생님이 그 강골한 게 심장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니까나 내게 맞는 것 같아. 내 주문에 먹었는데
0: 예, 이 심장병 치료에서 예.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이야기.
2: 예, 그래, 한 1년 먹었고, 예, 효과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예, 네, 굉장히 달릴까, 좀 잠시 끊었습니다.
0: 예.
2: 예, 그, 이 이야기 답변하고, 이제 집에 사는 게 많이 선전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또 우리 영감이 높고에 걸려가지고, 염병 때문에 일주일 입원하고, 태어내는데 이 약이 좋은 거 알고 내 우연감도 심장도 나쁘고 또 피돌림 잘 아이 된다거나 내 먹어보고 효과 있을 거야. 차대해서 쉬겠다 말인다.
0: 예.
2: 그런 게 우연감이 그거 잡수고 지금 잡순 지 야섯 달이 나는데 하루를 쉬지 않고 지금 손상이 되고 사는 거 똑같이 핥다고 놀라다닙니다.
0: 효과를 얼마 봤습니까?
2: 예, 사람 서로 타고 다니는 게 정신이나 보면 또 그 차도 못 모자, 그 뭔가.
0: 맞습니다, 예.
2: 예, 근데, 야, 저도 나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 찾은 것 같습니다.
0: 회복이 잘 돼서 좋은 거죠, 예.
2: 예, 가족이 화목이 좋습니다, 그래. 예. 병이 없으니까나.
0: 예. 그렇죠.
2: 예, 우리 형가게 나는 거 보고, 여기 또, 한두 노치 또 한 해 품하던 거 내 또 소개를 했는데, 그분도 얻어놓은 게 바투도 다 댕기고, 물변세도 다 싸고, 주방일도 다 한답니다. 못하던 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그 잡사보고, 그 이야기는 좋아서, 주문이 또 한,
0: 한번 또 쌌지 않을까, 예.
2: 예. 유의할, 할 때 좋다고.
0: 현금도 감해주니까.
2: 그래, 예. 그래, 쌌습니다.
0: 예.
2: 그리고 여기 또, 어떤 또 아줌마이 또, 70대 초반인데, 자꾸 달기처럼 앉아서 다 불어서.
0: 예.
2: 그래, 내 또 소개했는데, 그분도 할까 봐서, 우선 저, 나서서 한국 갔습니다.
0: 아이고, 정말 좋습니다. 예,
2: 예 정말 효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근데 또 여기 또, 우리한테 한쪽, 아바이 또, 부도 우연감 맞을 그 음실에 11월 달에 맞은 영감이 한쪽 영감 집이 있는데, 손이 떨고 다리도 떨며, 이렇게 갖다 디디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 내 그게하고 좋다고 선전하다. 자기도 그거 싸 먹어보겠다 이름이 말하더라 말이야.
0: 아유 중풍치료 아주 좋습니다. 이 중풍치료 이 약을 꼭 쓰라 하십시오.
2: 예, 예. 그분이 이제 67밖에 안 됐다는데 부위 좀 세게 맞았다.
0: 지금 부위 오는 사람이 무슨 67이든 무슨 47이든 그거 가림까 젊고
2: 예.
0: 젊은 사람들도

0: 막 오는 판이. 그래서 예, 그분이
1: 그래, 지금 좀 싸먹겠답니다.
0: 예, 그분이 지금 그 이 싸서 드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지금 오늘이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지는 이래 우리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가하는 게 이게 경제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예,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심내방에 쓰는 집입니다. 가족입니다.
0: 예,
3: 선생님.
0: 알죠. 예.
3: 예. 예, 어선이 이야기는 어선은 5년 석달에서 만 5년입니다, 예, 선생님.
0: 예, 만 5년 어선은 석달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3: 예, 예. 이렇게 오래 긴 시간은 아무래도 심리관 지명에서는 연맹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앞다리를 찾아 1등이라고 말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예, 선생님.
0: 오래 했죠, 예. 우리.
3: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 무슨 거 보겠어.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이거는 어느 이야기에서 딱, 어느 집단에 생긴가, 정말 서장 정말 집단에 오는가, 이거 우리 본다만.
0: 감도고 많이 받음습니다, 그러니까.
3: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장약 집단이라고 딱 써져 그만니까.
0: 맞습니다. 이건 딱 그서 예, 장약 집단에서.
3: 장약 집단을 보고 난 이게 첫째 제 마음이 들고 예, 장약 집단에는 소장약이고 다 예. 고산지고 약제 됐고 그러니까 마음이 들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병이 이거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거기 주지방에 쓰여 있는가.
0: 그게 중요하지요. 예.
3: 예,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시간이 이게 얼마 긴가, 예, 1년인가, 1년 반인가, 5년인가, 5년 설 달인가, 이거 본다 말인가, 이거나 다, 예. 그런 식이 지금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해서, 유명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약 숱한 건 다 썼지만은, 이야기에서 그냥 건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0: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3: 예. 한두 번 다 참가했지, 그모니까. 당장 다 쓰고 났다, 이야기에서 어떻게 생명 구했다는 이야기 다 했지, 그모니까. 다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야기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중풍을 치료한다는 요 글씨가 다 있고, 그리고 중풍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기혈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0: 기혈부족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 딱 기혈부족이 치료된다고 예. 쓰여 있습니다.
3: 예. 예. 기혈부족을 치료하고 좀 보충한다, 거기 딱 적혀 있을까, 예, 선생님.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다. 딱 예. 그런 게 적혀 있을까?
0: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거기 딱 병이 딱 원인이 거기 적혀 있는 걸 그렇게 딱 썼기 때문에 예, 오늘날에 와서 지금 대중부하지 않고 예, 혈압도 그렇게 높은 혈압 끊임없이 약 먹고서 이렇게 혈압이 조절돼서 그 다음에는 세 번씩 딱딱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선생님.
0: 좋죠.
3: 예. 예. 그러니까 이야기 정말 이 얼마나 좋은가 예, 수많은 예. 사람 생명을 구한다고 선생님이 정말 예, 얘기를까 그게 무슨 소리가 우리 여기서 생명 구했을까 두 번째 셀프이 오지 않고 아이 사람 무슨 무슨 막 펌펌한 사람만 다름 다 떼니까는 이래가지고 생명 구한 게 맞고 생명 구한다는 그 말씀은 높은 소리가 그게 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이렇게 하 우리 애기 제구이라고 해 또 그 뭔가 그 혈압 조절할 때도 선생님 치료로
0: 받으면서
3: 많이 났을 때다 선생님
0: 그렇죠 당연하지
3: 예 그럼 또 한 가지 또 예 거기 또 예,
0: 알려주는 게 있지 않겠냐
3: 알려주는 게 또 거기 또 예 선생님 그건 처벌이라고 아무래도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0: 아닙니다. 저희 처방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예. 그렇게 처방 다 우리 다른 데서 이거 알아서 그런 게 그렇게 이제 그지 이거 쓴 게 그 효과 좋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록색입니다. 이거는.
3: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처방도 우리 예. 아군이 해라는 그렇게 조절돼서 지도 받은 게 할까 나서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0: 그렇지. 그 지도는 저희가 하죠. 예. 예, 당연히.
3: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저녁으로 3시간 이상 그렇게 공부를 또 한다는 것도 정말 예. 훌륭한 정말 선생님다 우리 보고 내도 그리고 또 뭔가 이 뭔가 뭐 우리 이거 지금 수구설이 지금 우리 또 잠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봤제 그 뭔가
0: 맞습니다
3: 예야세번 예, 주사를 했습니다 세 번. 그래서 네 번째 어떤 날 죽음이 길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어떤 방법부터 마지막 이야기서 마지막을 이야기 쓴다고 쓴 게 어디로 뭐 산이 뭐 운동도 한다 선생님 축산도 많이 한다 예 그래 어떻게 반가만이 돼요 좀 많이 해라 우리 때문에 좀 무슨 매우 이끄다 또 그랬나 걔네 속양이 6살은 된다만 하여튼 이건 5년 6살 이상 했기 때문에 이만한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선생님 감사드려 우리 약을 좀 많이 쌓았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 많이 기치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도둑진당하신 외방증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앉아서 20년 동안 서약인 혈압약 먹이면서 살아댔습니다. 그러다 예, 선생님 당장

0: 내가 강의를 듣고 당연히 신여방 먹게 되는데 혈압조절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주느니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야습 달밤만에 당연히 신여방만 먹는데도 예.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까지
1: 맞습니다. 예.
0: 야, 정말 혈압 때문에 정말 큰 의심을 들었어 했습니다.
1: 예.
0: 예, 계속 저는 뇌경색이 두 번 오면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무겁고, 귀에서 소리 나고, 기억력이 없었는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 막아지니 정신에서만 바짝 나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관절이 아파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약 먹고 관절이 많이 좋아지니까 예 어제 멜리 걸어도 관절이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래 예 효과를 여러모로 보니까 우리 남편도 같이 먹는데 예 이번에 현금을 이중으로 가면서는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을 배달 받아왔는데 내 소개해서 예 우리 노래교실 댕이 친구도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예, 주제를 세 개를 했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래 예, 숨이 차고 변비가 예 있었는데 이 약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변비도 많이 해결되고 예 아 특히 이게 신경통이 심해서 예 자꾸 예 신경질이 쓰면 한 번 쓰면 예 어디 한 사나씩 입맛이 없답니다 밥을 잘못 먹는다
1: 신경질 쓰는 게 그래 아무래도 그게 밥맛도 떨어질 수 있죠 뭐
0: 아, 예 그래 고생하신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아 신경질이 안 난 다음에 이 약이 정말 정말 써보니까 정말 좋다면서 예. 이번에 또 뭡니까 이 저기 우리 활동 얼마 썼습니까 예 현금 감해주니까
1: 이승을 감해주는 게 우리 활동 오늘 것입니다 딱
0: 예 오늘 마지막 예. 날이니까 오늘 지금 혈인연수가 배달받아 쓰겠다는 거래
1: 예 배달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제 혈압 온조한 데서 한 40년, 30년 동안에 혈압약, 저약 먹으면서 고생하다. 아, 선생님이 강의 듣고 담약, 신유방 주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몇 달 후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을 적게 먹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이 너무 잘 됩니까? 듣고
1: 네.
3: 예, 그래 나 야들단만에 단약 신유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정말 정상 수치로 되니까 정말 상당히 기쁩니다 이러노니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예, 난 또 오른쪽 경도마에 방콸이 있었는데 아 신유방 넉다밤 먹고 예, 검사를 하니까
1: 여보세요?
3: 예, 경동에 빵꽈리 사라지고, 그리고 또 심장도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문을 열어야 숨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심내방 보고부터 이 증상이 하나하나씩 싹 해결됐습니다.
1: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예, 예. 여러분 이 약을 먹으니까 여러 명이 효과 봤습니다. 나는, 난 특히 전래 밤섭에 자다는데, 아, 한번 숨 보는 게 조금씩 나가지. 이래가지고 나 심내방 먹은 후부터, 아, 한 번만 소변을 말하자면 소변 차출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예.
3: 혹시 한 번이라도 어떤 통담살 때 맞습니다, 나는 이게.
1: 예.
3: 예. 그래, 나는 이게 효과없이 이번에 또 2주로 가면서 살도 장부해서 우리 집사람 같이 먹길래 다달 받아왔습니다, 이거.
1: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그래, 내, 저, 우리 동생 중 한국에 있는데, 아, 항상 머리 아프고, 내 심장도 안 돼, 숨이 차고, 또 혈압도 자도 영만 탐다, 내가 자.
1: 네.
3: 그래, 어제
1: 전화 경화가 심해, 그랬어.
3: 예, 어제 전화 왔는데, 예, 아이야, 뭐, 후부터, 예, 심내방 먹어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며, 아이 확실히 좋은 이야기라며, 근데 이번에 확대 그렇게 이주를 가면서 활동한다니까, 아, 꼭 아무나 그 싸도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
1: 예. 그러면 241-7979번에 전화해가지고 싸서 그 한국에다 붙여주시오.
3: 예, 오늘은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4: 예, 저는 당약 신내방을 먹고서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4: 내가 도선이 잘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0: 방송을 듣고
1: 예. 여보세요? 방송을.
2: 네.
0: 예. 몇 달 이 약을 왜 먹어요? 선생님이 지도도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예.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혈압도들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0: 지금은 예상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원래 또 간신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저기나 뭔가, 네, 갱색이 와서, 예,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아이 오고, 또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예, 면봉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서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비해서, 예, 고생했는데,
1: 예.
0: 8개월 사후에 먹었는데, 예, 너무 소화됐단 말인다.
1: 예, 좋아질 수 있어요.
0: 예, 예. 이 약은, 예, 소장석이나 뭔가 해발이, 예, 그렇게 높은 데서, 예, 사람, 야생 약재로서이나 뭐, 그, 대단한 우수한 약이, 우수한 약이다 그러는지, 예, 저기나 용, 이렇게 해서 뭔가 효과가 있어, 그란 말입니다.
1: 그렇지, 예.
0: 그래가지고, 소리, 예, 돈을 이, 이 상약 신내방만 저기나 먹, 지키려고 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예, 우리 어깨가, 예, 우리 어깨는 다발성계 경색이 있고, 예, 그리고, 예, 다발성뇌경색이 구설이 또 이게 두 번이나 발달했는데 또 언어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피부 가림증이 용색이 심하고 관절도 용이 심해가지고 내 소개로 이 약을 먹었는데 여러 면으로 효과 좋다고 소리 용이 저기나마 약이 좋은 약이라 하면서 이번에 현금도 감해주지 하니까 나의 오늘이 예술이 수각을 배달받겠답니다.
1: 예. 그러면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라 말입니다. 20여 년 됐습니다.
1: 예.
4: 예, 그래가지고, 예,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4: 혈압이 안정화에 대해 자꾸 파도이 생겨가지고 고사했습니다.
1: 예.
4: 방송 듣고서, 예, 저기, 마음이 동하단 말입니다. 장약이라니까, 예, 믿음이 가고,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먹긴 이전 1년 몇 달 먹었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세 가지 혈압약 먹었는데, 몇 달 되니까 혈압이 이래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파도에 아이 생기고, 예. 그래서 저기, 뭡니까, 선생님 지도로 받다고서, 예, 문의했더만은 아주 그 치료 방안이 영 좋았을 때다, 예, 선생님이 했다니, 예. 예, 그런 방안대로. 또 저기 지시대로 했는데 약두달 반이 되니까 예, 지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1: 하, 예.
4: 예. 예.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단 말입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예, 그냥 머리 안이 흐릿허분하고 골이 알골이 아프단 말입니다. 예, 뒷골이 댕김에 그다음 오지럼증이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항상 힘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머리 안이 말수각이 안개 걷힌 것처럼 정신한단 말입니다. 아야.
1: 네.
4: 소리 나던 것도 안 나고 예, 오지럼증도 없고 그리고 관절이 또 좋아졌습니다. 생각 외로 예, 나는 그래서 그 심내혈관 질병 때문에 마에 예, 혈압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그랬는데 생각 외로 관절이 좋아져가지고 예, 이 관절이 나는 예, 무릎이가 이렇게 그 발목이 쬐니까 부드득 부드득 소리 난단 말입니다.
1: 아.
4: 그 때문에 예, 그 마침이 소리
1: 예.
4: 그래서 골기 바쁘단 말입니다. 그 색이 어중해질 때는 예. 물도 차고 예, 그 물도 예. 병원에 가 빼고 뻣뻣하고 예, 이래 다리를 굽히지 못하고 걸지 못했단 말입니다. 몇 바짝 예. 예, 딩딩 부서가지고 근데 관절이 용 가벼워졌습니다. 다리가 가볍고 예, 부순게 내리고 뻣뻣한 것도 이젠 없고 예, 이젠 걸고 나가 걸어도 아무 문제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
1: 예.
4: 효과를 봤습니다. 심내방만 뭐 심내방 가지고 여러 가지 병 뭐 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예, 원래 또 그리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4: 거. 예, 예. 그 우리 오빠가 예, 뇌경색이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두 번인지 와서
1: 예. 예.
4: 이번에 그냥 치료를 받고 침대에 보통 계속 누워있고 예. 활동하기 좀 싫어하고 또 똘개병도 있습니다. 거기
1: 예.
4: 병원에 가서 파킨슨 베일 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여기.
4: 예. 그래서 내 소개를 해서 약을 잡수기 시작했는데 몇 달 잡쌌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편안하답니다. 많이. 효과 있어가지고,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예, 그, 힘 돌아가면서 오지럽지나 나서 걷지 못했단 말이다. 맥이 없어서 발등에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팔다리 저리고 그런 것도 낫고, 다리, 화장실도 댕길 수 있습니다.
1: 아, 예. 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 쓰면서. 예. 예. 한참 쓰는다.
4: 걸 쓰는다 말입니다. 이제는.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또 조치해서 약은 있답니다. 이줄 약 감해주지, 이제 할 때 어느새 끝이 나지 하면서.
1: 예, 오늘이 끝입니다. 오늘 끝이
0: 예, 그러면서 미루어 쌓아놓겠다면서 배달 받겠다더라.
1: 예,
0: 말입니다.
1: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지금, 아, 우리 장약, 심리방 쓰고 서리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심장이 지자를 6개를 넣은 이런 환자분인데, 예, 예전에 다른 약들을 많이 쓰셨답니다. 예, 그런데, 예, 하루 건네 가슴이 쪼여들고, 아, 또 숨이 차서 어디나가 다닐 수 없었답니다. 예. 그래서 아, 이 장약 심리방을 선택해 드셨는데 한동안 드시고 나서 아,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겨우지 않기 때문에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 내가 은행이랑 서시장이랑 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숨이 또 차지 않고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예. 이 집에 지금 두량 중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을 쓰시면서 지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분 아, 예. 그리고 한 분은 또 파킨슨 병으로 아, 밥을 드실 때마다 너무 떨려가지고 두 손을 써가면서 한 손으로 또는 한 손을 가지고 또 손을 한 손을 받쳐 들고 겨우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밥을 떠넣을 수 있었다더니 이분이 이 장약 심리방을 몇 달 동안 쓰시고 나서 아,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떨지만은 아, 그래도 한 손으로 밥을 입에 떠넣을 수 있게 돼서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집에 누워 가만히 그 눈을 감고 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그런 증상이 나사졌다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 중풍이와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해서 침대 생활만 하던 분들도 침대에서 내려와 자립할 수 있어서 아,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에 면피 와가지고 얼굴이 당기고 물을 마실 때나 무슨 음식을 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다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위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연변 특산물 주제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와 함께 열려 축구 격전과 상무무역 열기가 경기장 밖에서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6월 2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연결해서 당원 대표들을 찾아 위문하고 그들에게 당의 관심과 다사로움을 전했으며 주당위를 대표해 전주 각 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광범한 당원과 당사무 일꾼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신화사 로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로일 때 공산당인들이 남겨준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량한 작품을 계승 발행하며 리상 신념을 확고히 하고 대중의 일을 마음에 두며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착실히 일해 연변 도약 추월을 추진하는 로정에서 새 자비를 보여주고 새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6세인 로당원 최수호는 퇴직 후 시종 당원 신분을 명기하고 적극적으로 남은 힘과 지혜를 발휘해 연결시 건공가도 량신 당건설 지도원을 맡았으며 다년간 쌓아온 당무사업 경험을 기층 당건설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층 당건설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표현으로 최수호는 길림성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최수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호가복은 최수훈이 퇴직 후 기층에 뿌리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한 데 대해 긍정을 표하고 나서 최수훈이 계속 당원의 선봉모범 역할을 발휘하고 건강을 잘 돌보는 전제에서 주동적으로 기층 지뢰에 참여하고 힘 닿는 데까지 사회구역

0: 대중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선진 사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수 당원과 우수 당사무 일꾼들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잘하며 당내에서 서로 따라 배우고 앞다투어 모범이 되려고 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해 광범한 당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분투 실천하고 앞장서 선진이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1세인 로 당원 김영자는 이미 54년의 당연안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 전 여러 차례 선진 사업일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자는 장기간 만성병에 시달려 의료비 지출이 비교적 크고 가정생활이 곤란합니다. 김영자의 집에서 호가복은 그의 일상생활, 치료 등 정황을 관심 깊게 묻고나서 락관적이고 굳세게 생활하며 건강을 잘 돌보라고 격려하면서 당의 좋은 정책과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도움이 있는 만큼 생활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격정이 넘치고 피가 끓던 연대 수많은 공산당원들은 평범한 일터에서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 분투했습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곤란 당원에 대한 관심 방조 사업을 잘하고 곤란 당원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주시해 정밀하게 곤란을 해소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을 개선해 그들이 당 조직의 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만년을 편안히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의 왕조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가 위문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설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8월 중공 만주성위는 중앙결의를 관철해 만주당 공청단 성위를 합병해 만주총행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만주 전역 총폭동 준비, 정치파업, 병사폭동, 지방폭동 조직과 홍군 건립의 책량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9월 각현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지방폭동 조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주 총행동위원회는 중공 동만특위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 동만특위는 10월에 설립됐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아 연길, 훈춘 등 10개 현을 지도했으며 잇따라 중공 왕청현 위와 훈춘현위를 설립했습니다. 특위는 설립된 후 지방 당조직을 적극 건설하고 추수 폭동 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적과 아군의 힘 차이가 현격한 데다가 맹목적으로 정면 대결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1931년 2월까지 당원 공청단원 군중 2천여 명이 체포되고 수백 명이 희생됐으며 여러 곳의 당 공청단 조직이 파괴됐습니다. 1930년 9월 중공 6기 3중 전회에서 좌경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만주성위는 즉시 총행동위원회를 철폐하고 각급 당 공청단 조직의 일상사업을 회복했으며 동만사업 강령을 제정해 군중을 동원하고 혁명단체와 무장을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차츰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동만지역 당조직의 발전, 당원대회의 확장, 대중성 혁명단체와 그 정권 조직의 건립은 9.18 사변 후 중국 공산당이 동만 항일 유격구를 개척하고 항일 유격 근거지를 창건하는 데 토대를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회를 해독해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 지도 사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에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금형 법치 사상, 습금형 문화 사상,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 및 중국 공산당 제20기 주황위원회 여러 전체회의 정신을 전면 관찰합니다. 18차 당대회에 민족 사업이 거둔 역사적 성과와 성공 경험을 참담하게 총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합니다. 6월 27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주 상무국과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함께 내놓은 연변 특삼을 주제 장터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30개의 특색 부스는 경기 관람 플러스 소비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세 모식으로 동북축구연맹전의 이체를 더했습니다. 시장은 일현 일품, 연변 전통 브랜드, 무형문화재, 입장권 부번 연동 4대 전시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연면주 8개 현시의 우수 기업, 고전 브랜드와 특산물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연길 커피, 룡정 명태, 왕청 수제 당면 등 각 현시의 대표 상품과 장료 전병 등 연면 전통 브랜드가 장터에서 선보여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구역에서는 만족 전지, 안도 수씨 철공예, 조선족 김치 담그기 등 전통 기회를 선보여 연면의 민속 문맥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입장권 9번 련동 전시구역에서는 경기 입장권으로 일전으로 냉면 먹기 우대권을 받을 수 있었고 미식업체, 완제품 기름카드 충전 할인 등 다원화 봉사를 집약해 소비, 출입, 숙박 등 수요를 일괄식으로 포괄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우리에게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체육 경기가 아니라 연변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문예전시 공연, 무형문화재 장터와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을 위해 특색과 활력이 겸비된 문화 관광 성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정, 저력과 활기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룡강 문화관광

0: 우리 할비는 성무남의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소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빙설 3개, 포세이돈 그리고 자체 제작한 동북축구 연맹전 특색 선물 꾸레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했습니다. 연결에 와서 따뜻하고 진실된 정을 느꼈습니다. 연결 관광사업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차 관리, 관광지 통괄 운영, 야시장의 정취에 이르기까지 연기는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어 우리는 많이 배우고 돌아가 종화하렵니다.
1: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수 여러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경기 보장 방어선을 구축해 장백산과 송화강을 넘나드는 두 지역의 축구 성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주류 매체의 선전 보장 중책을 맡아 전문 취재 편집, 생방송, 중계팀을 조직하고 사전에 고화질 중계 설비, 신호 전송 시스템 및 녹음, 조명 부대 시설을 테스트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술 제작 중심 주임 최필입니다. C+E 채널 고화질 중계차 위성차와 근 40명의 전문팀을 투입했고 카메라 12대를 투입했으며 무인기 촬영, 고속 카메라를 융합해 고속 촬영 장면 재생과 국제음 수집을 병행해 경기의 모든 멋진 순간을 보여주려 힘썼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를 축구팬, 응원단, 경기 전 문예 공연 등 멋진 장면에 더 많이 맞춰 경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변의 축구 문화와 도시 매력을 전파해 동북 나아가 전국 축구팬들에게 경기 수준, 관람 가치와 지역 특색을 겸비한 고품질 경기 실황 중계를 선사하려 했습니다. 고품질 세시 주보 경기기간 공안 부문에서는 고정 근무와 동태 순찰을 진행하며 안전 장벽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연결시 공안국 치안관리대대 정치지도원 로효빈입니다. 경기 안전 방어선을 전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 공안국의 동괄 지도와 적극적인 지지 아래 연결시 공안국에서는 경찰 천여 명을 투입하고 경찰차 20여 대를 배치해 경기 안전 보장 임무를 맡아 경기가 안전하고 순조로우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했습니다. 현장 축구팬, 장외 관중, 매체 전파팀에게 안정적인 디지털화 관람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길림 이동 연변주 분회사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전년 5세대 이동통신 A신 기술, 지능적 배치 체계, 온 오프라인 부대 봉사 등 다 차원에서 경기 통신 보장 방안을 구축해 관람 체험이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습니다. 길림이동 연변주 분회사 인터넷부 운영유지관리 책임자 장해동입니다. 경기 전 우리는 미리 경기장 및 주변 구역의 42개 기지국을 새로 개통해 용량을 승격했고 두 대의 비상 통신차를 배치해 경기장 핵심 구역에 주둔시켜 5세대 이동통신 A네트워크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전통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대역폭, 동시 접속 수용 능력이 몇 배 향상돼 몇만 명의 축구팬이 동시에 영상을 찍고 모멘트에 올리며 생방송을 켜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전력보장 최저선을 고수하면서 경기 전 과정 무정전, 무고장을 실현했습니다. 국가배전망 연결시 교외전력공급회사 운행검사기술 전문책임자 장익유입니다. 경기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연변전력공급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특급 전력보장 모식을 가동하고 관련 인원 연 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전력망 운행 방안을 세분화하고 중점 선로, 구역에 대해 정밀 순시와 적외선 온도 측정을 진행해 설비 운행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비상 수리 기재를 잘 실시하고 책임을 다져 경기 전력의 안정 적인 공급을 확실히 보장했습니다.
0: 레이 연변, 연변 유래, 100일 무위보 행위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 순조롭게 동행 제5시즌 주제 활동이 일전 주공항국 교통관리 지대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운

0: 운전수들은 6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100일간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운전행위를 규범하며 자발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전혀 없을 경우 추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등상은 2,000원 상당의 주유 카드이며 그외 1,000원, 500원, 300원, 100원 등 부동한 금액의 주유 카드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수 대표 왕해파입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속, 끼어들기, 차선 임의 변경 등 각종 문명하지 못한 운전 행위를 겨련히 근절합시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며 양보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인내와 포용으로 모든 보행자를 대합시다. 승객을 대할 때는 언제나 열정적인 봉사를 유지하고 문명한 말투와 규범적인 운전으로 옆면 사람들의 열정과 리의를 보여줍시다.
1: 일전 연변대학 2026기 학생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이 거행된 가운데 연변대학 지도 일꾼, 각 학원 책임자, 교원 대표와 2026기 졸업생들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졸업생들은 학사복을 입고 기운차게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학교 지도 일꾼들은 졸업생들에게 영예증서,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하고 졸업생들의 수술을 넘겨줬습니다.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사 전공 졸업생 문성휘입니다. 저는 졸업이 종점이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변강의 뿌리 내리고 봉사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연변에 남아 배운 지식으로 모교의 양성 은혜에 보답하고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길림 전면 지능 실천 속에서 저의 인생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도합 5,522명이 학사 학위를 받고 1,966명이 석사 학위를, 99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0: 용감 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도전급 경연 변강에서의 창업 동북지능 산업 승격 특별 시합이 6월 28일 용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학에서 보낸 165개 프로젝트, 4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농업 녹색 발전, 디지털 지능화, 산업 역량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1: 연길시 상무국은 일전 연길시 100개 우선 음식점 선정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냉면류, 꼬치구이류, 숯불구이류, 국밥류, 비빔밥류, 맥주 안주류, 민소 류행류, 커피, 단, 간식류 등 8개 분야 총 100곳의 우선 음식점을 선정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0: 일전 주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발부한 통고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에 주택공적금 연간 리자 정산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산 기간인 6월 30일에는 현장 창구 업무 접수를 중단하고 7월 1일부터 정산 업무를 재개합니다. 온라인 봉사 경로는 6월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5: 보아라 청춘.

희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번 501-7444번입니다.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안녕하십니까. 농촌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름다운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랑의 머문 자리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머문 그 자리의 따뜻한 정취를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고즈넉한 병강의 풍경과 옛 추억이 어우러진 곡 병강에 울리는 옛 노래입니다. 병강 바람에 실려 옛 노래의 정겨운 소리를 감상하세요.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살아도 잊지 못하는 고향, 그 푸른 달빛 아래 깃든 그림과 향수가 담긴 곡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달빛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림과 따뜻한 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이 행복을 기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서원입니다. 아래의 진실한 감정이 담긴 곡 서원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녀 2인 참으로 보내드립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배산을 노래한 멋진 곡이 찾아옵니다. 장배산이 웅장한 풍경과 고향 사랑이 가득 담긴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장배산이 노래한 해를 감상하며 고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고 이런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존재 자체가 위로와 행복이 되는 순간을 노래한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의 그대가 있어를 들려드립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눈 진솔한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약속입니다. 아래의 약속을 남성 독점으로 보내드립니다.

엠비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박물임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충하초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9곽 사시는 분들께는 11곽을 드리면서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3곽을 드리면서 현금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황 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서장에서도 아주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희귀한 약초로서 전통의 지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천년 약초입니다. 예, 우리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지금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동충하초의 다양한 효능이가 더 많은 인류의 이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 고원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로서 특정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효능이 또한 아주 다양하면서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도 회복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외에도 다양한 건강영양 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아주 특수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저는 동차서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전미설 비대에 있고요. 심장이 두 달을 두 개 넣었습니다.
1: 네.
2: 몇 년 되니까 또 다시 가슴 기부증 사는데, 지금 가슴 기부지 않고 숨을 차지 않습니다.
1: 네.
2: 이름에 또 다시 중풍이 왔어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제는 이 정도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2: 어느새 발가에 어느새 다리 다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어느새 쓸 수 있습니다.
1: 네.
2: 그 전체 비대가 있어요. 서든 자주 보는 게 서든 자주 보지 않고 서든이는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2: 기력을 매겨놓고 피곤하던 게 지금 맥이 납니다.
1: 네.
2: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열이라든가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 후유증이 있거나 혹은 또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관절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노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병이 모두 효과로 본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저도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전립선 비대가 저희 서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거 쓰니까 서변이 지금 시원하게 나가 좋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소화가 안 돼요. 밥 얼마 먹지 못하는데 지금 소화자도 밥을 잘 먹고 예. 면역이 또 낮아서 예. 그저 오고 가는 감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감기 안 걸려도 좋습니다.
1: 네.
3: 무릎 관절이 또 아파서 조금 걸으면 아파서 아프다가 쉬고 조금 하고 시간이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활동 마음대로 좋습니다. 그래도 꿈이 많아요. 잠을 잘 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꿈이 적어지고 지금 잠을 잘 자요. 아침에 이런 힘이 납니다. 일단 심장이 좋을 때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지금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 않고 어쩌나 이어서는 효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방송 들으나니까 화자 좋을 때
1: 예.
3: 화자 좋을 때 아빠 사서 쓰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도 동선학교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어제 먹는가 하면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예, 속이 두근두근 하면 예, 심장이 예, 침침하면서 예,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 간혹 가다도 예, 숨이 아예 올라와서 예, 땀 내키는 것 같으니 이래서 예, 밤에 자다도 일어나서 예, 심장 가슴 두드림이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4: 기운 좋습니다. 속이 그럴까더나 편안한 게 그리고 속이 편안하니까더나 항상 잠을 잘 잔 것 같지 않아 됐습니다.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이 심장이 좋아지고 그 소리 나는 것도 없어지고 하니까,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나무에 정신하고 내기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밥을 못 먹었댔습니다. 위 나빠가지고, 소리. 항상 예, 딱, 민지 그때 긁히는 것 같으면, 소리 맥히는 것 같으면, 내려야 가고, 이래서 밥 못 먹었댔는데, 이하고 먹은 다음에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4: 이게 소화가 용살됩니다.
1: 맞습니다.
4: 약이.
1: 예.
4: 예. 다른 약이, 그래, 발효균균이 돼 그러는지, 예, 고산지구에서 자라고, 안일한 환경에서 자라, 약이 돼 그러는지, 예, 다른 약이 30배라든지, 예, 정말, 예, 그리고 발효시킨 게 돼 그러는지, 소화가 영 잘 되니까,
1: 예.
4: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예, 기억력이 영 없어 됐습니다.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신대응하면서 머리 아프고 이랬댔는데 이런 것도 없어지면서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전보다. 이전에는 물건 어디다 두고 소리 닿지 못하고 열쇠를 발에다 놓고 소리도 열쇠를 갖고 이랬댔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가드나에 그리고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성화서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예.
3: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을 됐고, 공세 부적으로 어지럼증이 시기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네.
3: 주성 위험해서 사와 안 되고 속이 부득해서 때려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영 잘 먹고 있고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0: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자다가도 숨이 떡 막는 것 같아서 어이 따라 죽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지금 숨이 막지 않습니다.
0: 네.
3: 어르동네에 붙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신경성으로 그렇다고 했대. 많은 약을 썼지만 효과 없었는지 약에서 효과 없어 지금 어르동네에 붙들거리지 않습니다.
0: 네.
3: 선생님, 제 사치에 심장이 두 달에 세 개였습니다.
0: 네.
3: 환자가 이 약을 쓰면 어떻습니까?
0: 네, 그런 분들이 쓰면 좋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동충, 발효 동충하처 균분은에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까지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맑게 하기 때문에 이 심장 수술을 한 분들이 쓰셔야만 그 심장 수술 효과가 오래 간다, 효과가.
3: 예. 알겠습니다. 이 약이 선생님, 이 뭔가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부산 약이지만 또 이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꽃이란 이 풀로 되는 이런 약이 어디 순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3: 예, 이래서 약을 예, 쓰면 쓸쓸한 효과, 효과나 예. 땅에서 섞었던 어한 것을 배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사치 오늘 18가락 싸고 나도 가서 쌌습니다.
0: 네.
3: 우리 할 때 사과 또 18가락 싸서 한국에다 보내주겠습니다.
0: 네. 18가락에 23곽 드리면서 현금으로는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3: 예. 네. 이, 우리 할 때 얼마 썼습니까?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모두 얘기하다시피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서장의 고산약재로서 아주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는 예, 몸도 건강하게 하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강장제입니다. 예, 때문에 노인분들 바로 기력을 회복하면서 면역체계까지 활성화시켜서 각종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해발이 4,000m 이상이 서장 고원하고 히말라야 산맥 지대에서 자라는 이런 희귀한 곤충 기생균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선생님 전문가무에 저도 동충 하초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이래서 뭔가 뼈가 좋지 않아서 예, 이 정말 이, 그러니까 이 오른쪽 다리 또 이리 돌기 어깨가 아프고 이래서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래도 예, 그 쓸데 없습니다. 그저 쓸데 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여러분들도 이래 이 동충하초 쓰고 그래서 많은 면에서 효과 보고 이래서 저도 쓰기 시작했는데 예, 아 선생님 정말 그리고 발이, 손발이 찬 거는 예, 그래서 한 이틀 먹을까나 인차 나사 집디다, 예.
0: 네, 맞습니다.
4: 그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어깨 돌고기, 저, 팔이, 오른쪽 팔을 이래 돌고기 용이 어깨가 아프고 이래던 게, 아이, 그게 나사 됐지 않까?
0: 네,
4: 양. 아무리 이래 흔들고 이래도, 예, 하나도, 예, 이렇습니다.
0: 네.
4: 결국, 이, 저, 풍수성 관절이 또 있어서, 예. 그, 비 오거나 날이 흐릴 날은 벌써, 예, 이, 저, 다리에 용, 무릎이, 예, 아픕니다, 예.
0: 네.
4: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게 풍수성 관절이랍니다. 그래서 전문가 뭐 전후에 선생님 강의 듣고 전문가 이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아, 이 뼈 아픈데도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허리 아픈데 이 좀 그런데도 용 좋습니다. 예.
0: 네, 허리 시큼시큼하고 맥이 없고 이럴 때 좋습니다.
4: 예. 예. 겨우 입맛이 없었어요. 그 등에서 입맛이 돌아와서 밥 잘 먹어요. 아니면 힘이 나지. 그다음 잠도 바로 못 자던 게 잠은 안 잔다.
0: 네.
4: 예, 저는 아저 저녁에 야식반 그때 뭐 누구 뭐에 아침에 4시 그때 뭐 이렇게서 일어난다.
0: 네.
4: 이렇게 예,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지. 이 아픈데도 다 나사지고 이래까 저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우대 활동, 오늘 30일까? 오늘 거짓입니다, 예.
0: 네.
4: 그래.

0: 저는 예, 저도 그래 뭐 이렇게 계속 견제죠. 한 가지 일로 이렇게 다 나사지게 할까나. 정말 동통화소를 저는 계속 견제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게... 예, 이번에 그... 저 아홉 통 더 싸게 쓴다.
1: 예, 아홉 통에는 열한 통 더 드리면서 현금 또 500원 예. 할인합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예. 이렇게, 예, 정말,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할 거는, 이래, 기관지, 그, 여물로 이렇게 기침 닦기만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1: 대단히 좋죠. 지금, 예, 우리 동충하초의 핵심적인 효능은 폐하고 신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순서대령의, 아, 심장, 간, 위장도 이거 다 같이 좋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호흡기 계통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가장 좋은 예.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0: 그 주위에서 그래 문의해 달라며 그랬지.
1: 예.
0: 그래서 예 선생님 그래서 문
1: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다 됩니다. 예.
0: 예. 어 정말 좋습니다. 예.
1: 예. 예. 그, 예, 그 전화번호 연계하십시오.
0: 약을 알선해서 상세히 강의해줘서
1: 예, 예.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이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4: 예.
3: 우리도 이 동충하초를 쓴 지 2년 됐습니다.
4: 네.
3: 제가 쓰고 보니 효과 되다 좋습니다. 웃긴 거 하니까, 뭐, 이 손발이 지내 차가봐서.
4: 네.
3: 정말 몇 년 고사했습니다. 그, 이 손발을 어떻게 뜨겁게 하는 무슨 약 있는가, 이 좋단 약은 다 써봐도 어째 알겠대다.
4: 네.
3: 그러던 게,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거 시장에 썼단 말입니다.
4: 네.
3: 굉장히 그게 시장에 썼으니, 그걸 얼마 아이가 할까 벌써 이 발이 후끈후끈하고 손발이 뜨끈하더란 말입니다.
4: 네.
3: 손발이 참에 기억력이 미네 없어졌습니다.
4: 네.
3: 그래, 이 치매고도 당장 올 것 같은 게 영 쪼마쪼마하고, 기차게 정말 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게 발이 두꺼우면서 어떻게 피도 순환이 잘 되고 그런데 정신도 맑아지지 않을까.
4: 맞습니다. 그 양기 보충되면 전기가 같이 보충되면서 손발의 이 시린 수족 냉증이 아주 좋습니다. 예.
3: 정말 얼른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발이 두껍고 손이 두껍고 아까 사람 사는 것처럼도 죽을 뻔했습니다.
4: 네.
3: 그리고 또 이 찬발이

0: 갖다 위도 다 나쁘더란 말이다. 이거도 그래서 이경에 어디 그냥 이 빼려고도 소화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디나 그래서 신통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않을까. 그래 이게 뭔게 이게 점차 좋아진 게 지금은 예 밤주하고 목숨도 얼마나 소화 잘 되고 그런지 그래 놓고 힘이 나고 맥이 난단 말이다. 그래 그 심장도 후들후들 하면서 걸는 게 맞나 흔들흔들 하면서 그래서 그래 걸었던데 지금 이러니 맥이 나가에 걸는 게가 영 얼떨하게 잘 걸고 있으면 신난다. 그래 그 예, 이 기관지도 영 나빴습니다. 그래 그래서 목에 가래가 딱 붙어가지고 다 늙을까 그래서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다 죽겠다 했는데 이하고 먹고서 지금 되살아났을까. 그래 지금 와서 사는 게 사는 것같으란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 야구에 오늘 주말 떨어지면 또 싸우고 이 활동할 때마다 쓰니까 야 까불 그래 아이 비쌉니다. 다른 야구 다 아이 먹고 그 냄새를 술 쇠놓고 야구 먹었던데 그 다 지혜뜨릴까 지금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야구도 한 가지만 먹고 그래도 아프지 않으니까 영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활동이 오늘은 마지막이라든지 활동을 또 참가하자 그래.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전통 이학으로 이 동충하초를 보면은 그 효능에는 피로 회복하고 체질 강화가 아주 뚜렷합니다. 때문에 지금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이런 고령인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인차 힘이 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족냉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소화 잘 안 되거나 혹은 변비가 있거나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는 아주 특수하면서 특히 남성분들이 건강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90세를 넘긴 명인들이 모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의 섭취라는 이런 현대 연구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면서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예, 좀 맥이 똑 떨어져서 아, 좀 움직이자면은 움직이기도 좀 귀찮던 이런 분들이 예, 효과를 많이 잘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통의학에서는 몸이 활력을 높여주면서 장수하고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강장제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현대과학연구에서는 항피로 작용하고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주면서 피로지연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부정맥을 완화시킵니다. 바로 아까 환자분처럼 심장 수술이라 한 환자분들에게는 이 혈액 중에 지질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심장을 건강하게 해서 수술 효과가 또 오래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또 고혈압을 또 내려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당뇨병 관리에서도 긍정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별히 노화 방지에 예,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쓰신 분들 하나는 관절 때문에 영 고생했는데 관절도 아프지 않다. 이거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전년적으로 항염 작용을 하는 이런 성분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기 때문에 관절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이 항암 항종양 효과도 뚜렷하면서 정력까지 회복시켜줍니다. 예, 아마 암 환자분들은 예, 그 과정이가

0: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정력이 떨어지면서 맥이 없는 이 과정을 모두 걸치면서 예, 암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런 과정에 처해 있다. 나는 딱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도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종양의 발생률도 또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예, 우리 서장의 전통 장의학하고 현대 과학이가 결합된 이런 황금 분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받고 있는 각종 만성 질병을 치료도 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아주 명기한 이런 약품입니다. 예,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고령인 분들입니다. 이런 고령인 분들은 예, 약을 쓸 만큼 다 썼죠. 예, 다 써도 좀 낫지 않았는데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몸이 회복이 되면서 또 드시기도 아주 간편합니다. 하루에 한 번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또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점은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림상에서 또 인증이 됐습니다. 예, 때문에 건강관리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피로회복하고 면역력 관리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예, 이런 새로 발효동충하초 균분입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예, 여러 가지 이런 작용에서 항산화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그 성분이가 베타글루칸하고 각종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계절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감기도 자주 하고 전염병에도 쉽게 걸리는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이런 전염병도 예방하면서 이 몸의 병을 저항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줍니다. 예, 때문에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 외에도 예, 러인분들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뇌기능 강화에서 효과가 좋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예, 증가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도 향상시켜주고 불면증이라든가 혹은 일상적인 생활 능력을 많이 강화시켜줍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 활동 기회 네,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하시고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5666번 2835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 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 방송은 연결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하는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7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은 이제 공장 측에서 새로운 통지가 왔는데요.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라 하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기한은 꼭 제때 잘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홍남강 치료기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끝나기 전에 이 제품을 꼭 소유하고 싶다고 이미 뭐 자기네 형제 가운데 어느 분이 이 그 홍남강 치료기를 가졌는데 그걸 쓰고 보니까 너무 거뿐하고 머리까지 거뿐하고 허리, 다리, 어깨 뭐 이런 데 편량 그건 제외하고도 그건 물론이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 이 기계 자체는 뭐 노벨상까지 받은 단순 홍광뿐만 아니라 남색광도 적등황록 청남자 일곱 가지 거시광선 가운데서 두 가지 가시광선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은 홍광치료액이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공장 측에서 여기에 보낸 서류에는 이런 전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홍남광치료액은 기본으로서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병독과 세균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우수한 그 좋은 물리치료 방법에 속하는가 하면 그리고 무균성 염증, 골과성 모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 성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뭐 치료이기가 한번 갖춰놓게 되면 아무 때든지 뭐 5,000원, 5,000원 그 좌우 이상으로 되는 이런 좋은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싸지 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제 지금 싸지 원액 쓰고 있는데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이 말씀과 한 가지로 이 인삼로경이 다섯 배 되는 효과를 본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1: 아, 예.

0: 조금 특수 체질인데 인삼녹여 못 먹습니다.
1: 아, 그렇겠죠.
0: 조금 들어가도 얘 가슴이 덥단 말입니다. 근데
1: 예.
0: 이원이 아무 반응도 없고 효과 좋습니다. 첫째 얘 혈압도 허리 영 잘 되니까 코리 시원해서 얘 만날 아침에 일어나면 코리 띵 했는데 그거 말 수가 한 게 정신 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얘 나는 생각밖에도 얘 어찌 이게 다른 약을 써서 잘 말아야 됐던 게 밥이 그리 맛있던가.
1: 소화가 모두 잘 된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0: 소화 영 잘 되고 밥이 맛있으니까 또 맥이 나고
1: 그렇죠.
0: 너무 신기한 약입니다.
1: 예.
0: 싸지 나는 소화되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저도 피는
1: 심장과 내 혈관을 이쪽에 생각했죠.
0: 이번에 가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둘이 같이 가서
1: 예.
0: 근데 내 피가 영 막 습대다.
1: 아, 그렇죠.
0: 그리고 예, 간공, 이 간도 봐줬는지 간공농도 좋고 예, 지방간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얘는 간에 검사한 게 피도 걸고 지방간도 있고 걔날 뭐 먹었는가 한다. 걔네 싸지를 먹은 게 이렇게 좋다니까. 오, 그 싸지 굴이 좋은가 하면서 내 값도 싸다고 이래놨단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예, 정말 우리 70 넘어 먹은 다음에 우리 이런 내년에 정말 최고입니다.
1: 제품 자체는 신임이 가는 우수한 제품.
0: 소설이 잘 되지, 밥이 맛있지,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1: 그렇죠.
0: 먹어볼까? 너무 좋으니까, 예.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 떴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내에 배달 받고, 우리 언니는 또 예, 백내자에 대해서 눈을 수술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2, 3년 좋던 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 그런 냉소방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석 달 넘었었는데 텔레비랑 보였던 게 어떤 텔레비도 배우고 이게 시력이 0.45던 게 어떤 6이 됐답니다.
1: 아, 대단하죠.
0: 예.
1: 예, 예.
0: 그래 지내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에 나는 사지를 배달받고 우리 언니는 냉소방 배달받으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싸지 원했으나 한단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3: 예, 저 어제 한 반년 조금 넘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거 먹기 전에 내 혈압 높고 혈증 걸고, 예. 그리고 이 심장 부위에 계속 아파가지고 가슴이 더부룩하네 밥이 맛이 없었단 말입니다. 딱
1: 예,
3: 보았더니
1: 예.
3: 결국 그저 머리 계속 뻐개지는 것 같고 얘 머리랑 영 아팠단 말입니다.
1: 예.
3: 어쨌든 혈압 문제겠죠.
1: 예.
3: 내 생각에. 네. 그래서 약을 많이 썼는데 크게 효과 못 받아가서 이 사지원에 그 이거 뭐 가격도 저렴하지 진짜 이거 먹으니까 영 머리가 개운하고 이 혈압도 그리 대단히 잘 됩니다.
1: 어, 그렇죠. 시름 놀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3: 예. 혈지도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예,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그래 그리고 내 전번에 예, 그 뭔가 천이 박사 할 때 그 홍강 치료기를 그
1: 받았습니까?
3: 예. 천이 박사 그
1: 선물 예. 선물 받았죠.
3: 그거 산 게 그거 써본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거 써보니까.
1: 그렇죠.
3: 예. 이 이래 그 이래 맨 살에다 하면 더 좋대서 예.
1: 예.
3: 맨 살에다 가서 예. 이 배 끼고 그다음 안고 하니까 진짜 이 여름으로 이 용.
1: 거기 앉아서 예 코드만
3: 예,
1: 딱 누르면 되죠.
3: 앉아서 예. 예. 여름으로 이 머리도 더 이게 약을 먹으면 같이 있으니까 그런지 머리가 더 개운해지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도 나지 여름으로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 이거 내 너무 좋다니까 내 이번에 그 싸지 원액을 싸매설이 싸지 원액도 들어보니까 이게 활동이 진짜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3: 이 예. 그래 이 싸지 원액은 내 먹음이 우리 언니를 내 소개해서 같이 쓰게 했단 말입니다. 원액을.
1: 예, 예.
3: 근데 나는 이 기계 있으니까 이
1: 언니가.
3: 기계 뭐 이 먼저 내 싼 것만 두 배나 뭐 효과도
1: 두 배 효과라고 나왔어요.
3: 예. 예. 그 기계를 싸서 우리 언니 하나 주려고 그래서 내 전화합니다.
1: 그렇죠. 본 제품 싸면 이 홍강치료, 홍남강치료 얘기를 무료로 선물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예.
3: 예, 예.
1: 잘 이용하시기
3: 예,
1: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저기 이 냉소방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4: 네, 몇해 전에 진단받은 게가 이 지금 농내장은 내

0: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이 한 가지에 속합니다.
1: 예, 농내장에다 지금 백내장도 안 돼 있죠.
0: 백내장은 기본으로 나이가 들면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원래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해가고 왜 자꾸만 나

0: 그만한 서약으로는 대체할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 농내산 같은 데 들고 있는 약이 있지만 해도 그거는 효과는 아마 0. 몇 퍼센트나 되나 많아 할 겁니다.
1: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약 쓰고는 지금 아도 지금 아나비가 보동적을 지금 거도에 19, 24호에 거도 되고 있습니다.
0: 너무 정상입니다. 너무 정상입니다. 예.
1: 그리고 이 약 쓴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나비 올라가는 것까지만 머리 아프지도 않고 이 눈알이 막 빠지는 것처럼 이런 증세도 없고 눈곱이 한번 가득 자꾸만 지는 게 이런 것도 없어서 지금 눈도에 지금 이 백내장 앞에 원래 또 부 여부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을 같은 게 이것도 지금 완전 싹 벗어지고
0: 대단합니다.
1: 보는 거 아, 예, 봐야죠. 군에 지금 가서 전문에 한번 가 검사했는데 좀 시력이 좀 올라갔습니다.
0: 지금 행태를 보정하는 것만 해도 큰 치료인데 시력이 올라갈 것이 같다는 것은 이 제품이 특수한 효과성을 말하는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1: 예. 약을 이때까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왔는데 이 약, 이번에 이 약처럼 이렇게 특수하게 효과 좋은 약인데 지금 첫간 이번에 만났습니다. 이런 약.
0: 그렇죠.
1: 써보니까, 하긴 효과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이번에 다른 뭐 이 약 써서 지금 다른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0: 그렇죠.
1: 이나 뭐 없고.
0: 그렇죠.
1: 아주 모든 면이 편하다고 이래. 네, 그래 이 약을 어쨌든 이번에 이런 좋은 약만 아주 오래 쓰려고 오늘 또 활동들이 좋고
0: 홍남강 치료이기. 예.
1: 거기에도 준다 하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효과가
0: 너무 좋아서 장탈전이 날 정도입니다. 이 제품.
1: 네, 어느 아픔 어디다 이렇게 거기다 지도하고 하기도 그렇게 안붙이겠다. 그래서 내 기계도 아무래도 이게 약 사게 되면 기계 따라오니까
0: 그렇죠.
1: 예, 오늘 지금 저도 12강에 사겠습니다.
0: 예, 12강에 홍남강 치료이기 따라갑니다.
1: 예, 오늘 배달.
0: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사지원에 그래서 먹은 지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먹은 후부터는 제일 좋은 게 고혈압에도 좋고, 동맥경화에도 좋았을 때다.
0: 예.
3: 그래서 혈당도 조금 나쁘고, 혈지도 나쁘던 게 나쁘고 그다음에 심장에도 영 많이 좋습니다.
0: 예, 기본입니다.
3: 혈압 그냥 나쁠 때면 엄청 나쁘고 나쁠 때면 많이 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파동이 심하던 게 지금 이 증상이 막 완전히 지금 잘 됐습니다. 파동이 막 없어졌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3: 예, 그러면서 뒷머리 그냥 뻣뻣하고 줄이 뻗치던 게 그게 또 없어졌습니다. 그 증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에는 이 제품을 소갈 제품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나쁘던 혈당도 혈지 다 엉덩이 잘 돼, 조절이 잘 됐습니다. 지금 정상이 답대다.
0: 예.
3: 그리고 또 숨이 차서 그나 시시거리고 침침하고 많이 가슴이 불안하던 정상인지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요즘 이제 진정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생각 밖에는 나 무시 좋아서 소화에 많이 도움이 됐대다.
0: 예.
3: 난 배불어서 무슨 먹지 못했는데 요즘에 소화 숙고도 내려가고 배가 골뚝하고 몸이 급해놨습니다.
0: 그렇죠.
3: 날마다 효과 나는 게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좀 좋았을 때다.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내 감기도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거 먹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면역력이 여기 인삼녹용이 5배의 효과니까 인삼녹용은 먹지 않고 그 좋은 효과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3: 그래 전번에 약을 쌀 때 그 홍남과 치료 이기를 배달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어제도 배달에 찬 데가 따뜻하게 비친 거 따뜻해 나고 무릎이 그냥 차가워서 그런데 거기다 빛이 따뜻해 나고 어디나 다 비치니까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목대띠 비치고 어디나 다 비치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우리 집에 우려니 놀러왔다 그래도 너무 욕심내서 자기는 야수 사이 싸먹고 내 싼 거 그것도 불바하더라 말이야.
0: 예.
3: 누구니까 어디서는지 그랬다. 그래서 어디서 내 약 살 때 이게 기계는 그걸 따라오지 않고 뭐니까 그런
0: 그렇죠.
3: 거 없을까 그래서 오늘 대달 받아서 우려니 또 주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0: 그렇게 하셔.
3: 누구에 쏘고 해서 오늘 약도 대달 받겠습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45년에 예전에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대대졌습니다.
0: 예.
4: 소름이 잦아서 눈꽃이 많이 했습니다.

0: 그리고 막 졸이고 아프하던데 이번에도 좀 많이 나서서 왜 밤 대낮에가 아침에 성남 좀 심하고 소화 안 돼서 밥 못 먹던 것도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그랬는데 저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우주름증도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 그렇죠.
0: 예, 저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기침가래 심해지고 또 많이 났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이 한 가지 약을 여러 면으로 좀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쏠려가고 예, 맹세방은 또 우리 언니가 쓰는데 우리 언니도 저기 눈이 백내장 있고 이 눈이 가렵고 예, 물치가 쌍꺼풀로도 보이고 예, 바람 맞은 눈물 나던 증상이 좀 많이 났답니다.
1: 아, 눈병출에서는 맹세방입니다. 인정합니다.
0: 예, 예. 그리고 백내장도 있어보고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단다.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쏠려고 들어보니 보니까 활동도 좋고 기계도 준다지 할까 우리도 주에서 다 배달 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실은 없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행은요, 처음으로 가득한 축제니까요. 언제나 이별로 가득한 경이로운 자연, 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문명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지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늘 여행을 갈망하나 봅니다. 바람이 끄는 대로 따라가보고 싶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부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마영미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 강사 마영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소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1: 네, 우선 소학생 아이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은 아주 금물입니다. 학교는 유치원과 많이 다르죠. 유치원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을 하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감정을 경험할 기회도 많아지겠죠.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커지지만 아직 어려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올 경우 또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0: 그렇죠. 소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뭐 일을 싫어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놀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소학생은 학년별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감정 코칭도 달리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소학교 1, 2학년과 5, 6학년은 이성적 및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감정 코칭을 해주면 질풍노도의 사춘기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소학교 1, 2학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소학교 1, 2학년은 본격적으로 자회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활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규칙이 있는 놀이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많아서 게임을 할 때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어 한다거나 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서 함께 놀면서도 서로 협동하는 모습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서 친구들 사이에 감정적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시기도 합니다.
0: 맞아요. 그러나 허상가림은 잘 놀다가도 금방 삐치고 돌아지거나 화를 내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기는 특히 그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되게 중시하고 있잖아요.
1: 응? 그렇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혼자서도 곧잘 하다가 누가 있으면 응석을 부리며 안 하려고 드는 그런 퇴행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 또한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관심을 쏟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을 비교적 쉽게 열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말하는 것에도 말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읽어주면 대화를 풀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경쟁심이 강해졌을 때 상황을 견디지 못해 감정을 표출할 경우 있잖아요.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친구가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1등을 못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났구나. 이런 기분을 억울함이라고 한단다. 1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친구 때문에 넘어져서 놓쳤을 때 억울함을 표현해도 괜찮아. 억울하면 눈물도 날 수 있고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뭐 등등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허락해주고 또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면 아이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0: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힘이 있음을 믿어야죠.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소학교 3, 4학년 아이들은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소학교 3, 4학년은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는 때입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부산하고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도 알게 되는 것도 이 무렵입니다. 네. 하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것으로 또 고민을 하기도 하죠. 이 시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골격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진 않았는데 간혹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적 발달이 빠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친구보다 성숙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감정을 읽어주고 또 신체 발달에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선 긋기가 시작이 되죠.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친구를 골라서 사귀기도 하잖아요. 뭐 서로 주고 받고 먹으면서도
1: 그렇죠.
0: 갑자기 또 친한 친구하고만 못 놀려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것만큼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아주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따돌림, 왕따, 뭐, 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들로부터 놀림 당하는 걸 못 견디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
1: 그렇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우지람을 듣거나 또 비난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지만 또 그것이 아이들 사이 규칙과 또 충돌할 경우 또 어른들의 그 규칙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조금 더 갈등하기도 하죠. 또한 이 시기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해서 또 어느 정도 판단력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스스로 평

0: 평가할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에 또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 코칭을 할 때 더욱 부모님들의 생각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봐요.
0: 그렇죠. 이를테면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서 막 울면서 복도로 뛰어나올 경우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놀리면서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이때 친구들끼리 놀리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읽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놀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그렇죠. 무책임한 훈계보다 단 이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 노래 또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0: 마영미 강사님을 모시고요. 소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학교 5, 6학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이젠 불안정한 감정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줘야 할 시기입니다. 네. 학교 5, 6학년은요. 이때는 슬슬 반항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하고 또 독립을 꿈꾸지만 동시에 어른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칭찬과 관심에 민감하면서도 부모와 교사의 한계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말썽을 피우거나 삐딱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0: 네.
1: 어떤 얘기를 하든 다 알아요. 또 일관해서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도 많죠. 네,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서 또 어른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답니다.
0: 네. 알아서 한다니까요.
1: 네, 그렇죠.
0: 네, 예전에는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아이의 세계에 속해 있는 데서 오는 정서적 불안감도 없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또 감정적으로도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감정 피복도 크고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또래 문화는 좀 더 집단적인 형태를 띱니다. 끼리끼리 모여 다니기를 좋아하고 팀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하며 또 친구들 사이의 유행을 무조건 따르려고 합니다. 또 감정을 위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0: 네네. 소학교 5, 6학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춘기 때의 특성이 이때부터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을 읽어주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그렇죠. 워낙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불안정한 시기여서 감정을 읽어주기도 쉽지 않고 또 섣불리 조언을 하려 들었다가는 십중팔구냉대를 받기 쉽습니다.
0: 그렇죠. 저희들도 뭐 소학교, 중학교 이 과정을 다 지켜왔음에도 지금은 어떤지 이 소학생 아들과 어떤 놀이를 하면 좋아할까요? 이거?
1: 네. 바로 자연 체험이 곧 훌륭한 놀이입니다.
0: 네.
1: 다음과 같은 놀이를 해보시면 인식의 발달 과정에 무척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세탁놀이요. 소꿉놀이 차원을 벗어나서 실제로 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기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관찰 놀이가 있는데요. 주말이나 방학 때 망원경과 선전 등을 준비하여 산이나 바다로 나가고 또 캠핑, 낚시, 여행, 새나 물고기, 애완동물을 키워보거나 또 화초를 가꾸기 등도 책임감을 키우고 정서를 교감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기 쓰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일기를 쓰거나 자신만의 노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아주 차분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혼자 있기인데요. 방 한쪽 코너에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어 혼자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유 상상의 이런 공간을 허락해주면 좋습니다.
0: 네.
1: 특히 감정적으로 격할 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부름 놀이인데요. 실제로 우리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사올 물건의 목록을 적어주고 심부름 시키거나 방 청소 등 간단한 집안일을 시키면 아이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성 키우기 놀이인데요. 바로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액세서리 만들기라든가 새로운 머리 모양과 옷 스타일 연출 등을 시도할 수 있게 합니다.
0: 이런 놀이들을 할 때 뭐 주의할 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동들이 녹색 시간, 즉 대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매 1시간씩 가지면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낙천

0: 객관성과 비관성이 대조되기 때문에 비관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영구 불변할 것이라고 믿고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울증이나 학습된 무기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반면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요, 상황이 달라지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노력을 더하고자 하며 한 가지 일이 잘못된다고 다른 일도 모두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1: 낙천성이나 긍정성도 학습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감정을 수용한다거나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해주며 이해와 존중을 받는 기분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긍정성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경쟁하거나 다투는 이런 흔한 일도 많잖아요. 이때 부모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 한 명씩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더 격한 쪽부터 다른 쪽에게 너에게도 말할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단독 공간에 가서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 코칭은요, 단독으로 해야만 효과적입니다.
1: 네.
0: 둘이 함께 있을 때 하면은 싸움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또한 명절이나 가족 생일 등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아이들이랑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상의하여 함께 만드는 우리 집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한 오늘은요, 수학생 아이는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우리 아유미 강사님과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여기에 오늘의 사연 하나 있습니다. 사연 듣고 와서 또 우리 강사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0: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0살 좌우 소학교 아이들이 한창 재미있게 하긴 하는 이름이나 뭐 또 평소 성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 별명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도 별명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별명이 듣기에 조금 기분이 나쁜 건가 봐죠. 오늘 하루는요, 아들이 학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요, 씩씩거리며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가 지어준 별명이 자신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고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는 화를 냈는데도 친구가 계속 불러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서로 별명을 짓는 일 얼마나 흔하나요? 뭐 그중에 정말 별명의 당사자도 재미가 있어서 하는 재치 있는 별명도 있는 반면에 너무하다 싶은 별명도 없지는 않죠. 그런 기분 나쁜 별명의 아이는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애들이 하는 말은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은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요, 좀 이해가 가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사연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어떠신가요?
1: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문제인 거죠. 이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 판단력이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경 쓰지 마, 혹은 놀리지 마라 하고 훈계를 하는 건 아마도 소용이 없어요. 그 속상한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앞장서서 화를 내거나 도리를 따지거나 의견을 내는 등 행위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비난은 더욱 안 되고요. 이해하면 네가 뭘 잘못했기에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친자 관계를 깨는 언어들이죠.
0: 뭐 영웅 인물이거나 뭐 재치성이 있거나 총명을 이런 걸 별명 좀 지어주면 괜찮은데.
1: 그건 괜찮죠.
0: 비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러면 그렇죠. 굉장히 속상해요 이거.
1: 그러니까 암 좋은 거기 때문에
0: 문제가
1: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면이야 그렇죠. 뭐.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를테면 애들이 네 별명 부를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니?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딱 그 별명처럼 바보가 된 것 같아 속상하고 화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대충. 그러면

0: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렇게 느끼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이 감정에 공감해 주시면 돼요. 친구가 별명을 자꾸 불러서 화도 나고 속상했겠네. 엄마라도 그 상황에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겠다. 이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이렇게 네가 느끼는 감정이 맞다는 그런 긍정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스스로 방법,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넌 어떻게 처리했어? 그러지 말라고 나도 화냈어요. 이미 표현을 했네. 너무 잘했어. 근데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너의 그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먼저 감정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아이가 또 제가 화내면서 말하니까 아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정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아이가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내지 않고 제대로 한번 말해볼래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될 것 같죠. 그럴래? 그 방법이 너무 좋겠다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는 인정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들 최고란다 알지? 사랑해.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된 아이는 그 내면의 힘이 강해져서 충분히 일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좋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마영미 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1: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에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걸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30분 동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또 투골테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사모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정책의 특점은 백자방 구보객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 되다면 한 가게 가격이 1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0% 무료로 주는 차원이라면 15각에 15각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양천은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12각에 15각을 줍니다. 100% 무료로 주는 차원이라면 12각에 12각이 차려지게 되었는데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었으니까 거의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이 따라서는 그 비결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7월 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제때 잘 이용하시고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에게 장수의 비결이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두 가지 제품에 담겨 있다는 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 구체적으로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백자방 구보객 이 제품 자체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약 종류가 특수한 약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제하수어, 인양어, 항정, 구기자, 황계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끼 보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조혈 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귀혈 보충을 해줘야만이 하나는 기, 하나는 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은 조혈 공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끼라는 것은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져갔다 수통되는 이거 무난하게 끝까지 갔다 돌아서게 하는 이 힘을 실어준다는 걸 말합니다. 폐공능을 충족하게 발휘하게끔 하면서 조혈공능을 도와주는 거 하며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여기 불면증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하며 많은

0: 분들이 건망증 때문에 힘든데요. 이 제품 자체는 건망증을 해결해서 기억이 잘 되고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주는 이 제품 자체는 주무시기 직전에 한 3, 40분 전에 한 대만 딱 빨대로 빨아들이게 되면 잠 자지 말라 해도 서로로 잠이 오는데 수면제가 아닌 수면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거 내경사 후주라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온조한데 손발 저러면서 내 백담하고 구하고 죽고 먹고 있는데 야, 이 먹은 후부터 예, 혈압 온조도 어지럽지 아이 남도 죽고.
0: 아, 예.
2: 예, 아 그러고 내가 전립선에 아, 밤소변에 한번 보는 게 소변에 작지 시원하지 못해 한참 기둘려야 조금씩 봤는데 이 백다방 구박을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에 많아지니까 예, 소변 자수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이번입니다.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신주수가 해결받는 겁니다.
2: 이전보다 예 그래 여기 시원히 소변 잘 보고 나는 이 약이 효과도 약도 없지 막 이번에 한때 참고해서 이 약도 받아봐라 그래서 쓸리잖아
0: 그렇게, 그렇게 하셔 이 백자방 구박액은 이번에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만 하면 무난하게 논인을 아주 건강하게 잘 지울 수 있는 좋은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리고 내가 저 두골 대문에 합시다.
0: 예, 말씀하세요.
2: 우리 아, 조카의 요지간에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아, 얘는 요지간 탈출에 특히 무릎관절이 심해서 안 잤다 이래서 영박밤에 무릎에 딱 짓고서 이래서는 게, 아, 약을 거기서 많이 썼던데 별 효과가 없어서 이 두골 대를 좀 써보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0: 이 두골대가 바로 그런 데 쓰이는 약에 속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흑개미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잘 수통시켜준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드시는 약하고 외용약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관절통을 해결하는 제품이 나왔지만은 또 이처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은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제품 자체를 그 어른한테 쓰는 게 귀합니다.
2: 아, 그러면 이거 이 확도 참고해 이번에 확도 좀 싸서 쓰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외국 생활에 진출하신 분들이 이거 싸 가죽 가서 쓰면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이래 좋은 기회일 겁니다. 예.
2: 예, 이거 배달 받겠습니다. 그럼 예.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백자방 구박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네,
3: 전기세 비대가 있어요. 서른 다섯거든요. 지금 서른 다섯 하지 않고 서른이 시원하게 달라납니다.
0: 예.
3: 귀가 들리지 않던 게 지금부터 귀에 잘 들리고 있고요. 당뇨병으로 혈당으로 잘 되지 않았는데.
0: 아, 예.
3: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0: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3: 예. 아,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배달 받아도 쓰라고 그랬다.
0: 예,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상술한 문제들이 아주 건강하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백자방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서 쓴가 하면 내일이 위가 자꾸 소화해야 되고요. 그래부터 소변이가 자꾸 더 빈번해서.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야, 이거 벌써 저기 두 달에서, 그니까 두 달 쓰니까 귀에서 소장이 나고, 그 다음에 배가 예, 부가 된 게 어디니 쑥 거리게 하긴 남아요.
0: 귀가 허하던 문제가 어제 해결받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4: 예. 예, 그래, 그 정수 때 아침 먹으면 정수 때 되기 전에
0: 요새
4: 배 쌀쌀해
0: 나는. 아, 그래야 되죠. 예, 예.
4: 예. 다른 데는 토양 많이 쓰고 했는데, 아이러는데.

0: 여기서 답답하면 소가 상대받는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소변도 지금 왜 비분하는 게 어전히 저기 활동하게 만해서 두고라 막. 그래, 그래, 나는 이거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 이거, 어떤, 나이가 있었나, 좀 꾸준히, 흔하게.

0: 좋은 효과를 보게 돼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정책도 좋지 않으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래 꾸준히 써야 되겠습니다.
0: 아, 예. 예,
1: 안녕.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두 발 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두 발 탈출이 있었어요. 예. 이 허리 너무 나다 아파서 누워서 달아눕자 뭐 예, 영 힘들고 예, 잘 못 달아눕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이 약선에 마음대로 달아눕으시고 조금 걸자면 예, 그래서 조금 걸고는 또 앉아서야 또 겨울이나 조금씩 걸을 수 있습니다.
0: 근데 그렇죠.
3: 먼 거리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0: 아, 예, 예.
3: 이게 또 자꾸 주변 통까지 있어서 다시 내지 소리니 막 아프던 게 땡기면 이러던 게 구성상 빌었습니다.
0: 자골신경통이 되면 엉덩이로부터 내리 다 절에 나고 마비가 오고 그러죠. 그 고토에 보통 고토야 아닙니다. 예, 예.
3: 지금 소리면서 맞고서 예. 오, 그랬던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나무가 대형성 관절까지 있어서 그래서 예. 한쪽 무릎이 안쪽을 해서 절세가 아픕니다.
0: 예.
3: 그래 그래서 내 손으로 영식이 이렇게 마비를 너무 막 그저 따가봐 나는 감 저는 막 용식이 통신하고 아프면 이렇게 보면 차분게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런데 열감이 나지. 기신은 체온 제복에 나면 체온이 뭐 37도 그 이상 올라가서 열인 게 중약살에서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게 되면 오히려 열감이 나게 돼 있습니다.
3: 예. 그러던 게 구성상 드렸고 예. 일어나 볼땐 발자국이 나지 않습니다.
0: 어,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 지방이 짓고 그런데, 전 지방이 아이 짓고도, 그래서 대가다 일어나서 용도 알고 있습니다. 아,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효과성은 확실합니다.
3: 예, 이게 다리를 앉았다 폈다 하고, 폈다 하면, 예, 하긴, 데서 마음대로 폈다고 폈다 합니다.
0: 예, 그렇죠.
3: 그러면 바르냐고, 예, 같이 바를까 효과도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우리 옆집 아줌마의 놀라난 거냐, 예. 아, 벌써 그 아줌마의 원래 아픈다. 안 일어나지 못한다. 니네 바른 거야, 바랐는데. 제가 일어난다.
0: 예, 예.
3: 일단은 이 전화도 그 방송도 없습니다.
0: 아, 그렇겠지. 다른 집들이 그럴 수 있죠.
3: 예, 방송, 예, 전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어디서, 어디서 안 가겠네. 이 방송 들어가 옆으로 지금 듣습니다. 그 아줌마의, 자기도 싸겠단다. 나는 가서 쌌습니다.
0: 예.
3: 예.
0: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제일 작게 싸도 6각을 싸면 4각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귀합니다. 예, 예.
3: 가슴만 좀 많이 싸겠단다.
0: 아, 12각 싸면 15각을 줍니다. 보통 예. 관절통은 일절세게 해결받는 노년성 관절통은 일절세게 해결받는 질병이 아니니까 이번에 12각에 15각 짜는 이쯤 하게 되면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3: 예, 나도 12강씩 싸가서 그때 12강씩 선지한다 지금.
0: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백상 900억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먹은 지 어제는 넉다 바이 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선생님
0: 예.
4: 강의 듣고서 이 논현에서 100년 노년의 100년 이런 이야기라
0: 100년 장수 제품이라 하니까 예, 예. 믿음 가지요.
4: 이게 호기심이 가서 별로 내댕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시작한 게 정말 선생님 말씀과 같이 예. 이 이야기 구복에 대한 그래 그런지 효과가 영 빠르게
0: 아 그렇습니다. 모두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4: 예. 혈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예, 머리 후리 터번하고 어리뻥뻥하게 이것도 이렇을 때다.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소변이 닿던 게 이 소변도 저는 하룻밤에 한 번이면 혹시 두 번 봅니다.
0: 아 너무 정상입니다. 예예예.
4: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기 소화가 영 나빠서 땡하면 엉치고 이랬던 게 예, 이 소화가 잘 될까 좀 먹을까 기운이 난다. 예.
0: 그렇죠. 너네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게 되면 다른 데서 뭐 힘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
4: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항상 뛴 사이가 뭘 가져갔던가 하고 번에 서고 있던 건 지금 이런 현상이 없이 어서는 뛴 사이 가면 때까나 때까나 내린다.
0: 예. 그렇죠. 예, 예.
4: 이 확실히 이야기 용 좋습니다.
0: 예.
4: 구복액이.
0: 그렇죠. 예.
4: 예. 자기 전에 예. 30분 전에 먹고 다 뭐 예. 잠도 이사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거뿐하고 영도 없습니다.
0: 그렇죠.
4: 약수는 제거

0: 보인 것 같습니다.
1: 아, 예, 인정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이 용서가 이 뱃속 구멍에서 혹가 날 때 계속 쓰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상관해서 싸자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이 아주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이 20각 주고 7각이 예. 5각 주는 우리 활동도 있습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속해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백종원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과 심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럽힘이 안 나고 예. 저 경력이 많이 돌아서고 가슴이 편안하고 예. 저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면이 나고 예. 다들 자수가 줄어드니 밥 잘 살까나 좀 신하고 예. 허리 아파 용극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좀 잘 들을 수 있고 예. 뒤에서 저기 소리 잡고 나면서 예, 말이 잘 안 들리던 것도 좀 소리 안 나니까 나 지금 말이 좀 잘 들리고
1: 그럼요
3: 좀 눈이 뿌염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3: 예, 이렇게 이하고 먹어보니까 예, 구멍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편안하고 예 효과가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1: 예, 이 제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이번 활동도 저기서 창가에 배달 바짝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다는, 골이라는 것은 골격이라는 뜻이, 테라는 것은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이런 제품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인 즉 개미를,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그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그 약각의 제일 그 앞에 큰 글씨로 그 발명 특허를 받은 그 뒤 가운데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병을 치료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발명 특허까지 받았을 때는 아주 많은 병원에 몇 년 동안의 임상 실천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이런 제품 자체는 특히 복용 제품을 한 각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겉으로부터 속으로,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관절 치료 제품을 비교적 우리 시중에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관절 치료 제품에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게 돼 있는데요. 모든 걸 통계학적으로 통계해보지는 못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가 제가 접촉하는 여러 가지 관절통 해결하는 제품 가운데서는 발명 특허까지 국가, 보통 국가 특허를 받았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야기했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은 어려운 질병입니다. 강호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계통은 남이 나를 파괴하는가 해서 자기절로 자가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병 치료는 아주 힘들고 마디마다 관절마디 특히 손가락마디로 놓고 말하게 되면 중간마디 위로부터 첫마디 이게 몰락하게 나오면서 단순한 부종뿐인 것이 아니라 골격이 솟아나는 이런 그 무서운 그 질병으로 돼서 손을 주먹을 쥐지 못하고 어느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칼질하거나 술을 쥐자면 꼭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 손가락마디가 다 부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지금까지는 드물었는데 이 투골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발 뒤축에 마치 바늘을 가득 꽂아놓은 것처럼 내리딛지 못합니다. 내리 너무 디디면 신을 딱 신고 걸쳐하게 되면 그게 올리마쳐서 아파서 걸지 못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발 뒤축 골가시 그리고 통풍이라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 그게 한 내 이렇게 더 육가락처럼 한 대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뿔룩하게 뼈가 솟아나오게 되는데 이때게 되면 완전히 까레눈을 뜯을 정도로서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프면 까레눈 뜯는 정도로 아프다고 이렇게 아픈 일은 통풍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넘어져서 특히 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넘어져서 상해서 걸지 못하거나 누이에 앉아 다니거나 그로 인해 가지고 급병으로 해서 사망하는 그보다도 그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뇌졸중, 심장, 그 심근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비례도 많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았고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칭펑텅, 친주, 방귀 이런 성분들 자체 특히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지통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치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관절통으로서 고통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통 관절 아픈 부위가 부종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종이 어떤 분들은 무릎이라 하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혹은 빼게 되면 그거보다 먼저 뿐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종을 자기절로 대사 활동을 충분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부종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이게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쇼중해줍니다. 그러면서 습을 풍한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고 심지어 혈압을 온정하는 역할이 있으면서 관절통은 관절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관절염은 보통 폐렴 같은 이런 염증하고 다릅니다. 무균성 염증입니다. 보통 그 항균소를 쓸 때는 세균을 그거 항거하는 이런 그 제품을 쓰게 돼서 항균소를 하게 되는데 관절통은 항균소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태 여기에 포함된 몇 가지 성분들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해줌에 있어서 무균성 염증을 철저하게 해결해줌에 어떤 분들은 쩍 하면 방법이 없어서 그때 당시를 넘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펑비까지 맞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펑비는 긴 이런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 동통을 그 드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는데 이 제품 투골테를 쓰시게 되면 펑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펑비 몇 배의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노인성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젊은이들도 포함하지만 해도 많게는 열로 구셀로로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분들이 투골대를 쓰게 되면 확실한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0: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흑개미라 성분 자체는 완전히 그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믿고 쓸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자방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게 되게 되면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감각 컴파체를 도와주게 되어 있으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고마움들이 가득합니다. 친구가 건네준 사탕 하나, 엄마가 안아준 따뜻한 포옹,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식, 그 속에는 모두 감사의 씨앗이 숨어있답니다. 친구들, 본인이 받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을 떠올려보세요.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그 미소가 바로 고마움의 첫 걸음이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마음의 돋보기로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고마움들이 꼭 발견될 겁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자연계에는 작고 통통하며 길다란 코에 동글동글한 눈을 가진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등에는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가 가득 나있지만 배는 폭신폭신한 털로 덮여 있어 더욱 사랑스럽죠. 네, 이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에는 이 귀여운 동물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요. 고슴도치의 몸집이 얼마나 될까요? 몸 길이는 약 15cm 내지 30cm이고 몸무게는 대략 600g 내지 1500g입니다. 고슴도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둥이는 뾰족하고 눈은 비교적 작으며 꼬리는 짧은 편이랍니다. 사지도 가늘고 작아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정말 귀엽기만 한데요. 고슴도치의 몸 색깔이 다양하고 서식 지역과 아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색, 검은색, 흰색, 크림색인데요. 가끔은 이러한 색깔들이 알록달록 섞여있는 고슴도치도 있답니다. 고슴도치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는데요. 특히 온대 육지 환경을 좋아합니다.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숲, 초원, 구릉과 관목지대에서 자주 발견이 됐는데요.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교외에서도 고슴도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넓은 농경지, 과수원 등이 포함이 되죠. 이러한 곳들은 모기 자원이 풍부하고 천적의 위협도 적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고슴도치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요. 동요 버섯을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는 아주 온순한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동물을 먼저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않죠. 독거 동물인 고슴도치는 조용히 혼자서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몸에 나 있는 가시를 이용해 방어를 합니다. 고슴도치의 몸에는 특수한 근육이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고슴도치는 이 근육들을 수축시켜 몸을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웅크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와 얼굴처럼 부드러운 부분은 안전하게 안쪽으로 감춰지고 바깥쪽은 온통 뾰족뾰족한 가시투성이가 됩니다. 천적들은 이런 고슴도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죠. 동료 비둘기야 나라라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가 야행성 동물입니다. 햇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죠. 때문에 낮에는 마른 풀더미나 낙엽 속에 숨어서 휴식을 취하고 밤에 먹이를 찾으려 활발히 활동을 한답니다. 고슴도치가 어떤 것을 즐겨 먹을까요? 주로 곤충과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합니다. 하룻밤에 무려 200g이나 되는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해충을 없애주기 때문에 고슴도치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개미, 어린 새, 새알, 개구리와 도마뱀도 즐겨 먹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슴도치는 과일과 남새를 먹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고슴도치가 사냥은 어떻게 할까요? 동요 듣고 알아볼게요. 동요 내 고향 퍼포스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땅속 몇 센티미터 깊이에 숨어있는 벌레까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벌레가 땅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고슴도치가 어떻게 알아챈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코에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비교적 긴 코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 코 안에는 무수한 후각 감수기가 빽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코를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기체 농도 차이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벌레가 숨어있는 수평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 거랍니다. 그럼 수직 위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체의 농도와 확산 속도를 통해 고슴도치는 벌레가 얼마나 되는 깊이에 있는지를 계산해 낸답니다. 참 신기하죠? 고슴도치가 바로 이런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냄새도 놓치지 않고 모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랍니다. 네, 동요 듣고 계속해 알아볼게요. 동요, 우리는 유쾌한 어린이를 보내드립니다.

고슴도치는 모면한 가시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가끔은 가시를 운반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탐스러운 열매나 작은 곤충을 발견했을 때 고슴도치는 모기를 가시에 꽂아서 집에 가져가 먹기도 한답니다. 가시에 꽂힌 열매나 벌레는 떨어지지 않고 집까지 안전하게 운반됩니다. 오늘 우리는 귀여운 동물 고슴도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뾰족뾰족 가시를 등에 지고 밤이 되면 벌레를 잡아먹는 독특한 사냥꾼입니다. 해충을 잡아먹으며 농업 생산에도 든든한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이죠. 고슴도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고슴도치를 함께 지켜주기로 약속을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뇨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조선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곳에 흰 비둘기 있네. 날아라 비둘기야 날에 쳐 날아라. 장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거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 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로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원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순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려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패 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맥의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통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탁상등 아래 추로괴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이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를 거다. 이 보고서가 있으면은 앞으로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구분기를 적게 걷게 된단 말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냐?

0: 하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 기어코 남들이 요구해서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무슨 태도란 말이야? 응? 주수는 급히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는 척 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를 향해 한바탕 화를 낼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지금 꼬물 만큼도 아버지의 화를 돋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리었다.
1: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 이 리포트를 다 작성하면은 제가 연구생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0: 이게 가동의식은 성대하고도 열렬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또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구팀까지 불러 작업장으로 통하는 길거리에 늘어세워 북을 치고 춤을 추도록 하여야 한다. 의식이 끝난 후 왕덕혜는 추로계를 자신의 사무실로 정해 공손히 차를 건네주었다. 감사의 말을 거듭하는 바람에 로괴는 어물거리며 대꾸를 못했다. 로괴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껏해야 식당에서 삼겹살찜을 대접하면 그만이었다. 왕덕혜는 로괴를 기술고문으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로괴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왕덕혜는 그의 옆에 와서 앉아 어깨를 다독이며 성근하게 말했다. 그냥 심심할 때 그 막대기를 들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로괴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왕덕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직 탑복하지 않았는데 왕덕혜가 어느새 붉은색 초빙장을 꺼내 진지하게 로괴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지금부터 어르신은 저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로괴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두 눈에 눈물이 고이었다. 그 시각 그는 갑자기 스승 왕도령을 떠올렸고 그 시절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을 생각했다. 또 대룰이 장이구도 돌이켜보며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이 영예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으니 부끄러워지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감사호를 연발했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로괴는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파견한 승용차에 몸을 싣고 금이 환영하는 길에 올랐다. 차가 회사 대문을 나서자 로괴는 그제야 그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붉은색 초빙 정사를 펼치었다. 그때 안에서 무엇인가 흘러내려 무릎에 떨어지었다. 로괴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보았다. 감사 편지겠지 싶었는데 겉봉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다. 로괴가 손을 봉투 속으로 넣으니 은행 수표 한 장이 집혀 나왔다.
1: 이게 웬일이야?
0: 그가 놀라 소리쳤다. 옆자리에 앉은 추수가 수표를 받아보더니 활짝 웃었다.
2: 아버지, 이건 사리금이에요. 뭘 그리 놀라요?
0: 로괴가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1: 이보, 미안하지만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장님을 만나봐야겠어.
0: 주로계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대

로케는 다소 놀랐다. 로게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을 때는 순간 속이 덜컹거리기도 하였다. 적단 말인가? 로게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며칠 동안 고급 호텔에 주숙을 시키고 매일 맛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고급차를 태워주어 영감탱이가 호강을 할 대로 했소이다. 송풍기 소리는 나의 본업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오? 어? 왕덕혜는 몸을 일으켜 로게를 보다가 다시 눈길을 그의 뒤에는 아들한테로 돌리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간도 문어구에 서서 회장님과 눈빛을 맞추었다. 왕덕혜가 말했다. 주로사부님,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기한 액수입니다. 주로개가 아들을 돌아보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걸차나도 네 놈이 꾸민 일일 거라 짐작을 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야 참. 그는 급히 하던 말을 삼키고 냉큼 아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왕덕혜가 인차 뒤따라 나와 그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적다고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아드님이 제기한 이 액수는 정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례금을 약정을 하고 시작해서 했습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소. 나한테 일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어. 로게가 등을 돌리며 대꾸를 하였다. 그래도 왕덕혜는 그 수표를 억지로 로게 손에 쥐어주었다. 주로사부님, 어르신이님이 우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이후 매년의 고문비도 이 액수로 지불할 겁니다. 10만, 이것을 고문비라고 합시다. 로게의 그 길쭉한 얼굴이 거무락 푸르락 하더니 나중에는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쳐들고 아들의 그 푹 숙인 고개를 향해 달려갔다. 너희놈이 애배의 낯장을 다 깎는구나. 그가 욕설을 퍼부었다. 왕덕혜가 얼른 로게를 말리었다. 주로사부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아드님이 경제 타산이 밝은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능력이 바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로게의 눈이 금세 반짝 빛났다. 그는 돌연 두 손으로 왕덕혜의 두툼한 오른손을 쥐어잡았다. 회장님,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마는 회장님, 기왕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어요? 네, 저 어리석은 아들놈을 회사에 받아주어 송풍기 수리를 하게 하면 어떠소? 내가 저놈이 스승이 되겠어. 왕덕혜는 뜻밖인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엄숙한 표정을 보이었다. 주로사부님, 그 말씀이 정말이시죠? 주로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할 사람이요? 왕덕혜는 당장에서 시원스레 대답을 내놓았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께서 송풍기 정비를 하려고 할까요? 주수는 일이 어떻게 이런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핍박을 받는 듯한 눈길이 닿자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왕덕혜가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니 문가에 서 있는 은강에게 분부하였다. 원주임, 주로사부님께서 안심하게끔 지금 곧바로 소초를 데리고 가서 입사수석을 밟도록 하오. 그가 송풍기 정비를 하겠다면 그대로 시키고 싫다면 다른 일을 고르게 해줘. 우리 회사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요. 아무튼 주로사부님의 아드님은 우리가 무조건 받겠어. 그 말에 로게는 멍하니 선 채로 굳어지었다. 손에 쥔 수표가 바닥에 흘러 떨어지

0: 누구는 한다름의 신체가 웅장한 왕덕해를 끌어안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괴이었다.
1: 회장님, 이번에 나한테 큰 도움을 주어서 내가 수리한 송풍기에

회장님이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청을 수용하고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신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를 감동과 더불어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버지 후광으로 그도 이렇게 주목받고 중용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들을 거절한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가 새벽까지 잔업을 하면서 삼겹살찜과 군침도 오는 만두 두 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지는 가늠이 안 갔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은강이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사수속을 밟으러 이끌었다. 주로교는 홀로 회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도 기뻤다. 그는 고희에 가까운 나이에도 운명의 신이 그에게 영광의 시각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년에 흘린 땀과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년에 한 노력은 모두 보람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일자리까지 해결한 것이었다. 여지껏 이 예비를 시답잖게 보았지만은 이번 걸음에 그가 하찮아하던 증서와 상장들이 결코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마누라 양춘에게 알려야 하였다.

소설 귀신 로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9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고려상 무덤터, 거북바위와 자라바위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여의 흐르는 압록강 동류 북쪽 기슭에 자리 잡은 우뚝 솟은 칠성산 기슭에 이르면 먼 옛적에 죽은 사람을 묻은 때가 군데군데 있음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수두룩한 무덤대를 고래장 무덤터라고 부른답니다. 먼 옛날의 은혜에 어느 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억대와 같은 사나이와 키 작은 사나이가 압록강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기슭이 수림 속에서 구명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왔습니다. 두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의 길을 광고했습니다. 분명 살려달라는 구명소리인데 웬 일이 생겼을까? 키 작은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대낮에 구원을 청하는 걸 보니 필경 무슨 일이 생긴 거로군요. 억대우 사나이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도적물과 길을 먹고 행객이 뇌물 빼앗은 것이 아닐까? 이 고장에 도적물이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자 우리 빨리 가보자고. 두 사나이는 구명소리가 난 수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렴 속에 들어가 보니 깊숙한 구렁이 웬 로인 한 분이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 이 로인을 끌어올리자고 억대우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나이는 내놓은 로인을 구덩이에서 겨우 끌어올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줘서 대단히 고맙소다. 로인은 엎드려 감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나이가 늙은이를 살펴보니 년세는 칠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늙은이한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틀이나 굶고 보니 견딜 수가 없소다. 로인은 사나이들한테 이렇게 청을 들었습니다. 이걸로 좀 요기하세요. 억대우 사나이가 품속에서 구운 감자 몇 개를 꺼내 로인한테 드렸습니다. 마치도 개 눈 감추듯이 구운 감자를 자시고 난 로인은 두 사나이한테 불행한 사정을 터놓았습니다.
1: 네, 노인이에게 어떤 불행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0: 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자식은 년세가 고령인 로인이나 병든 로인을 쪽지게 지어서 사전에 파는 구덩이 내버려 두고 며칠 먹을 생사를 얼마씩 남겨준답니다. 며칠 후 로인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뒤 광중에 파묻고 장사를 지내주는데 이것을 고려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로인이 반신불수가 되자 아들은 아버지를 이 구덩이에다 두고 갔는데 며칠 쌀을 먹을 생사를 다 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로인은 두 눈을 펀히 뜨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다 보니 그야말로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구덩이에서 나오다니 반신불수 몸이라 가진 애를 쓰다 못해 죽기 전에 구명을 청했던

0: 그렇습니다. 로엔님은 어느 마을에 계십니까? 억대와 그 사나이가 물었습니다. 에, 이 산을 넘어가면 동네가 있지요. 이 늙은이 그 동네에서 살지요. 로엔이 대답이었습니다. 로엔님, 우리는 그 동네로 가는 길이옵니다. 동네에 사는 박세라는 로엔을 아우십니까? 그 말에, 아니, 박세라니 임단에든 이 늙은이를 찾는구려. 로엔이 저기 여쭤 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로엔님이 박세입니까? 참, 하느님께서 정녕 로엔님을 만나기 우리를 도와줬군요. 두 사람은 너무도 뜻밖이란 데서 로엔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1: 네, 길을 가던 두 사나이가 구해준 노인이 바로 박세 노인이었네요.
0: 예, 박세로는 두 사나이를 쳐다보면서 헌데 임산애들은 다 죽어 귀신이 되어가는 이 늙은이를 찾는다니 웬 말인가 하고 로인이 물었습니다. 로인님께서는 여러 가지 날짐승이 되어 아는 것이 매우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모처럼 만나뵈러 찾아온 길이옵니다. 키 작은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이 늙은이가 어려서부터 날짐승을 많이 길러보았으다. 아는 것이 많지는 못하지요. 헌데 임자들은 그 어떤 새를 알려고 시골까지 찾아가는 길이 온지. 그 말이, 그런데 그 새 이름도 모르고 또한 어떤 먹이를 줘도 먹지 않고 그냥 쩍쩍 울림 하고 있지요. 억대고 사나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로님한테 이야기 올리자면 길지요. 키 작은 사나이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0: 예, 당시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지 못함을 느낀 이후 나라는 늘 그 고려를 우선 여기고 기회를 엿봤다가 쳐서 없애버리자고 노리는 중 바로 며칠 전 그 나라 두 대신 키나 생김새가 똑같은 북색 암말 두필과 새 조롱까지 가지고 고려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필이 말 중에서 대체 어느 말이 의미 말인가를 알아맞추라. 만약 알아맞추지 못하면 고구려에 인자가 없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 나라를 쳐서 없애치우겠노라. 두 대신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었습니다. 허나 나라가 약하다 보니 여러 대신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이웃 나라 대신들이 낸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혔다고 속으로 다졌을 뿐 한다 하는 마부들을 청해다 의미말을 가려내려 했지만 두 말이 이빨이 같은 자가 발 두께도 신통이 같은 지라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똑같이 생긴 말을 놓고 어미와 새끼를 가리라고 하니 참으로 딱하군요.
0: 예, 그래서 왕위령을 받은 대신들은 방문을 내붙였습니다. 내 용즉 두 암말 중에서 어미 말을 가리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후한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문을 내붙인 이튿날 왕궁에는 웬 로인이 찾아왔습니다. 소인이 방문을 봤습니다. 가히 어미 말을 가리낼 수 있습니다. 찾아온 로인이 자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한테 어미 말을 가려내는 외방이 있다고. 어떤 대신들은 매우 기뻐했고 어떤 대신은 이 늙은이가 후한상이나 욕심나서 왔겠다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대신들은 이 늙은이 로망이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불생나는 두 암말을 보고 난 로인은 이 말들을 이틀만 군기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로인의 말대로 두 말을 이틀 동안 군기였습니다. 사흘이 되는 날 로인은 삶은 노란 콩 유물에 섞어서 구이에 쏟아놓았습니다.
1: 네, 그런 방법으로 어미말과 새끼말을 분간할 수 있을까요?
0: 예, 그때 이튿날 굶어서 배고픈지라 두 필말은 만나는 삶은 콩을 섞은 유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말 한 필은 유물을 개걸스레 먹었지만 다른 한 필의 말은 옆에서 유물을 먹는데 하면서 두둥이로 마신 노란 콩을 옆에 말한테 떠밀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로는 유물을 별로 먹지 않은 말을 가리켰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는 어미말이옵니다. 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인께서는 그 어미말이란 그 리우를 말씀하시오. 나라의 대신이 로인한테 물었습니다. 그 리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 새끼를 절대 뉘어하지 않는 법이 마음에 옵니다. 방금 보셨지만 비록 이 두 필의 말은 이틀 동안 굶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미라고 마시는 염물도 별로 먹지 않고 새끼한테 밀어주면서 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새끼를 구하는 데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짐승이나 피차 일반이옵니다. 로이는 조리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묘한 방법으로 가려낸 거죠?
0: 네, 그러자 이 나라에서 온 대신들이 입만 쩍쩍 다실 뿐 아무런 반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 왕은 대신들한테 분부하여 방문에 쓰여진 대로 로이한테 후한상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대신들한테 한 가지 청탁을 올렸습니다. 대왕님들, 나라가 남한테 업신당하여 대세로 위태로울 때 조정리 백관들이나 시골이 서민들이나 지어 거의 죽어간 늙은

0: 망하고 나라를 돕자는 그 마음은 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당은 온 나라로부터 늙은 일가 죽기 전에 내버려 굶게 하는 고려장 풍속을 피하였으면 백골난망이었습니다. 그 말에 로이님 상감마맞게 글을 올려보겠나이다. 대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고구려 나라의 늙은이 마저 만만치 않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이웃나라 대신들이 이번에는 가지고 온 그 새 조롱을 고구려 대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조롱 안에 한 쌍이 새가 있었는데 쩍쩍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한 쌍이 새가 자주 울고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길러달라. 만약 그동안에 죽으면 응이 말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치겠노라. 이웃나라 대신들은 또 한 번 고구려를 또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어미마을 가련한 로이는 자기는 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은 즉 아무 마을이 박새라는 로이를 찾아 물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이 대신들을 박새 찾으러 두 사나이를 시골에 내려보내어 박새 로인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1: 네, 원래 그런 연유로 박새 노인을 찾게 된 것이었군요.
0: 예, 그런데 일을 안 되려고 그런지 조정이 령을 받고 시골로 가던 두 사나이가 글쎄 고려장터에 거기서 굶어서 죽어가는 박사로인을 만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래하여 두 사나이는 박사로인을 번갈아 응해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나이가 언제 박사로인을 모시고 돌아오겠는가를 안달복달하던 조정 대신들은 두 사나이가 로인을 얻고서 모든 기뻐했습니다. 로인장께서 이 새를 봐주시오. 이 새는 여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대신들은 새 조롱을 박사로인한테 내밀었습니다. 한창 조롱하니 한 쌍이 새를 보고는 박새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는 틀림없는 동박새라는 새인데 아무거나 먹지 않지요. 그저 즐겨 먹는 것이 소같이 처마 밑에 그물을 치고 있는 거미줄과 거미를 잘 먹지요. 또한 꿀도 먹지요. 그 대신들이 사체에 사람을 띄워 초가집이 처마 밑에 울기설기 엉킨 거미줄과 그 속에 달려있는 거미며 거미줄에 걸려있는 벌레들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먹이니 새한테 그 주니 동박새는 그야말로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동박새 한 쌍이 동박새는 포도득 거리면서 재롱어까지 또 부렸습니다.
1: 네, 박새 노인이 실천 속에서 얻은 경험으로 제꼭 알아맞혔네요.
0: 예, 며칠 후 꼭 죽었으려니 짐작했던 동박새가 살아서 지저귀는 것을 본 이웃나라 대신들 그제야 머리를 수그리면서 한탄했습니다. 이 나라에 인자가 없다고 의심여겼던 큰일 나겠네. 고구려 대신들은 너무도 기뻐서 박사로인한테 물었습니다. 로인님께서는 어찌하여 날짐승이 되어 그토록 화하는 끝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 말이 글쎄 박사라는 소인이 별명을 들어도 알 수 있지요. 소인은 어려서부터 날짐승을 붙잡아 기르는 것을 무척 즐겼지요. 날짐승을 기르면서 새들마다 모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박사로인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온 대신들이 겁을 더럽게 먹었다는 것을 듣고 난 왕은 박새로인한테 또 후한 상금을 내주었습니다.
1: 네, 박새노인이 왕에게서 후한 상금을 탔군요.
0: 예, 왕은 계속하여 박새로인을 보고 무슨 요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사람이 늙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죽기 전에 내버려 굶어 죽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지요. 황차 나라적으로 노인들이 오래 산다 하여 나라가 크게 해들 일은 없기에 늙은이들도 태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폐하께서 성질을 내리시고 고려장을 폐지해 주십시오. 박새로인이 임금께 절절한 청구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의 위세를 돋구어서 이웃나라의 대신들을 물리친 것은 전적으로 로인들이 크나큰 공로이니 지금부터 인간이 전해 내려온 고려장 풍속을 철저히 폐함을 이 왕이 선포하노라. 고려국 왕은 이렇게 온 나라에다 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나라에서는 고려장 풍속을 폐해버리니 마을 백성들은 태평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됐고 고려장 무덤터만 쓸쓸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0: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맛좋은 물고기와 개가 흔하다고 세상에 소문이 파다한 압록강 중류원 남쪽안과 북쪽안에는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어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계절에 따라 올라오는 바다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있는가 하면 그물을 노려 강고기를 잘 잡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지어 엄동설안에도 얼음을 끄고 교묘하게 물고기나 개를 잡았는데 그야말로 어부들이 제가는 제 나름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모여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강남과 강북이 두 그 어부 동네의 욕심쟁이 두 부사가 드난없이 나타났습니다. 두 부사는 각자의 동네로 이사를 오자마자 가난한 어부들이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 네, 사람들이 물고기를 못 잡게 했군요.
0: 예, 한 것은 이 두 부자의 말에 따르면 땅도 내 땅이요 산도 내 산이요 지어 강물도 내 강물이라 강물에 사는 물고기도 내 물고기여서 그 누구도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북 마을에 사는 리서방이 밤중에 몰래 부자 몰래 그물을 내려 황어와 숭어를 얼마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새지 않는 간벽이 없다더니 리서방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소문이 그만 부자놈이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자놈은 두 마름을 앞세워가지고 리서방의 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리서방이 있느냐? 문 밖으로 나오느라. 부자는 거들음을 피우며 리서방한테 네, 그 리서방의 저 집문을 개화장으로 두드렸습니다. 네, 대감님께서 어떻게 루추한 저희 집으로 몽소 찾아왔었습니까? 급해 맞은 리서방이 맨발바람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너 이놈아, 과연 담도 크다. 한밤중에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다니. 이놈아, 그래, 이 어르신님이 물고기는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줄 오는 줄로 아느냐? 응? 부자놈은 눈을 부릅뜨고 독사를 피웠습니다. 대감님, 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몇 마리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대감님께 비나이다.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리서방이 부자놈한테 빌었습니다. 그래, 몇 마리를... 물고기도 우리 집 대감님이 허가 없이 잡지 못한다는 걸 모르느냐? 마름이 리서방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놈아, 그래 아직도 웬 변명이냐? 오늘 이놈한테 내 맛을 단단히 보여줘라. 부자놈이 마름한테 말했습니다. 두 마름은 리서방을 나무에 달아매고 한바탕 매질을 하였습니다.
1: 네, 리서방이 애매하게 매를 맞았군요.
0: 네, 리서방이 아우성설에 동네방네 이웃들이 모여왔습니다. 대감님, 불쌍한 리서방을 용서하세요. 리서방도 먹을 것이 없어 굶다못해 한 것인데 그게 무슨 그리 큰 죄인가요? 이어서 대감님 제발 비옵니다. 저희 남편을 용서하세요. 두 번 다시 강가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졌으니까요. 너그럽게 처사해 줍시다. 이곳에 밭으로 갔다가 뒤늦게야 달려온 리서방이 안에도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부자놈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지라 리서방한테 더는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똑똑히 듣거라. 이 누구든 이 어른신의 윤화가 없이는 함부로 강가에 못 나간다. 만약 웬놈이 마음대로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꼬리라도 다치다가는 이 리서방 놈이 꼬락서리가 된다는 걸 알아둬라. 부자놈은 이렇게 실컷 행패를 부리며 가난한 동네 사람들한테 으름차까지 놓고는 내놔라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에구 에구 저놈을 일찌감치 날벼락 채워갈 것이지. 염라 대왕은 다 굶어 죽은 어째서 저놈을 잡아가지 않는고 참 모를 일이군. 너 이 부자놈아 구차한 사람은 너무 없애기지 말아라. 네놈도 끝장날 때가 있을 거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부자놈을 욕하곤 하였습니다.
1: 네, 사람들이 부자놈을 한없이 증오하는군요.
0: 네. 부자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게 굴었을 뿐더러 그들 사이에도 알록이 생기곤 하여 서로 물어뜯곤 했습니다. 푸르른 압록강의 한 보락을 기산으로 두 부자는 서로 상대편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는가 하여 눈에 쌍불을 켜서 살피곤 했습니다. 일단 대방이 자기 지역을 범행을 맞서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잔풍한 어느 날 강북에 사는 부자가 몇몇 어부를 데리고 물고기 잡으려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왔습니다. 언제나 남이 떡이 더 크다고 생각해온 강북 부자가 남쪽을 살펴보니 물고기떼가 남쪽으로 향해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얘라, 네 지역이고 뭐고 물고기를 먼저 잡는 것이 임자지 별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 강북의 부자놈은 어부들대로 강남쪽으로 썩 나가면서 물고기 그물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욕심이 많네요.
0: 예, 원체 그 물고기란 떼를 지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 이쪽에 왔다 강 저쪽에 갔다 하면서 이동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강남쪽에 많이 모여갔던 것입니다. 하, 오늘은 운세가 대단히 좋은 걸 그 빨리 손을 놀려서 그물을 당겨 올려라. 맨바로 물고기들을 만났다고 그 생각한 강부단은 흐뭇해서 어부들한테 분배했습니다. 이면수, 야래, 려러를 포함 여러 가지 물고기와 개, 자라까지 그물이 가득 걸려 올라왔습니다. 좀 빨리빨리 손을 노려라. 건너쪽 놈이 나타나겠다. 강북부단은 연식 저 사람들을 재촉하였습니다.
1: 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으니 빨리 도망쳐야겠죠?
0: 네, 강북부자 일행이 금방 그 물고기 그물을 걷어 올리고 배머리를 돌리려 한 뒤 강남쪽 언덕에 몇몇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 이놈아, 과연 과역하기로 짝이 없는 놈이로다. 개를 때려도 주인은 낯을 보고 때리라고요. 왜 해서 내 지역에 달려들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냐. 그 잡은 물고기를 몽땅 이리 가져오너라. 강남 부자가 개화장을 휘두르며 큰 호령을 했습니다. 무엇이 어찌고 어째? 내 쪽 켠에 있던 물고기띠가 이쪽으로 왔기에 고기띠를 따라 여기까지 쫓아와 잡아가는 게 내 놈과 그 무슨 관계가 있느냐. 실없는 소리를 자악자악 제쳐라. 강북부단은 이렇게 대꾸하면서 빨리 노을 저으라고 손신용을 했습니다. 그쪽 물고기대가 내 쪽으로 건너왔으니 그것은 두 말 없이 내 것이야. 백주의 남의 유혹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고약한 네 놈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다. 자, 빨리 배에 올라 저 놈들을 붙잡아서 물고기를 몽땅 빼앗아내라. 강남부단은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안 될 터주, 생터주를 부리지 말고 고스란히 돌아가라. 이 어르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다 빨리 너를 저 도둑놈들을 몽땅 잡아라. 강남 부자는 고래고래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1: 네, 강남 부자가 약이 올랐군요.
0: 예, 하지만 재빨리 너를 저 달아난 강남 부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너희 도둑놈아, 내 류역에와 물고기를 도둑질해 갔으니 훗날 두고 볼 테다. 강남 부자는 이렇게 욕을 퍼부은 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강북 부자의 마름인 강변에 나와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지난밤에 누군가가 몇 척이 물고기 자위배를 부셔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급급히 달려가서 부자한테 말했습니다. 대감님, 어쩌려게 웬놈이 달려들어서 배를 몽땅 못쓰게 부셔놓았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란 강북 부자, 뭐야? 다음도 큰 놈이로다. 내 물고기 자위배를 부셔놓았다니. 라고 하면서 옷도 바로 입지 못한 채 마름을 따라 허겁지겁 강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살펴보니 과연 매척이 물고기 그 배는 쓸데없게 파손되었습니다.
1: 네, 강남부자가 한 소행이었을까요?
0: 네, 너무도 기가 막힌 강북부자는 그만 자리에 불쑥 두지 않고 말았습니다. 내 놈들은 몽땅 밥통들이다. 내 척이 고기잡이 배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다니 내 놈들은 아무때도 쓸데없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내 고기배, 저 고기잡이 배야. 강북부단 이렇게 랭가스만 알았습니다. 강북부단 이렇게 나와서 감이 없어서 못된 짓을 한 그 다름 아닌 강남부, 그 부단놈이 자기 류에서 물고기를 잡아갔다고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이란 걸 진작 점찍었지만 속담에 이런 것처럼 도둑놈은 앞으로 잡으랬다고 근거가 없이 무턱대고 그놈과 시비를 걸었다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강남 쪽을 바라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기만 했습니다. 고현놈, 이 어르신님은 네 놈을 두고 볼 테다. 강북 부자는 강남 부자한테 크게 골탕을 먹은 뒤 보복할 기회만 노리면서 별렸습니다.
1: 네, 강북 부자가 어떻게 보복을 할까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강북 부자는 캄캄한 밤중이 되자 안개까지 푹 낀 기회를 빌어서 두 마름을 데리고 배에 올라 강남 부자의 동네로 갔습니다. 임자원들은 살금살금 다니며 고깃배를 어디에 두었는가 차다녀 저희다 짚으셔 놓아라. 강북부단 두 마름한테 분배했습니다. 시퍼런 도끼를 손에 든 두 마름은 강남부자의 물고기 잡이 배를 찾아봤지만 배는 한 척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것은 강남부자는 강북부자가 몰려 찾아와 안가품을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고깃배를 몽땅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대감님, 그놈들은 진작 배들을 감춰놓아 한 척도 찾아볼 수 없나이다. 이러자 다른 한 마름이 늑다리오 같은 놈이 우리가 건너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허탕을 친 두 마름은 이렇게 부자한테 알렸습니다. 돼지놈, 내가 나한테 큰 해를 줬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위원이 아니다. 이대로 거저 나와 돌아가지 말아야지. 건너왔던 바 하고는 그놈의 집주에 가서 불이나 질러놓고 오라. 강북부단 두 마름한테 이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예.

0: 고향인들이 알겠네다. 더 마르면 살금살금 강남 부자네 기와지로 찾아갔습니다.
1: 네, 강복 부자가 강남 부자네 집에다 불을 놓으려 하는 거죠.
0: 네, 그런데 마름이 강남 부자네 집에 올라가서 울타리 안쪽을 들여다보니 큼직한 황동개 몇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놈이 개 때문에 우리 안에 못 들어가겠군. 마구간에다 불을 질러 놓자고. 임자의 말이 원래 그렇게 하세. 도 마름은 이렇게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고 난 뒤 마구간에다 불을 지르고 황망히 배에 올라 강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구간에 불이 났다. 빨리 불을 꺼주세요. 강남 부단이 마름이 마구간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할 땐 불길이 너무도 세차서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하여 한동안 물을 채워 불을 끊어라 복세판을 이루면서 야단쳤지만 결과 마구간은 물론 안에 있는 몇 마리 소까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 놈이 한 짓이야. 아이고 아까워라 나의 황소야. 강남 부단이 내려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강남 부단은 통사발 같은 누나를 데리고 그렸습니다.
1: 네, 강남 부자도 강북 부자가 한 소행이라는 걸 짐작했겠죠.
0: 예, 며칠 전에 강북에 건너간 쪽별 몽땅 마사 그 놓았더니 뭐 오늘은 그 놈이 앙심을 품고 한 보호복이라고 강남 부자는 점찍했습니다. 그러나 도둑놈을 잡지 못한 상 함부로 그놈과 걸고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강남부자는 제 가슴만 쥐어뜯고 말았습니다. 속 시원히 안가품을 하고 난 강남부자였지만 강남부자가 언제 안가품을 할지 모르는 일이어서 뒤가 늘 경기어 나는지라 매일 저녁 마름을 데리고 압록강간이 바위돌 위에 앉아 지키곤 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부자도 강북부자놈이 또 건너오지 않겠는가 하여 바위돌 위에 앉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남과 강북이 두 부자가 밤낮 대박을 지켜보니 그만 강북 부자와 두 마름은 자라가 되어 바위에 굳어졌고 강남 부자는 거북이 되어 바위돌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강남과 강북 등지에는 고약한 부자가 없다 보니 가난한 어부들은 마음대로 물고기 잡이를 하면서 강남 바위를 거북 바위로 불렀고 강북 바위는 자라 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0: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39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령입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구를 추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조정협 제14기 위원회 상모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2: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 문예계 축제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룡창1호 건물은 한때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었고 때로는 오수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했었습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들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은 복도가 깨끗하고 공기 중에도 더 이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제초 오수 흡입차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작업 현장을 떠납니다. 이는 백천사회구역의 이번 오수 흡입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수 흡입차 한 대가 매번 빨아들이는 오수량은 10톤입니다. 주거단지 주민 호염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도 악취에 시달리거나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로인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 정말 좋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이 층집의 지하실 침수 문제는 열흘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현장을 반복적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 간의 소통을 거쳐 지속적인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문제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당위석이 품목입니다.
3: 공수에.
2: 급수, 난방, 전력 공급 부문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 알려 모두 함께 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층집이 철거 이주 층집이고 로인들과 장애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노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이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게 하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설 작업을 마친 후 파손된 도관이 드러났습니다. 풍목입니다. 주요 원인은 주민생활 오수 배수관 파손이었는데 총 8개의 도관이 파손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오수와 채소를 씻은 물이 모두 지하로 새어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구역에서는 주동적으로 정책 지지를 쟁취했으며 최종적으로 가두에서 대중봉사사업 경비를 이용해 준설 및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작업을 거쳐 루게로 근 3,000톤의 오수를 뽑아 운반했고 파손된 8개의 도관을 복구해 열흘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던 안전우환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풍욱입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0: 대중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형식을 차리지 않고 헛된 공로를 꾀하지 않으며 봉사를 기층에 가져다 주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층 간부와 농업 관련 기구의 가장 진실한 실적권입니다. 1전 농업 종합봉사 활동이 도문시 량수진 덕흠 농업봉사 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주문 체결, 기술 강습, 금융 지지, 농업물자 보장, 장비 보급 등 다섯 가지 봉사를 통합해 농촌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착실히 두었습니다. 도문시 덕흠 농업봉사 중심 총경리 양근광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기술원이 직접 촌과 농가를 찾아 모두에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가르쳐줬고 은행에서도 저금리 대출을 보내와 우리 농민분들이 근심 없이 농사를 짓고 증산증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난제의 원만한 해결은 전주에서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전역 관광 열기에 비추어 주 공항국에서는 연변 관광교통 위치 미니 프로그램을 내와 도로 상황 조회, 풍경구 안내, 안전 제시 등 기능을 통합해 루게로 만여 건의 도로 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연 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성내 통일 처리를 심화해 3급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105개의 통일 처리 지점을 배치해 92가지 민생사항의 구획간 통일 처리를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빈도 높은 사항 취급 기한을 평균 50% 단축하고 대중의 이동 횟수를 75% 감소시켰으며 20여 가지 업무는 5분 내에 쾌속 취급을 실현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당의 리론학습 중심조가 앞장서서 연구학습을 진행해 전주적으로 중심조 학습 2,136차례, 전문주제 독서반 1,204차례, 3가지 회, 1가지 수업 18,000여차례 펼쳐졌습니다. 전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시종 대중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삼고 학습 성과를 신속히 대중의 근심을 해결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세 가지 대조, 다섯 가지 여부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여덟 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루게로 네 가지 기층 심입을 9,100여 차례 전개하고 문제 5,900여 건을 처리해 기층 질이 더욱 온정이 있고 대중의 생활에 더욱 질감 있게 했습니다.
1: 조정역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역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역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엽 부수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리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호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리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0: 분야에 몰을 박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강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영도하에 주정협은 습군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극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4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리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바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측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1: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족 무용 향음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 랑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조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충부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향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 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선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 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해 백년 분토 력증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 문화예술계 련합회 당조 성원

0: 연합회에서는 계속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신시대의 문의 사명을 짊어지며 전주 문예 일꾼들을 단결시켜 초심을 고수하고 창작에 몰두하겠습니다. 연변 특색을 살리고 시대의 정신을 담은 더욱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 문의의 힘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세상을 쓰는 데 문의의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옹성다자 당 및 공청단 회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만조병사 사업에 관한 지시편지를 보내 만조성의와 순시원을 파견해 지방조직이 빈민중예 심입해 식량을 나누고 관할을 포위하는 행동을 펼치는 것을 협조하고 빈민자위대 조직 건립을 다그치며 무장을 탈취하고 유격대를 건설해 유격근거지를 개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지시를 관철해 유격대 건설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양림을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동장령을 동만특위 서기로 배치해 항일 무장 사업을 통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하순 동장령은 동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장령은 12월 16일 연결 옹성라자에서 동만당 및 공청단 적극분자회의를 사회했으며 40여 명의 골간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성위의 지시를 전달하고 동만 지역 당 조직이 완비되고 군중 조직과 지방 무장 기반이 튼튼한 유리한 형세를 분석 판단해 투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옹성 라자 회의는 당 및 공청단 적국 분자들의 혁명 투지를 고무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했으며 동만 항일 투쟁의 발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지 항일무장건설, 유격근거지 개척, 항일유격전쟁 전개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0: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조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2025년 덕신 대상구역 소류역 종합치리 공사가 근일 주체 건설 임무를 마쳤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각종 조치가 락착된 후 대상구역의 종합치리 및 수토류실 통제 면적은 33.29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연간 수자원 리용량은 332만 9천 립방미터 증가해 토양 류실량이 4만 9천 900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1: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7월 3일 24시에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가 다시 열립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유가 인하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가 시행되면 95호 휘발유 가격이 8원 아래로 떨어져 7원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0: 주 장애인 취업 양성 지도 중심에서 6월 29일 2026년 연변주 장애인 AIGC 디지털 시청각 창의 기술 양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장애인 수강생이 모든 학습 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모기에게 잘 물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물리지 않은 편이신가요? 모기에게 물린 후에는요, 가렵고 아프며 심지어 중저성 피부염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기는 체온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리하면 뚱뚱한 사람, 임신부, 아동을 좋아한답니다. 또한 짙은 화장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욕 빈도가 낮은 사람, 특별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모기한테는요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장 색상도 모기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 옷이 모기에게 더 인기가 있답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요, 붉게 부어오르고 또 딱딱한 부종, 물집 또는 큰 수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관절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일부 사람은요, 발을 끝 크기에 붉은 반점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손톱 크기만큼 부어오르고 주황의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긁게 되면요, 이 작은 점이 물집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또렷한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빨리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기의 존재는요, 모기의 종류와 모기 독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민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요, 국부적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비누물 혹은 베이킹소다로 희석한 후 모기의 산성 독소를 국부적으로 중화시킴으로써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긁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몹시 가렵다면요, 노감각 석재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몰린 범위가 넓고 또 심한 가려움증, 빨갛게 붓고 심지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 가쁨 등 전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긁은 후에 국부적 발열 및 삼출 또는 2차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몸의 땀 냄새를 줄여줘야 합니다. 모기를 흡입하는 것을 피면하게 해서 가능한 이 밝은색 옷을 입어야죠. 노출된 부위에 모기약과 화로수를 바르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또한 미술할 때는요, 화초의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요, 어둡고 습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의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모기한테 물린 후 피부 반응이 더 심할 수가 있으므로 모기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름철에는 더위로 체력 소모가 많아지며 우리의 몸도 더 쉽게 지치고 나른해지게 됩니다. 피로와 체력 저하로 여러 가지 질환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으며 또 워낙 갖고 있던 만성질환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구경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에 연면조이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성숙 주임의사를 모시고 계절 특징상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그 증상, 탈수증과 냉방병 예방 방법,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저희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셨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건강은요, 1년 건강의 절반이라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 특성상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악의 그, 습도가 높아지고, 그다음 하나는 저기 음식이 그 간염돼서 그 중독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또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증세에 더 과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하게 보게 되면 위장 질환이나 그다음에 더위, 식중독, 이외에 그 만성병이 있는 그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기경색이라 신지출혈, 농궁쇄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혈관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돌아오는 혈량이 부족해서 농궁쇄부주라든가 신지출혈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요. 위장질환, 뭐 더위, 또 식중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 발병률이 높은 여름철, 왜 이런 질환들이 발병률이 높다고 봅니까? 여름철에는
3: 첫째 하나는 그 대기 가운데 습이 많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양민 체질,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체질들은 응당 체내에 있는 습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내버리지 못하다니까 습이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서 체액 순환이 안 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또 혈액 순환 장애도 오고 더욱이나 그 이런 것들이 다 응결돼서 체내 습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우리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 심장을 도로는 혈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각 장기에 보내는 혈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음식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이런 것들을 인해서 위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네. 이런 증상 환자 구체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3: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아래 그러니까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염돼 갖고 염증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0: 그리고 저기 일반적으로 그 소염제 같은 거 써서는 설사가 잘 묻지 않고 환경 개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나는 더위에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은 대기 가운데 습열이 높아지면서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원래는 인체가 체내의 체액을 평형시키는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약하다니까 나가는 저 수분량을 공제 못하고 다시 흡수 못하기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실점감 토수의 탈수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습니다. 그다음에는 저기 그 식중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거의 차에 오늘 드셨던 저기 채를 아까 봐서 빙장에 넣었다가 이튿날에 데워서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특히 냉채 같은 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오염된 이런 음식을 사시게 되면 소화도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1: 네. 예. 경한 질환은 뭐 보면은 뭐 집에서 스스로 응급 조치로 등이 이런저런 증상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경한 질환에 대비한 사용 방법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보통 보게 되면 그 위장도 질환이 더 많고 더위도 있긴 있지만 그 불수가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네. 많습니다.
1: 예.
0: 식중독도 그렇고 위장 질환도 그렇고 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오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구토라고 설사라고 폭통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잃게 됩니다. 아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집에서 응급조치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염제 같은 거나 위장링이라든가 혹은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무슨 후방단선 디월이라든가 수쇼 주신완이라든가 혹은 무슨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도 드실 수 있는데 좋기는 초기 증상이 한번 약 드셔서 증상이 멎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게 되면 인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집에서 응급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요 빨리 전문의한테 보여야 하죠. 병원으로 찾아서 어떤 심한 증상을 보일 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0: 그러니까 급성 위장인 경우에는 복통이 나고 설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토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약 드셔도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1: 그래.
0: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나 혹은 근육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더위를 그래서 더위로 인해서 체내 수분이 과다하게 소실됐을 때는 혈경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혈공급이 따라먹고 하기 때문에 엄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도 위협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드셔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한 경우에는 단연수에 그러니까 연한 소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체내의 수분이 과결돼서 혈이 농축되고 또 혈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연한 소금을 드셔서 더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위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몇 가지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평소 어떤 면에 그러면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0: 모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습열을 방지하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오염된 음식을 드시지 않는

0: 그다음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약을 드셔야 되고 또 여름철 되다니까 과량의 그 수분이 누실되기 때문에 수분을 제때 보충하고 그다음에 더운 날씨에는 잠을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되 사람 몸을 향하는 그 에어컨은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도 좋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성질환 환자. 여름철만 돌아오게 되면 만성질환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해서 주의할 점도 이제 많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재발.
0: 우리 만성질환 놓고 볼 때 그 만성위장염 있는 분들. 그 다음 장시로 있는 분들.
1: 예, 예.
0: 그 다음 외소신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들어서서 습열이 과중해지면서 증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끊지 말고 약을 계속 꾸준히 드시고 위장염 있으면 위장염에 대한 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혈액순환 위장도 혈액순환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로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혹은 가루라든가 시로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 뭐 1년에 한 번씩 뭐 그 주기적으로 뭐 봄이면 봄 여름이 여름철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잖아요. 병도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보게 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차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인차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1: 그렇군요.
0: 체내 환기가 보통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위장도의 그 면역력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혹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만성질환 환자라면은 스스로 특히 계절성에 관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덜려야 되죠.
0: 네,
1: 또 일단은
0: 그렇습니다.
1: 이런저런 병에 걸렸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또 만성질환 환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0: 네.
1: 날씨가 더울 때면 가끔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숨이 차다,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흐릿흐릿 아프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0: 여름철에 들어서 그냥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그 다음에 그 특히 내시 많은 분들은 더운 예화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게 보게 되면 여름철에 들어서다 보니까 매집마다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 활동을 좀 삼가라 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온이 내려갔을 때 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우리 땀을 적게 흘리고 혈액 속 저기 몸 속에 있는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낮에 나가서 활동하고 경상적으로 봄, 가을처럼 나가고 이래 하게 되면 대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이 좀 더 높아지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흔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 연한 소음물이라든가 혹은 혈액순환 할 수 있는 저기 그 약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음물, 연한 소음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뭐 어지럼증 머리를 쳐들기 힘들다. 눈앞이 흐릿하다. 뭐 노공수의 부주. 뭐 이렇게 혈액순환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뒷골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0: 네.
1: 조심해 주시고 여러모로 여름철 7, 8월 하게 되면 엄청 더워요. 예. 여름철 탈수증도 주의를 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수분이 1%만 부족을 해도 진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0: 1% 탈수증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주약의 그 자기 증상을 봐야 됩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모관이 마르고, 그 다음에 그 거초, 예.
0: 네네.
1: 그 다음에 대변이 건조하고, 이럴 때는 그 위장도의 수분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수분이, 장도의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장벽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살을 미끄러 내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초는 주약의 위가 열을 받아서 수분이 적어서 열을 받아갖고, 위장도 있는 그런, 악취, 이런 것들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이 그, 땀을 흘리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운동을 낮에는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대량이 그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혈이 걸어지고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낮에는 량성한 근지 이런 걸 찾아가서 거기서 휴식하는 것이 좋고 적당히 그 연한 소음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렇지 내 과도하게 필요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낮에는 일을 좀 적게 하시고 전하게 하고 아침에 기온이 괜찮을 때 좀 일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래, 한낮에 땡볕이 정수리를 내리치진다 하게 되면 그 온도가 상당하지 않아. 뭐 나한테 여름철에는 35도, 40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그 위성실 보기도 엄청 더하지 않아요. 40도를 네. 쏙 넘어 벗어지고 탈수증이 올 가능성. 그래서 바깥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반일을 하시는 분들 꼭 조심해야 되죠. 이분도.
1: 네, 그렇습니다. 꼭 저기 그 뭐 건축 노동자라든가
0: 그렇죠.
1: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0: 여름철 하면은 또 신체가 허약한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노년들. 특히 뭐 7, 80세 이 무더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며 있어서 노인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1: 그러니까 65세 되는 이상 되는 그 노인들을 보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원래는 신장이라는 것이 오폐물을 내보내고 또 위엔취쇼가 돼서는 또 인체가 소요되는 수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그대로 다 나간다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잘 보호하시고, 부선하는, 부선치, 부선징치 하는 이런 약들을 드셔서, 정상적인 그, 오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물, 수분 다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 더위를 자세도 몸에 있는 그 전해질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분이 과다하게 누실되게 되면
0: 네.
1: 신체 내 혈액순환이 아이되고 심장 기능이라든가 뇌혈관 뇌혈관이라든가 잘 막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해적인 그 고단백 음식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고단백 음식을 자식이 지금 체내의 열량이 진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그 대신 많이 증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이래 하게 되면 역시 과량의 수분이가 인체 내에 모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매일 보게 되면 노인들이 등산하는 분도 많고 걸음걸이하는 분도 많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항상 적당히 운동하시고 아침하고 저녁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한다게 되면 부치 양수의 거부에라든가 그 다음에 그 후정 전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부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0: 드셔서 체내 수분 대사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보게 되면 황계라든가 타이즈선이라든가 당선 시양선 마이동 이런 것들을 적당히 비례로 해가지고 그 차수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덥고 움도 덥고 이래서 체내에 있는 그 수액 대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조심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통 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댕기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0살 전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기가 항상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신장 기능도 항상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황계도 양 작게 한 3g에 그다음 당삼하고 황징하고 대추 이런 기름 덮고 또 혈도 덮는 이런 그 차수를 적당히 드신 것이 좋고
1: 네.
0: 그리고 이치 양인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여름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을 빈번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냉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냉방병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틱톡에서도 봤는데 뭐 이틀 연속 쐬고 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쇼크 증상 와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더라고 하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더우니까 저기 쿵토로 키고 그다음에 추위 렁풍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자체 상명 위험도 있죠, 이거?
0: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1: 예, 그렇죠.
0: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20% 내지 30%가 하강합니다.
1: 맞아요, 됩니다. 그렇죠.
0: 이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흔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가 여름철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상호흡도의 면역력이 많이 강화됩니다. 냉기가 호흡도 기관으로 통해 저를 피해 들어가기 때문에 콩 여름철에도 겨울철이 아닌 것도 콩을 슬슬 나고
1: 맞아요.
0: 머리가 아프고
1: 그래.
0: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중이치왕 같은 거, 황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은 덥다고 창문을 세게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창문 딱 옆에서 자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증상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또 입이 삐뚤어지고 뭐 젊은 층에서도 우리 주변을 또 보면은 여름철에 보약을 쓰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여름철 보약 쓸 때 우리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대기 기온과 환기가 우리 심장을 통한다고 말합니다. 시아지 통이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심장기가 양기가 많이 고갈됩니다. 어찌 그런가? 여름철에는 그 체내 그 열량 인찰 방출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운행이 빨라집니다. 이래서 심장에도 힘이 더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신양, 부신치 이러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보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심장 질환을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이 생활 습관 수성상에서 여름철에 대해서 뭐 찬 음식 시과 시안과 양장과 이었다가 그다음에 그 광채수라든가 양장과 이었다가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라도 뜨스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인들.

0: 예. 점이들은 네. 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찬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찬 거 갑자기 굴컥굴컥 든다는 얼음 보송이 같은 왕왕 씹어 먹는 거 드신다는 이런 경우는 머리가 띵 해나고 어쨌든 그럴 때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는 혈액이 농점도가 높아지고
1: 네.
0: 두 번째 하나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기경색 같은 거 점이들은 좀 괜찮은데 로인들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1: 너무 차가라 갑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안 좋다. 그래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뭐 40도 좌우로 이제 드시면 좋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로인들은.
0: 로인들은 어느 때라도 저기 몸 안에 크럭크라다 해서 찬 거 드시게 되면 절대 아야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항상 45도 이하, 40도 이상 뜨스한 물. 이게 거저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체내 열량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1: 네네.
0: 체량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보약선의 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따뜻한 물 자기 몸 체온에 가깝게끔 그 미지근한 물로 꼭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름철에 또 음식 섭취에 있어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름철에 들어서서 섭취하기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철이라도 심장을 위해서 양기를 보충하고 심장의 네네. 양기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체내의 과다한 수분 빼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보게 되면 그 칭르 제수하는 과일들, 시과라든가 대구아라든가 황구아, 동구아, 그다음 구과, 스과, 시호루. 그 다음에, 랭어라든가, 그 다음에, 리도우라든가, 이런, 양인들은 이렇게 들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어민이나 소민들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위장도에 원래 양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원한 성질을 가진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그 구기자라든가 대추라든가 쌈야오라든가 황게라든가 이런 것을 음인들이 드시는 게 특히 태어민 같은 소양 소민 같은 분들은 이런 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젠피 취스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덥다는 그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그 물을 마시면 인차인차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물이 인차 빠먹지기 때문에 그 젠피 그러니까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이런 음식 그러니까 인이를 파는 게 시장에 갔다 갑니다. 치샤오돌 후링 산여 바벤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첸스 이런 것들을 쓰셔서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1: 네. 이 좋은 음식이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너무 많이 또 먹다 보게 되면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0: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이래서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건 타우즈, 그 다음에 리즈, 샹지어, 마오돌, 토돌, 하이다이, 즈차이, 시홍스, 이런 것 드셔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거 하나 보충하고, 그 다음 하나는, 우질, 단백질 진해 과분하게 드시지 말고, 보게 되면 야로, 그 다음에 초유, 지유, 이런 것들을 드셔도 괜찮고, 그럼 달걀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하나, 그 다음에 두부, 우장 이런 것들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1: 좋은 음식은 이러고서 이렇게 꽤 되는데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이라서 자기 뭐 쓰레기 뭐 그런 음식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안 맞는 거 그리고 또

0: 이런 거는 맛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1: 네, 있습니다. 네. 그 적당히 드시게 되면 약이 되지만 많이 드시면 예,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0: 네.
1: 그 덥다 해서 과량적으로 그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에, 빙상에 있었던 이런 채들, 예. 그다음에 빙피지오 이런 비주들 되게 되면 빙피지오로 많이 마시지 않을까.
0: 예. 예. 너무 과하게 드시는
1: 그다음에 중류 소커. 그다음에 지내 매운 음식, 예. 그다음에 거의 수차 그러니까 빙상에 였다가 이튿날에 아까 와서 또 데워서 다시지 말고 다 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뭐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로울까요?
1: 아, 중요하게 보게 되면 체질에 따라 부동한데 태양인과 서양인기 그러니까 소결이 많은 분들은 도츠, 쿠과, 리돌, 둥과, 네. 야로, 소실라, 예. 그 다음에 태음인과 소민들은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분들은 소스, 저기, 성릉, 예. 그 다음에 그 인이를 같은 거 좀 많이 산요, 성장, 모돌이라든가, 허원수, 예. 른선성, 성장, 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으로 말해서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술을 빼고 양신양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를 돕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의 건강에 유리합니다.
0: 그렇죠. 이 먹는 것으로 해서 질병이 생겨요. 여름철에는 맛있거나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음식이 상한다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몸이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 정말 건강에 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상식들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뭐 운동도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 그리고 뭐 에어컨 사용에서도 그렇고 냉방 그리고 얼음 과자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얼음 찬물 뭐 굴룩굴룩 마시다 보게 되면은 정말 나쁘죠.
1: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그 젊은이들은 얼음을 통째로 남겨도 다 난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양인하고 태양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0: 네. 그래서 예. 찬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걸로 너무 차갑게 하면 몸에 바로 이제 해가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다는 얘기를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모종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조의무사를 모시고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은 쉽게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는 시기인 것만큼 계절 특성에 맞게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영양 섭취를 잘해주시고요. 또 적당히 신체 달리를 해가며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즐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주는 또 가르침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벽꽃 타령을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또 한 분씩 부를 수 있는 무대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사를 다 암송하셨어요? 암송했어요?
3: 괜찮아요.
0: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암송을. 네.
1: 학교 숙제보다 학교 숙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0: 네. 사실은 딱 이 1, 2절만 암송이면 되잖아요. 두 구절만.
1: 네. 암송 아닌데도 가사, 네. 가사의 그 의미하고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것도 간파 못하면 오늘 또 이거 또 안 됩니다.
0: 네.
1: 어떤 이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그건 알아야 되지.
0: 네.
1: 되겠죠 뭐.
3: 진심이 쓴다. 네. 네.
0: 한번 벽꽃 그 타령을 좀 실감 있게 부르시려면 한번 저희 광동촌이든 우리 농가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죠?
1: 네, 이분들 네. 다 가봤겠죠.
0: 네. 네. 네. 그런 시간 날 것 같아요.
1: 7월에.
0: 네.
1: 우리 지금 딱 7월이 거의 되지 않고.
0: 네.
1: 지금 배, 배물 심고, 어서 벚꽃이 필 때 오로지 타면 7월에. 벚꽃 필 때 한번 가봅시다.
0: 네.
1: 가보면 또 벚꽃을 보면 이 노래가 지절로.
0: 자연히 뭐 어깨춤이 나오겠죠.
1: 네, 그렇겠죠. 네. 네. 한번 그럼 뭐
0: 합창으로 불러보시죠.
1: 발성 삼아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본 볼 때 아주 좀 시간이 돼서 목소리가 피곤하고 좀 피곤하지만 피곤할 때라도 허울 가지고 웃음을 잃지 말고 애정을 담아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좀 얕습니다 소리. 많이 높여놔야 좀
2: 더 높여야 될까.
1: 예.
0: 네.

0: 네, 그 흥겨운 멜로디입니다. 즐거운 멜로디 아니고. 그리고 앞에 7월에 꽃무지개 평강벌을 물들이는 한번 다시 시작. 평강벌을 시작.
1: 평강벌을 물들이는
0: 을제를 먹지 마세요. 평강벌을 물들이는 시작.

0: 해랑 강을 시작.
1: 해랑 강을 찾아오는
0: 계속하셔. 정다운 계절
1: 벚꽃이 필 때면 우리는 소망도 함께 피어.
0: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랑만의 계절 벽꽃이 필, 이런 강을.

지금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예, 거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가라면 저.

Yes. 동성사비. 예, 한번 다시 가봅시다. 7월에 이걸 잊을 다시 하겠습니다. 평강버를 평강버를. 네, 거기도 뭐라 해. 평강버를 물들이는 이렇게. 네, 7월에 시작.

0: 행복을 행복하게 하들.
1: 어허시고 저허시고 행복의 닐리리. 이런 어서 이런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의 닐리. 무슨 이런 그 어서 잘써 그렇게 좀 여도 되나. 행복의 닐리리 괜히 이런 무엇은 창작이란 말인데. 7월에 꽃무지개 평강불을 물들이고 낭만의 계절 벚꽃이 필 때면 우리 소망을 희망 가지고 다시 또 정렬스럽게 이제 좀 발사돼 저 무슨 발도 그러게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네. 이 노래 잘라가지고 뭐 부터 지나가니까 네, 1, 2절 저리 같이 합시다. 들어갈 때부터 저듬이 노래할 때 저희들이 가수라도 저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기 전에 저듬을 잘 떼면 호흡이나 뭐 위치나 이 감정이 저듬이 잘 들어가면 오늘 노래는 성공입니다. 그게 100분의 8, 90은 저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무 준비도 없이 하면 지로 이때부터 감정이 들어가야만이 뒤뒤 가도 돼. 지로 겉은 웃는데 속은 텅 비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면 중요하단 거예요. 자꾸 잔소리해서 되지도. 이렇게 잘 배워야 되지 않게. 여기서는 뭐 소리 뭐 이거 제가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중요하단 거 이번에 실제부터 정리 잘처럼 지금.

이 마지막 계속 그 뺀부이 제일 잘했어요. 또 마지막 분도 마지막 오 하고 마지막 장단 다 채워야 되지. 이제 보셔 한 대목이 이 이러면 노래가 달라진다 뭔데.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잘했잖아요. 랑만에 가서 반가운 가서는 좀 못했습니다.

0: 어째서 제가 욕을 이렇게 큰 욕을 아닙니다. 우리 노래 배우면서 읽어야 되는데 노래를 요렇게 한 곡 재밌게 불러나면 그 다음 다른 곡까지도 그렇게 험험한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하리 아아 우리의 소망도 함께 피어 아리랑 슬
1: 누구 바꿔?
2: 아. 네.

0: 슬, 앞슬이라, 아하, 네, 이분도 따라간다. 아하, 하리라, 아하, 아이란데서, 아하, 하리, 아, 뭐냐, 잡았다. 아하, 하리라,
1: 아하리라.
0: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1: 아하, 하리라.
0: 이렇게 불러요. 내, 내 어제 막 따라가지. 아하, 하리라. 어, 내 뒤집어. 아, 한번 주고. 아, 아이, 들으셔. 아하, 하리랑, 스흐리랑, 벽끝 하령 이절로,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이래야 사람들 마음을 쳤다. 아하, 하리랑, 스흐리랑, 벽끝 하령 이절로.

0: 이렇게 되는 게 줬다가 댕겼다가 손다가 댕겼다가 7월에 꽃무지개 병거를 물들게 앞에 얘기라고 감사 나와서 여성은 누구 연출할 거 있을까?
1: 앞줄 한번 하고 뒷줄 한번 하고 그렇게
2: 예 그렇게 합시오.
3: 그래도 시간이 나와요.
0: 그래도 가득 남습니다. 우리 오미라스 노래 돈을 들어봐요. 네.
3: 그래도 가득 남습니다.
0: 키레나한테 우리 장수장 노래도 들어보고.
3: 네. 자꾸 네. 잠정 말씀.
0: 잘라놓고 그 앞부분 이 잘 불러야 되는데 자 네 분 1절 하고 두 분은 2절 하고 네.

0: 잘 들렸다.
1: 둘의 분들 광포로 영하여.
2: 항상 암송 안 되죠?
1: 암송 아예 되는데 네. 네, 가사 보면서
0: 2절이 아주
1: 그럼 1절 해보세요 두 분 사랑해 와서 지치심이 지금 7절 저는 노래를 뭐 앞에 두 줄은 소리 크게 낼 필요 없는데 정감 따라 소화 얘기를 합니다 7월에 이게 마이크가 관계없습니다 우리 듣는데 방송과 관계없습니다 그분들 소리 내는데 마이크를 가차려줘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내 귀에는 똑같이 듣기니까
2: 자

0: 짠.
1: 오늘도 비판해야 되겠다. 어제 아이 되니까.
2: 병강벌을
1: 네. 7월에 꽃무지개 병강벌을 물들이 이렇게 한다. 자, 다시 시작.
2: 7월에 꽃무지개
1: 다시 감수는 또 없지. 시작.

0: 예. 예. 이젠 조금 맞을까 해서. 근데 잘아야 된다. 두 분들 잘아야 된다.
1: 아주 잘아야 되네요.
0: 예.
1: 잘하자니.
0: 아니, 잘하자면 아야 됩니다.
2: 그냥 불러보자 하면 그냥 되는데.
0: 지월의 꽃무지개, 평강고를 물들이 느이. 예, 그, 여기서 가사. 방법을 자꾸 막, 한마디 할게. 가사는 아, 입으로 가지고 막 이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7월에 꽃무지개 아닙니다. 이길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하는데 움직이지 말합니다. 7월에 꽃무지개 평강포를 물들이는 여기면 힘이 3분의 1도 안 들어간다. 예. 예? 다 창틀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꽉꽉 앞으로 쉽지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 절을 범해하시오. 가사 모르자 웃으시오.

0: 이제 어느 분이 그 헐씨 어디 아는 거 한 번 빚고도 잘못된 떠들어 갔다가 또 들어왔네.
1: 얼씨구가 두 번 들어있는데 이 처음에 얼씨구는 미라고 다음에는 미시 다르죠.
0: 네 막달아.
1: 예.

0: 다시 한 번만 이거 잘해야 되는데 또 그 포대하면 염소에 그렇게 빼어줬다가 시작.
1: 아르시고 잘시고
0: 한 번 더 시작.
1: 아르시고 잘시고
0: 예,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게 감 아르시고 감동해서 시작.
1: 아르시고 잘시고
0: 맞습니다. 예. 어느 분 독상 해보겠습니까?
2: 여기 선생님 먼저 시키고 다음
0: 그 우리 뭐니까
3: 반장님부터 하세요.
2: 반장님 염자 했는데 또 먼저
0: 했던가? 아,
3: 그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0: 누기 손 드시야 아무 대답해. 저 우리 이 동현순 씨 하고 두 분이 했어. 그 두 분이 그다음에 또 두 분 두 분씩.
3: 예.
0: 네. 시간이 아주 남았는데요.
4: 어 선생님 먼저 해야 되지.
0: 어, 선생님은 야차이지 뭐.
4: 아, 야차.
0: 자, 1절 봐. 1절 하고 두 분이 2절 하시지.
4: 눈이 둘이 한다.
5: 우리 둘이 한다.
0: 야, 뭐 민요풍을 하세요. 1절 계속 같이 하면 됩니다. 정답게.

0: 네.
1: 잘하셨어요.
0: 네. 우리 그 강화란 학생 동무.
2: 네.
0: 중격의 여자인데 벌써 그 진성치기를 해라만다. 그다음 아하리랑 슬 가슴치기를 살짝 넘겨 떠나가라는데 아하리랑 슬 우리 저쪽에서 그 배워준 것처럼 살살 넘기나. 잘했습니다. 뒤에 저
3: 소위 같이 하죠. 또 다시
0: 하시오.
2: 네.
0: 똑장 알겠습니다.
2: 세 분.
0: 예, 네, 하시오. 잘하시오. 이번에 잘할 수 있죠. 1절 하시오. 그 다음에, 우리, 네.
3: 소희 같이 합시다.
0: 소희 같이 합시다. 이번엔 저도 도와줄게요.

0: 틀렸습니다. 아야 되겠다. 평강버를 어찌 자꾸 이렇게 할까? 평강버를 물들이는 평강버를 평강버를 평강버를 열 번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평강버를 평강버를 시작.
1: 평강버를 평강버를 평강버를
0: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

0: 네. 이 노래 우선 좀 긴 노래 배워야 돼요. 너무 잘라놓을까 여러분들이 다른 노래도 가사를 양쪽 안 했는데 뭐 다, 우리 다음부터는 이 가사로 이 한 달에 네 번 하면 네, 이번 세만에는 가사를 좀 외우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인핀 보내줬으면 들으면서 연습해야지. 연습해야 하는 것도 없으면 이기 와서 노래를 부르면 부르듯이 배워준 대로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다 텔레비에 나가는데. 예, 잘했습니다. 우리 오미란 선생님.
1: 저요?
0: 박수! 도와줄까요? 아니요. 네. 아니요.
1: 아니요.
0: 아하, 하리랑 얘기를 도와줄까? 아니, 혼자 합시다.
1: 저는 그냥 키를.
0: 반을 맞춰요.
1: 네, 반 맞춰요. 10kg.

0: 잘 부르죠. 예, 보세요. 장고로 한짝을 치는 노래 하기 힘든데, 뭐, 이, 벌써 그 노래 부르는 그 맛을 예. 내고 장단 잘 타자니까. 원래,
1: 제 멋대로였어요.
0: 잘 부르는데.
1: 제 멋대로.
0: 제 멋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 잘
1: 부르셨어요. 네. 그, 벚꽃 타령은 오늘 프로, 정말, 여러분도 가사를 많이 암송하시고, 나중에 어떤 무대에서 노래 부르시더라도, 편안하게 그렇지. 부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가사가 좀 틀릴까봐 걱정하시다 예, 예, 예. 보니까,
0: 예, 많이 또. 감정을 낼 수 없고, 정을 담을 수 없어요. 예. 예.
1: 그런 것 같아요.
0: 시간이
1: 이제 다 됐습니다.
0: 다 됐으니까.
1: 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 여기서
0: 수고하셨습니다. 네.
1: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1급 성악가수 신연병감단 김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장영근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거련 굉음이 천군만마가 내달리듯 오랫동안 잠잠하던 커다란 작업장에 울려 퍼지었다. 마침내 시 운전 단계에 온 것이다. 주로교는 또다시 그 신비한 스테인리스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기계 하나하나의 내부 운행 상태

0: 를 점검하기 시작하여 한다. 안전모에 놀려온 그의 야위고 길쭉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가벼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추루괴는 샤바를 마치고 돋보기를 걸었다. 테이블 앞에 다가간 그는 탁상등을 켜고 원고지를 꺼낸 후 아들을 불렀다. 내가 한번 쓰면은 너가 다시 옮겨 적어줘. 너는 대학생이니 주로 말마디를 순통하게 다듬어주고 철자를 고쳐주려무나. 남들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말이야. 이번 검수 보고를 잘 쓰기 위해서 추로괴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듬기를 거듭하는 바람에 아들이 수차례 껴 쓰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 부자가는 거의 한숨도 붙이지 못했다. 리포터는 매개 기계에 대해 하나하나 고장 분석을 진행했다.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세하게 밝히야 했다. 새벽이 지난 후 추수는 테이블 귀퉁이에 앉아 창밖의 달이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내다보며 연달아 하품을 쏟아냈다. 쑤셔나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얼굴에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찼다.
1: 아버지, 고장 수리도 마쳤는데 이후에 해야 할 일들도 말로 다 알려줬는데 왜 또 시끄럽게 이런 리포트를 작성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0: 탁상등 아래 추록에는 쓰던 글을 멈추더니 돋보기를 벗고 빗발에 선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2: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를 거다. 이 보고서가 있으면은 앞으로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구분기를 적게 걷게 된단 말이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일이 그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아니란 말이냐? 하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 기어코 남들이 요구해서야 마지못해 하는 것은 무슨 태도란 말이야? 응?
0: 주수는 급히 몸을 일으켜 스트레칭을 하는 척 하였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버지가 또다시 그를 향해 한바탕 화를 낼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지금 꼬물 만큼도 아버지의 화를 돋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중얼거리었다.
1: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 이 리포트를 다 작성하면은 제가 연구생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동의식은 성대하고도 열렬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또 화려하게 차려입은 장고팀까지 불러 작업장으로 통하는 길거리에 늘어세워 북을 치고 춤을 추도록 하여 한다. 의식이 끝난 후 왕덕혜는 추로계를 자신의 사무실로 청해 공손히 차를 건네주었다. 감사의 말을 거듭하는 바람에 로계는 어물거리며 대꾸를 못했다. 로계가 보기에는 옛날 같으면 그냥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껏해야 식당에서 삼겹살찜을 대접하면 그만이었다. 왕덕혜는 로계를 기술 고문으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로계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왕덕혜는 그의 옆에 와서 앉아 어깨를 다독이며 성근하게 말했다. 그냥 심심할 때 그 막대기를 들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로계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왕덕혜

0: 걔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직 탑복하지 않았는데 왕덕해가 어느새 붉은색 초빙장을 꺼내 진지하게 로게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르신, 지금부터 어르신은 저희 회사의 고급기술 고문입니다. 로게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미처 펼쳐보기도 전에 두 눈에 눈물이 고이었다. 그 시각 그는 갑자기 스승 왕도령을 떠올렸고 그 시절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을 생각했다. 또 대룰이 장이구도 돌이켜보며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이 영예를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으니 부끄러워지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은 채 감사호를 연발했다. 인사를 나눈 후에 로게는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파견한 승용차의 몸을 싣고 금이 환영하는 길에 올랐다. 차가 회사 대문을 나서자 로게는 그제야 그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붉은색 초빙 정사를 펼치었다. 그때 안에서 무엇인가 흘러내려 무릎에 떨어지었다. 로게가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보았다. 감사 편지겠지 싶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있지 않았다. 로게가 손을 봉투 속으로 넣으니 은행 수표 한 장이 집혀나왔다.
1: 이게 웬일이야?
0: 그가 놀라 소리쳤다. 옆자리에 앉은 추수가 수표를 받아보더니 활짝 웃었다.
2: 아버지, 이건 사리금이에요. 뭘 그리 놀라요?
0: 로게가 기사에게 부탁을 했다.
1: 이보, 미안하지만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장님을 만나봐야겠어.
0: 주로게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덕현은 다소 놀랐다. 로게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을 때는 순간 속이 덜컹거리기도 하였다.
1: 적단 말인가?
0: 로게가 입을 열었다.
1: 회장님, 이 며칠 동안 고급 호텔에 주숙을 시키고 매일 맛나는 음식을 대접하고 고급 차를 태워주어 영감탱이가 호강을 할 대로 했소이다. 송풍기 소리는 나의 본업인데 어찌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단 말이오? 어?
0: 왕덕해는 몸을 일으켜 로게를 보다가 다시 눈길을 그의 뒤에 있는 아들한테로 돌리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강도 문어구에 서서 회장님과 눈빛을 맞추었다. 왕덕해가 말했다.
2: 주로 사부님, 아드님께서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기한 액수입니다.
0: 주로게가 아들을 돌아보자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1: 걸자나도 네 놈이 꾸민 일일 거라 짐작을 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야 참.
0: 그는 급히 하던 말을 삼키고 냉큼 아들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왕덕해가 인차 뒤따라 나와 그를 말리었다.
2: 주로사부님, 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께서 적다고 찾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아드님이 제기한 이 액수는 정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례금을 약정을 하고 시작해서 했습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1: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소. 나한테 일이 이 정도의 가치가 없어.
0: 로게가 등을 돌리며 대꾸를 하였다. 그래도 왕덕해는 그 수표를 억지로 로게 손에 쥐어주었다.
2: 주로 사부님, 어르신이님이 우리 회사의 고급 기술 고문입니다. 이후 매년의 고문비도 이 액수로 지불할 겁니다. 10만, 이것을 고문비라고 합시다.
0: 로게의 그 길쭉한 얼굴이 거무락 푸르락 하더니 나중에는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치어들고 아들의

0: 그 푹 숙인 고개를 향해 달려갔다.
1: 너희놈이 앱의 낯짝을 다 깎는구나.
0: 그가 욕설을 퍼부었다. 왕덕해가 얼른 노괴를 말리었다.
1: 주로사부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아드님이 경제 타산이 밝은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능력이 바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0: 노괴의 눈이 금세 반짝 빛났다. 그는 돌연 두 손으로 왕덕해의 두툼한 오른손을 쥐어잡았다.
1: 회장님,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마는 회장님, 기왕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어요?
2: 네, 저 어리석은 아들 놈을 회사에 받아주어 송풍기 수리를 하게 하면 어떠서? 내가 저놈이 스승이 되겠어.
0: 왕덕해는 뜻밖인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바로 엄숙한 표정을 보이었다.
1: 주로사부님, 그 말씀이 정말이시죠?
0: 주로계가 큰 소리로 말했다.
1: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할 사람이요?
0: 왕덕해는 당장에서 시원스레 대답을 내놓았다.
1: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드님께서 송풍기 정비를 하려고 할까요?
0: 추수는 일이 어떻게 이런 반절을 가져올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는 아버지의 핍박을 받는 듯한 눈길이 닿자 거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왕덕해가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니 문가에 서 있는 은강에게 분부하였다.
3: 원주임, 주로 사부님께서 안심하게끔 지금 곧바로 소초를 데리고 가서 입사수속을 밟도록 하오. 그가 송풍기 정비를 하겠다면 그대로 시키고 싫다면 다른 일을 고르게 해줘. 우리 회사에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요. 아무튼 주로 사부님의 아드님은 우리가 무조건 받겠어.
0: 그 말에 로괴는 멍하니 선 채로 굳어지었다. 손에 쥔 수표가 바닥에 흘러떨어지었다. 로괴는 한다름의 신체가 웅장한 왕덕해를 끌어안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괴이었다.
1: 회장님, 이번에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어. 내가 수리한 송풍기에 10배가 넘는 신세를 말이오.
0: 사실 그 시각 추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그는 이 회사에 와서 일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더욱이 아버지 뒤를 이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회장님이 이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청을 수용하고는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신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그를 감동과 더불어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버지 후광으로 그도 이렇게 주목받고 중용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들을 거절한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가 새벽까지 잔업을 하면서 삼겹살찜과 군침도 오는 만두 두 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지는 가늠이 안 갔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새 은강이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입사수속을 밟으러 이끌었다. 주로계는 홀로 회사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도 기뻤다. 그는 고희에 가까운 나이에도 운명의 신이 그에게 영광의 시각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당년에 흘린 땀과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년에 한 노력은 모두 보람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일자리까지 해결한 것이었다. 여지껏 이 예비를 시답잖게 보았지만은 이번 걸음에 그가 하찮아하던 증서와 상장들이 결코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이 좋은 소식을 제

소설 귀신 로괴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우리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정말로 좀 만나기 바쁩니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 제약공장 산동 뚱어의조 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할 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간 다음에 뭐 B초도 하고 심지어 MRI도 하고 화음도 하고 많은 검사를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을 때 많죠. 예. 혹은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위병이요, 신경성 심장병이요, 신경문란이요, 심무신경문란이요, 심지어 실면증까지도 신경성이라는 이런 진단만 받고 천원 넘어서 우리 검사를 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개 약만 가지고 왔고 또 와도 크게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어째 내 병원은 진단이 안 나오는가 이럴 때 많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기혈 부족이 많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오장육부부터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로 말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싸도 거기다 기름을 넣어줘야 발동기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의 기름은 기와 혈입니다. 그런데 기와 혈이가 우리 종종 부족이 옵니다. 느금하게 들었으면 대부분 다 부족이 옵니다. 기와 혈이 부족하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장육부의 기능부터

0: 떨어지고 사람이 쪼쇠 일찍이 늙어버립니다. 이것이 기와 혈이 부족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든 약이든 아무리 좋은 약이든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여기서 영양성분이 만들어져서 콩팥에 가서 저축이 돼야 됩니다. 콩팥이가 주로 준 나치, 당징 등을 저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콩팥의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그런데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은 장징할 수 없고 정의 이 정기라는 게가 예 우리 글씨를 보면은 미절 쌀이라는 미절에다 정춘이란 청자가 합해지면 정기입니다. 정입니다. 이 정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능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제일 그 손상이 민감하게 빨리 받는 게 대뇌입니다.
1: 대뇌. 네, 알겠습니다. 문산아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지금 이모가 집에 와서 이 건네보시 하는 쓰고 있는데 어전에 반면을 썼습니다. 반면 쓰는 게 그 정치가 얼빠나던 게 좀 좋아지는 게 알기고 자꾸 집을 들어가면 누구를 의심하던 게 어전은 그 증상이 사라진다. 그리고 네. 바깥을 자꾸 나가도 못해 애를 쓰더니 어제는 바깥으로 쓸러가고 어제는 좀 정신이 떨어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그리고 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치매 치기까지도.
2: 그리고 그 신랑이 같이 저 길을 떠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어둠 딱 싸워 하더니 어둠 그 증상이 없어졌단다. 좀 좋아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듭니다. 치매 환자에 우리 지금 이모는 약을 장난 많이 썼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썼는데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이번이 우연히 이 좋은 약을 만나가지고 어둠은 계속 쓰겠단다. 영 좋다 됩니까 이거 약을 씁니다.
0: 네 맞습니다.
2: 예, 그래 활동이 좋을 때마다 사과 돈도 경제도 전락되고 오늘이 또 이번에 아마 많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렇게 싸놓기 바랍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런 정기를 많이 저축할수록 많이 비축해 놓을수록 우리가 쉽게 늙지 않고 오장육부의 기능은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걸리지 않고 이런 치료가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 그냥 임시 보충만 하고 소염만 시키고 열만 내리우고 맥이 없다고 안지산만 맞고 뭐 안지산은 먹고 그때뿐이지 또 그 도렴이란 말입니다. 예?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그 건네보수안 쓰는 가족입니다. 우리 오빠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오빠는 쓰기 우리 오빠는 한 넉 달 썼습니다. 그래 쓰기 전에는 기억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자꾸 어지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텔레세톰 이렇게 밤에 한 네 번씩 다섯 번 이렇게 먹고 이 약으로 한 달 좀 불순물이 시작해서 처음에 밤에 제절이 가서 나사지절한다 한두 달 다섯 달 한 번에 두 번 본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게 콩팥이 든든하게 하자니까 이야기
0: 그렇습니다. 콩팥이 아주 좋습니다.
3: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 높았다니, 그게 혈압 조절되고, 어지러운 게 많이 났단다. 그래서, 심장도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밤에 잠도 영 잘 잔단다. 이 약을 쓰니, 이게 이번에 우대했더니, 이제 한 이틀밖에 없는데, 우리 오빠 좀 싸겠단다. 어떤 계속 이거, 어떤 영 그거 달고 살겠다. 그랬다. 그랬다.
0: 달고 살면 좋습니다. 계속 쓸수록 더 좋아지죠.
3: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이 기와 혈이 부족으로 보면 기가 기는 기고 혈은 혈입니다. 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항상 추워합니다. 추위를 많이 탑니다. 전체적인 혈을 순환시키지 못하니까 발끝 손끝이 시리고 또 온갖 바람이 다 내 관절에 오는 것 같고 내 허리 내 무릎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보시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쓰기 전에 그냥 그래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신장도 좋지 않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0: 지금 이제 보시한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언덕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 예, 그래 놓으니까 예,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든지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지고 심장도 예, 많이 좋아지고 깜빡깜빡함이 경련이 없던 게 경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예, 콩팥이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자수가 많고 소변 뒤에 조금 나가니까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딱 못 하는데 이 근육보상 쓴 다음부터 예, 콩팥이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예, 지금 하루 전에 예, 한 번 정도 예, 화장실 또 한 번 시원히 잘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도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사람 정신 나는 게 아니니까 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약수고 지금.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이 약수.
0: 예, 확실히 한 가지 학생이 다방면을 여름에 이렇게 효과 보러 하니까 예, 지금 배달받아 계속 예, 공부하기에 꾸준히 쓰다 그럽니다.
1: 이런 의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죠. 예, 보조금이 나가고 약에서 약도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고 이틀밖에 안 가봤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오늘 인사 배달 받겠습니다.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에?
2: 네.
0: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기가 부족하면은 추위를 쉽게 타고, 예. 예, 쪼가면 식은땀 흘립니다. 더워서 흘리구나.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운동도 아예 했고, 덥지도 않는데,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부터 흘리고, 심지어 밤에 잠에서 까지도 식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몸이 아기시오. 예.
1: 네.
3: 그 민감이 한간에 그 로꽁수라는가 괜히 네. 이거 근데 보신 한가 있다 이 무슨 염지 그거 그게 어느 것 맞습니다.
1: 그럴 때는 이 건네보시환이 좋습니다. 노꽁스라는 게 중풍이죠. 예.
3: 예, 그래서 꽁스라는데 보건대는 우리가 딱 같은 정사인데 그런 진단이 나왔으니까 7월에 되죠.
1: 아, 그러면 저기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잘 봅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경락 소통이 되고 혈관 소통이 되고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는 효과를 바로 봅니다.
3: 그럼 싸겠습니다.
1: 예.
3: 네, 감사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식은 땀 흘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가 하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가 부족하면은. 그리고 정신 상태가 항상 우울합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숨이 쉽게 삽니다. 아이고, 이전엔 아이랬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단 말입니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건너보시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전립선 비대가서 예.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소변이 지금 시원하게 나가고, 예. 예, 이럴 때 밤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소도 많이 지금 그걸 한 번, 두 번 보고. 그래도 허리가 더 아파서 식구 시간에 나이 허리 아픈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약하고 병이 딱 맞습니다.
4: 예, 그래서 병이 맞는 것 같더라. 그래도 귀에도 소리 났으면 정이 소리 나는 게 정이 소리도 들납니다.
1: 예. 예.
4: 이럴 때 무릎 관절이 아파는데 무릎 관절이 좀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콩팥도 옮기는 이야기는 최고약이 같습니다. 이제
1: 그렇죠. 약재부터 그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약재가 아닙니다.
4: 예. 예. 그래 이번에 화도 화재 전에 15곡사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 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보편적으로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얼굴색이 항상 노릇거리지 합니다. 좀 얼굴색이 맑거나 붉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피부가 항상 가렵습니다. 피부 건조증. 늙어서 이렇겠지 하는데, 맞습니다. 늙으면 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증세 나오는가? 피부가 자꾸 가렵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5: 나도 뭔가 뭐 소변에서 급하고 참기 힘들어서 어둠에 좀 나가려면 구차했습니다. 좀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1: 네.
5: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다 무슨 증상 가끔씩 또 자꾸 저리고

0: 밤에 이뤘을 때다.
1: 예.
0: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네 버신하는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6달 넘어 먹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이제는 뭐, 참을 수 있고, 근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보는 데는.
1: 네.
0: 그리고 예, 조리된 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냉겨서 요즘에
1: 덜 들립니다.
0: 예? 예. 냉겨서는 그게 소리도 덜 나면서 피가 잘 들린다잖아.
1: 네.
0: 예, 그 그런 머리만 하니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그거 막 고열이 있으면서 입도 자주 마르고, 눈도 까까라고, 피부 막 건조증이 나타나면 많이 갈아봤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눈썹이 피곤, 영 사람 피곤했댔습니다. 피로하고 맥이 떨어졌댔습니다. 근데 거기 피로가 다 풀리고, 예. 몸에서 맥이 나는 게 아니면, 몸에 맥이 난다, 지금.
1: 맞습니다. 맥이나 기혈 보충약이니까 맥이 납니다.
0: 예, 그래서 계속 더 먹자고 또, 오늘도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렇게 예, 피부가 가렵던 사람들, 심지어 그 피부병과 색이 생기던 사람들, 그게 없어집니다. 이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혈이 부족해도 피부 건조증이 나오고 늙으면 우리 비듬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옷이나 이 이불 자리랑 보면 비듬이 좀 젊었을 때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피가 부족하면서 우리 위에 표면에 있는 피부거든 혈액 공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피부세포가 말라서 떨어지죠. 이게 다 혈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끼가 부족합니다. 머리가 옛날처럼 기름이 도는 게 아니라 부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손톱 끝이 보면은 막 어떤 사람 이 갈라 터집니다. 손톱이가. 그 다음에 손톱 깎을 때 보면 탄성이 없고 말라서는 푹푹 튀어 나가죠. 손톱 끝이가 인체 말단이기 때문에 쉽게 마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간혈 부족입니다. 혈이 부족한데 언제 간에 충분히 갑니까? 예? 간이가 우리 몸에서 좌즈, 말톱, 손톱을 영양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 손발이 저리다가나 더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마목이 오고 건망증이 오고 그 다음에 꿈이 많아지고 정신상태가 좀 이렇게 제 집도 잘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떤 때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이거 날 심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혈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현대의학에서 진단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병은 이제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가서 며칠은 밟고 검사했는데 약을 딸랑 한두 가지 주고는 다 신경성이다. 뭐 진단이 없다. 괜찮다. 이런데 내 자신은 이렇게 많이 아프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근뇌보신환을 써보십시오. 딱 어느 한두 가지의 좋은 약이 아닙니다. 뇌가 좋아지자면 기본상으로 오장육부가 좋아져야 되고 오장육부가 좋아지자면 기와 혈이 부족해서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런데 근거해서 만든 25가지나 되는 중기한 약재가 들어간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0: 우대 활동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히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고양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 맥이 그저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다 뭐라는 데 시작을 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떨어지더라만
0: 네.
2: 예.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래 뭐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니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럼 벌써 아니 또 손에 얻어 쓰기는 넣었다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범위색이 긴다만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증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단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약을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거 있다만 그래 오늘은 그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하다고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내 지금 영지 고백에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에 겪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

0: 그러니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배가 쓰고 있는데 야, 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쓰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야,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고 있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0: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연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에서 오늘은 지금 아저씨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지만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지 그러면 돼.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긴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립니다.
1: 이번에는 열곽사도 열두곽을 또 드립니다.
0: 예.
1: 스물두곽이 나고
0: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아.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5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팔꽃은 생명력이 강인함과 순간이 소중함을 상징합니다. 아래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56개 민족은 조국이 대가전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 김상곤 작사, 양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안을 오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공산당이 명도 아래 우리 강민족이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래 태옥 작사 리영득 작곡의 그대 품을 황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좋은 날이 됩니다. 김광룡 작사, 백희담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귀중한 고향 연배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아래 주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 연배를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여행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anyang'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un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죠.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행 이야기,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낯선 풍경과 맛, 정겨운 풍습을 만나며 세상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셨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가까운 공원이라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런 곳에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마음을 놓고 머리를 쉬어주는 것도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레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들 많죠. 멀리 떠나는 여행은 이동 시간만 해도 하루, 이틀을 훌쩍 소비하게 되어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에서 4일 정도 짧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연길에서 기차로 몇 시간 만에 닿을 수가 있고 처음 방문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좋은 곳, 바로 중국 길림성의 성소재지 장춘입니다. 익숙한 여행지보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여행의 큰 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이곳. 오늘은 장춘의 명소, 맛집, 여행 꿀팁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며 장춘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춘이 어떤 도시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장춘은 길림성의 중심 도시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도시와 영화의 도시입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자동차 문화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또한 장춘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장춘 영화 제작소는 중국 영화 역사를 함께 걸어온 산증인과 같은 곳으로서 영화 애호가들에게도 유명한 명소입니다. 장춘 영화 세계성은 중국 최초 영화 테마파크 국가 5A급 풍경구로서 2005년에 개장했고 동방 할리우드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체험시설은 화합이상, 성계탐험, 비상실험실, 고보경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춘에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를 느끼며 거리를 걷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영화, 자연, 역사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장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하는 곳은 도힐.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름 그대로 건물 안에 인공산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내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서 각종 상점, 카페, 음식점, 서점 등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곳곳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해가 진 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정말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쇼핑과 휴식, 관광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희를 첫 코스로 잡아보세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어져 맛이 훌륭합니다. 거리 전체에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쳐 흘러서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도 거리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춘의 밤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밖에도 정월담을 꼽고 싶은데요. 정월담은 현지인들의 쉼터이자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도시 공원입니다. 사계절 풍경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이는 게 정월담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면 공원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여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서 주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주변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단풍 구경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촌 특유의 긴 겨울에는 연못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얼어붙어서 얼음놀이나 얼음낚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림 국립공원으로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인데요. 도시 속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정월담에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겨울에 장춘을 찾으신다면 장춘 빙설 대세계도 필수 코스입니다. 웅장한 규모의 오름 조형물과 겨울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고 남호 공원에서는 현지인들처럼 느긋하게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길림성 성소재지 장춘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행의 즐거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춘회는 현지인도 인정하는 맛집이 많아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장원각 숯불구이입니다.

양촌 현지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바비큐 전문점으로 저녁 시간에는 기다려서 먹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구운 족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족발은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원각에서는 특제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낸다고 합니다. 겉부분은 바삭하고 안쪽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양념이 고기 깊숙이 배어들어 한입 맛보면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는데요. 뼈도 부드럽게 구워져 먹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계림로 야시장은 길거리 음식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꼬치, 새우만두, 군 고구마, 타코야키, 닭강정, 떡볶이 등 보이는 음식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류가 풍부합니다. 야시장 거리를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매하게 되어 두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기도 하는데 숙소에 돌아와 여러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순간의 행복은 여행에서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강추는 생각보다 넓고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곳 정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알차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와 용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따뜻한 인심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장춘. 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이 빠지게 되는 도시이고 연길에서 가까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소중한 여행지입니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의 냉장고 자석을 꼭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것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또다시 꺼내어 회상하면서 웃음이 입가에 지어지기도 하겠죠.

짧은 휴일을 이용하여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휴일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장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만나는 일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각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채워주죠. 길에서 만난 일들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고요. 떠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민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병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 토산곡을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산곡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산곡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토산국의 매력을 신명나게 불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지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교틀시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커다란 서점이 있는 한 건물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문장 하나 골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얼마 전 여름의 문장으로 새롭게 올린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내심 막막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그늘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어쩐지 더 아득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을이 결실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의 여름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그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동안에 내 마음도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조명의 경우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벽면을 화사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침실의 경우 이런 인테리어 요소 말고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벽의 부분,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조명의 디자인은요, 작은 것부터 큰 제품 또는 조명 가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여름 실외에 주차해둔 차는 펄펄 끓는 냄비와 같죠. 직사 광선으로 조리된 차량 내부 온도는요,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되는 거죠. 차량 안에 만일 가스라이터나 또 핸드폰이 있다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상 위험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면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막을 이용을 하거나 차 실내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꼭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톡톡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욕실 욕조나 세면대 마감 부분에는요, 흰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 원상으로 되면서 누렇게 또 검게 색이 변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닦아도 잘 또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키친타올이나 일회용 행주를 세로로 길게 자르고 락스 희석액을 묻힌 뒤에 실리콘 마감 부분을 따라서 붙여주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사라진다고 해요. 락스 희석액을 촉촉하게 뿌린 뒤에 붙여야 더 잘 붙지만은요, 먼저 실리콘 마감 부분에 놓은 뒤에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적셔도 좋습니다. 욕실 타일의 줄눈 부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은 곰팡이 때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릴 때는요,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환기 또한 중요합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주방 욕실 청소를 할 때는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면요, 인체 해롭고 맨손으로 만져도 좋지 않죠. 또한 빨래를 할 때 락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색깔이 있는 섬유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이 곰팡이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소재 천을 담게 되면요, 오염과 함께 염색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옷을 삶을 때 표백제 대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흰 빨래가 아닌 이상 뭐 색이 빠지는 얼룩이 또 지기도 함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색이 빠져나오면서 얼룩이 지죠. 당연히 락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조로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화학세제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또한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렇죠. 또 해가 가지 않고 효과 빠른 세정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름철 보양식 대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닭고기와 정력에 좋은 낙지, 전복, 새우를 비롯해서 몸에 좋은 약재와 채소를 넣고요. 오랫동안 푹 끓여내는 해신탕은요. 이름만으로 기운이 불끈 솟을 것만 같습니다. 네, 낙지는 해독작용이 탁월해서 간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그리고 또 푸짐한 건더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지 않아요?

돌째로 장어탕입니다.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로 꼽히는 게 바로 장어일 텐데요. 특히 장어는요, 열이 많은 체질에 적합한 찬성질을 띠는 보양식으로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요,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면요, 복날장어를 이용한 요리로 몸에 맞는 체력 부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제로 민어탕과 민어찜입니다. 민어는요, 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큼직한, 큼지막한 체격 생선이잖아요.

한번 맛본 이들은요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민어는 손발이 차고 속이 랭한 사람에게 탁월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한 기운으로

넷째로 복날 가장 대표적인 메뉴 삼계탕이죠. 네,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요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담백한 맛에 남녀로서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하여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메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미꾸라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인 생선으로서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 내내 더위로 이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죠. 또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항암작용도 있고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6째로 콩국수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네, 콩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일상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는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필터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어컨 날개도 작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 생기는 곰팡이는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탁주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을 하거나 세탁기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평소 사용을 하던 세제 혹은 빙초산 300ml를 반나절 정도 넣어둔 뒤에 일반 코스로 한번 가동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방전쟁 시기 복건성 련강 연해지구에서 무장투쟁 및 농민운동 등을 조직하고 영도한 려전사 진가조입니다. 1925년 복건성 폭조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진가주는 6살 되던 해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21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잇따라 3살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하여 수학기를 졸업한 후에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독학을 이어가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빈곤은 그녀를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을 지니게 하였으며 구사비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수학교 5학년으로 복학해 졸업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진가조는 집안 어른들의 추선으로 같은 마을에 몸이 병약한 한 대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살 된 딸과 함께 삶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1947년 초 다니던 방직 공장의 문을 닫게 되자 진가조는 봉건 가정의 속박을 과감히 떨쳐내고 4살 된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여러 수학교를 전전하며 교편을 잡았습니다.

같은해 초여름 그녀는 사촌 언니의 추선으로 당원 동지와 선이다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며 교원 신분을 위장막으로 삼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가준은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가난한 농민, 어민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물을 자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칼과 총을 들고 지주 악덕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도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혁명의 뜻이 있는 청년들, 농민들과 어민들, 노동자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당의 비밀 교통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48년 10월 중공 오현 중심 현인은 진가주를 공작위원회의 위원 및 연예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네는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방식으로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진가주의 지도 아래 그네가 맡은 촌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속속들이 빈농단이 결성이 되었고 도를 타도하여 곡식을 나누는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도 수륙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여 총기와 탄약을 매입하고 진보 인사들과 통일 전선을 구축을 하여 혁명 자금과 고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949년 2월에 이르러 연해공작 위원회는 정안촌을 중심으로 사방 16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견관 유격대 근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유격대가 600여 명 공산당원을 핵심으로 하는 천여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종 연해 4개 유격대 약 300여 명은 진가주가 직접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연해지구 공작위원회 산하에 당원 간부 훈련반 당총지를 설립하고 진가주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훈련 대강을 작성을 하고 11개 걸친 당원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400여 명의 당원을 교육해 유격대의 수많은 핵심 골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949년 5월 연예공작위원회를 기반으로 중공연강현의가 정식 결성이 되면서 진가주가 현의 부석이 겸 600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6월에 그녀는 부대를 이끌고 적들의 토벌을 무력으로 받아쳤으며 시기를 맞춰 병력을 집중하여 유격대 근거지에 침입한 적의 보안종대를 괴멸시켜 적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연강 유격구역은 더욱 공고해지었습니다. 8월 12일 밤 유격대는 중공 5현 중심 효원의 지시에 따라 정안촌에서 철수하여 이동하던 중에 남쪽으로 도망치던 적들의 잔해 세력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우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진가주는 홀로 남아 적들을 막았고 양손에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그녀는 치열하게 버텼으나 끝내 총알이 떨어져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녀는 적들의 극악 무도하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쳐든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며 절개와 지조를 지켰습니다. 해방군이 연강의 현성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장망이 도망치던 적들은 1949년 8월 15일 연강 해방을 고작 하루 앞두고 그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가조는 현성 옆의 모래사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장예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4세. 그녀는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쳐 공산당을 따라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해 평생을 풍토하겠다던 입당 당시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요요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진가주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에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본 세상이란 책은 나침의 소새끼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장편 소설입니다. 소설은 제목 그대로 화자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관찰자 시점으로 내세운 1인칭 작품인데요. 중학교 영어 선생인 구삼이를 주인으로 둔 오만하고 방작이 이를 데 없는 고양이가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는 자신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의 일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변 머리라고는 없는 고집불통 영어 선생, 이상한 거짓말쟁이 미학자, 개구리 눈알 모형을 사시장철 갈고 있는 이학도,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없기도 하고 잃기도 한 이들이 모인 구샤미집 탐방기, 이름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스스로를 인간 세계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동족을 배신한 고양이 한 마리가 거침없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며 인간 독자들을 안내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고고하게 서재만 틀어박혀 있는 고약한 굴같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 달변과 고양이는 틀어박혀 주로 낮잠을 잡니다. 어쩌다 책을 펼쳐 읽는다 해도 이내 침을 흘리며 잠에 빠져버리는 소심한 주인을 그야말로 물끄러미 봅니다. 주인 구샤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상한 묘하게 적극적인 미학자 메이테이는 구샤미의 집을 성큼성큼 드나듭니다. 무엇이든 해박한 척 굴지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도 깜빡 속게 됩니다. 고양이는 메이테이가 왜 하는지 모를 거짓말로부터 대늦게 인간 독자들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고양이의 재담에 킥킥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 책 속 굴처럼 틀어박힌 이들의 고독이 고양이 발걸음처럼 다가오면 각자의 마음에서 함께 슬픈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대체로 내가 쓴 것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쓴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경솔한 고양이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구절 안에 우주의 오묘한 리치를 담은 것은 물론이다.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거나 발을 뻗고 한꺼번에 다섯 줄씩 읽는 무례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 나의 글은 적어도 자기 돈으로 사와 읽어야지 친구가 읽다가 만 것으로 임시 변통하는 무례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읽다 보면 책의 본문에 이런 고양이 말이 나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이름 없는 고양이는 인간의 행동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특유의 말투로 일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풍자성이 강하고 고양이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독특하면서도 제법 재미있는 만담체 문체와 어투가 특징이자 이 소설을 읽는 묘미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고양이가 각종 책의 명구절을 인용해가며 인간 세상에 대해 끊임없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웃음

위로와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자가 문학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저자는 평생 위통을 앓았고 신경쇠약,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무표정이나 신경질적인 표정의 얼굴이 남아있는 사진이 전부지만 그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엄숙한 얼굴로 인간을 파고들다가 어이없이 터져버리는 웃음이고 재미입니다. 이처럼 저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본의 이기주의와 위선적인 교양주의에 물든 지식인의 군상과 사회 전체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물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도 담고 있지만 인간 삶의 슬픔과 모순을 지적인 유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남아 오래 읽혀지는 듯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소설에서 문장이 좀 길어 지루함이 느껴지다가도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 어느새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천인 지폐의 얼굴이 오를 만큼 일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소세끼는 일본 근대 문학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천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문학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침의 소세끼의 등단작이자 출세작인 이 작품은 당대의 삶과 사회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그려내 오늘도 여전히 독자들의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악마의 식물이 내 정원에 자라고 있는데 이거 혹시 멸망의 징조 아니야? 한국의 소설가 김초엽이 쓴 지구 끝의 온실은 그의 첫 장편 소설로 지구를 뒤덮은 먼지 속에서 식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됐습니다. 1장 모습 하나에서 독자를 기다리는 인물은 2129년 먼지 생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식물 생태학자 아영입니다. 그는 누리지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놀라운 생명력과 기묘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영은 페오도스의 해월에서 동굴 식물 모습 하나가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푸른빛까지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노인 회소의 정원에서 본 풍경을 떠올립니다.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한 한밤의 정원, 그 위에 마법처럼 떠있던 푸른빛들을 대체 왜 갑자기 모습 하나가 이상하게 증식하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푸른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는 모습 하나를 채집해 분석하는 한편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이 식물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마침내 먼지 시대의 모습 하나를 약초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랑가노의 마녀들로 불리운 아마라, 나오미 자매에게 닿게 됩니다. 아영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2장 프림 블리지에서 독자가 만나는 인물은 2058년 먼지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헤매는 아이 나오미입니다.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먼지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무엇이든 순식간에 죽게 만듭니다. 먼지의 내성을 가진 탓에 피를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아온 나오미는 언니인 아마라와 함께 소문 속에 도피처를 찾아 숲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자매는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고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프림 블리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거창한 리념이나 명분 없이 그저 사람들의 충실한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더인 지수만이 들어갈 수 있던 언덕 위에 온실 속에서 사는 식물학자 레이첼이 건네는 작물들과 먼지 분해제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을 수 없이 생기로운 숲속의 마을에 점차 스며듭니다. 하지만 평화란 영원할 수 없는 법, 프림 빌리지에 침략자들이 나타나고 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비된 식물들을 나누어주며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장 지구 끝의 온실에서 독자들은 아영을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재건된 이후를 살아가는 아영은 멸망의 시대 한복판을 지나온 나옴의 증언을 들으며 이제껏 머릿속에 따로 존재해왔던 수많은 퍼즐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 품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순수한 탐구심으로 쓸모없이 보이는 대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과학자들, 세대를 달리하는 인물들이 존중과 존경으로 함께 나누는 대화, 세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식물들의 모습, 예상하지 못했던 애틋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이 향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마음들 때문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초반에는 다소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안겨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을 포착하고 이를 구상화하여 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전개에 몰입하게 됩니다. 과학 환상을 소재로 하지만 작가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그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약소해 보이는 식물이 세상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도 너무 특별하고 로맨틱합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식물의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희망의 소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1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21년 남우의 작은 대우에서 타오른 불꽃은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 거대한 혁명의 불길로 타올랐고 부흥의 꿈을 향한 한길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위대한 기치로 나부끼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와 함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며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베리류 과일과 사과, 커피, 코코아, 차 등에 함유된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건강한 노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성분은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폴리페놀입니다. 최근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최대 52% 낮아졌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구조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차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텔로미어는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 일부 암은 물론 초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에스파냐 나바라 대학 이사벨라 쿠리 고즈만 연구원은 과일과 커피 등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한 세포 노화를 돕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며 특정 항노화 식품 하나보다 매일의 식습관이 꾸준히 쌓이는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5년에 채취한 표본을 분석해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하고 이들의 폴리페놀 섭취량을 평가해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하루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4, 5인분의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텔로미어가 짧을 가능성이 29% 낮았습니다. 연구에서 말하는 1인분의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간 크기 과일 1개 또는 약 8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아나 로드리게스 마티오스 교수는 폴리페놀은 심장 질환과 인지 저하 등 노화 관련 질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며 림상 연구에서도 폴리페놀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 및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성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해석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레이딩 대학 컨든 쿤데 교수는 폴리페놀의 주요 공급원이 과일과 남새 같은 식물성 식품인 만큼 건강한 노화가 특별히 폴리페놀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단 덕분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베리류 과일을 아침 식사에 곁들이고 남새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로미어가 왜 중요할까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있는 DNA 구조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차 짧아집니다. 지나치게 짧아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 및 각종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갈까요? 베리류 과일, 사과, 커피, 차, 코코아, 남새, 허브와 향신료 등이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는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 수준의 적당한 커피 섭취가 텔로미어 단축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체중이 기존치를 초과하면 대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26.2 이상인 사람들은 체중이 상대적으로 정상인 사람에 비해 대뇌 나이가 12세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변화가 심한 사람에 비해 체중이 안정적인 사람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체중 평가 지표로서 계산 공식은 체중 킬로그램 나누기 키 평방미터입니다. 지침은 아시아인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 수준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체질량 지수 접점을 통해 비만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중이 안정적이면 더 장수합니다. 2023년 8월 로인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생활 방식의 거울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좋은 수면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무게를 어느 범위 내에 안정시킨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로인의 경우 체중이 좀 더 무거운 사람들은 가벼운 사람에 비해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비만 정도에 대한 장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80세 로인의 경우 체질량 지수가 24에서 26 사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대부터 자신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조절하여 건강 수준, 나아가 체질량 지수 수준을 24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성 비만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조절, 굶는 것이 아니라 식단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유산소 플러스 힘의 결합입니다.

심신 안정,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자연도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화 관련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강한 중년 42명을 모집하여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견제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 표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도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 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중국 공산

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당의 올바른 병도 아래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나날이 번영 창성해왔고 중국 꿈의 아름다운 설계도에 따라 우리의 삶도 나날이 행복과 부강해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을 노래한 가요로 이 시간을 꾸며가려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학성 작사 최삼명 작곡의 당은 봄날 나는 종달새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은경 작사, 류영섭 작곡의 당은 자애로운 어머니 보내드립니다. 김용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남이 주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허동철 작사 황상령 작곡의 당을 노래합니다. 보내드립니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날이 번영 부강해로 발전하는 우리 중국, 위대한 저국의 품속에서 항상 긍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의 사랑, 소리 높여 노래해볼까요? 이어서 당이여 그대는 어머니 품 보내드립니다.

당뇨 그대는 어머니 품에 이어서 당뇨 그대와 함께를 들으셨습니다. 당의 올바른 경도 아래, 당의 따뜻한 관심 아래 오늘도 우리는 사랑과 행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어서 문창남 작사 김남호 작곡의 당이여 언제나 그대 따르리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 품속처럼 따스한 곳. 그것은 바로 당과 나라의 따뜻한 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송미 작사, 최희광 작곡의 당이여 자애론 품이여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중국공산당 창건 기념일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0여 년 내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단결 인솔해 위대한 발전 성과를 이뤄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나라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은 희생과 헌신, 끈기 넘치는 정신과 애국심을 담은 속담들을 함께 배우며 청소년으로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중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동요 공산당의 사랑 속에 자라납니다를 들려드립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기러기에도 코기러기가 있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물이 시원하는 기러기들도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기러기가 없으면 정처 없이 헤매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듯이 어떤 일에서나 그것을 이끌고 나갈 선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도 든든한 길잡이가 필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인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든든한 중국 공산당이 있었기에 어두운 고난의 시대를 딛고 부단히 변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지도 아래 전국 인민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오늘의 평안한 생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학업과 일상에서 성실하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본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큰 나무 밑에선 작은 나무는 큰 나무에 가려서 잘 자라지 못하지만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나면 그 덕을 입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또 성인 그늘이 80리를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성인의 덕이 널리 많은 사람에게로 미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온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행복은 바로 혁명 열사들의 굳은 신념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남긴 위대한 덕과 업적은 세대를 거쳐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며 항상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고여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남보다 뒤떨어지기 마련이므로 항상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주 탐사, 고속철도, 신에너지, 인공지능 등 분야가 세계 선진 수준에 올라 세계 각국과 협력하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당의 올바른 령도 아래 끊임없이 개척하고 혁신하며 인민을 탄압해 한마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속담의 뜻을 본받아 겨울을

표지 않고 꾸준히 배우며 자기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안 탄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뿌리가 깊이 땅에 박힌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쉽게 시들지 않듯이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면 오래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발전 역시 탄탄한 기반과 굳건한 정신 덕분에 가능했으며 우리 친구들도 튼튼한 마음과 실력을 갖춰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기둥이 돼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네,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밑거름 후에 우리의 희망이 든든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당의 사랑 안고 우린 꽃 펴요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손꿀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인쉬 스윈이라는 손꿀을 볼게요. 마실 응, 물 수, 생각 사, 근원 원의 한자를 쓰는 이 손꿀은 물을 마실 때 우물 판 사람을 잊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행복을 누릴 때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선열들이 쏟아낸 고귀한 열정과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대지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어둠을 뚫고 나아간 이들의 용기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기리는 마음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올바르고 튼튼하게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안코 펀도라는 손꿀을 볼게요. 어려울 간, 쓸, 고, 떨칠 본, 싸움, 토의 한자를 쓰는 이 손꿀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분투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이성 씨는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열사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마주칠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艰苦奋斗 이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당의 풍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기념해 희생과 헌신, 끈기 넘치는 정신과 애국심을 담은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지금의 평화와 행복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굳건한 신념과 끝없는 노력이 만들어준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인이 될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면서 나라와 사회의 보탬이 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그러므로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의 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예, 박윤덕 주임은 예,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길시 중년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년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맹리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45년이라는 중리 서의 조의 림상 경험을 갖췄는데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맥진을 특별히 잘합니다. 간맥을 통해 가지고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맥진을 통해서 이 환자분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걸 말이죠. 파악합니다. 파악한 뒤 그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처방이 효과 좋단 말이 되겠죠.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박윤덕 주임은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에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중이 내과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각종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불안장애,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조약에는 만성신염에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당뇨병 선병이라 합니다.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볼 때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죠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소아내과 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변비설사의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뇌혈관에 관계되는 질병하고 뇌공혈 부족 현상에 대해서 토론을 해봅시다. 뇌혈관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크게 보게 되면 최쇄라 하는데 계열성 뇌혈관 질병,

0: 초혈성 뇌혈관 질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혈성 뇌혈관 질병이라 할 경우에는 한으로 노경사이라는데 뇌경색의 단잔식 노체식 파조 状态에 그리고 결혈성 뇌졸중 일명 또 노경스라고도 합니다. 이 노경스를 놓고 본다 할 때 뇌졸중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80% 정도로 차지하는데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아주 급하게 발생하는 뇌혈관 질병을 말합니다.
1: 네.
0: 백성들은 보통 보게 되면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주약에는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뇌부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갑자기 중단되거나 또는 말이죠. 혈관이 발열되는 이런 말이죠. 원인으로 일으키는 이러한 병증입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병이라 할 때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 이런 것을 말이죠.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매년마다 대략 1,500만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혈관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거기에서도 3분의 1이가 말이죠. 우리 중국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말이 되겠죠.
1: 네, 원인이 뭐죠?
0: 중국의 인구도 많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1: 알겠습니다.
0: 대략 보게 되면 10만 명 중에서 근 300명 정도가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증세가 말이죠. 이 뇌혈관 질병에 속하는가. 하나는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심할 때에는 텐션 뛰자 하늘 땅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말을 빌어서 교대를 한다게 되면 길을 걸을 때 말이죠. 이런 분들에는 마치도 말이죠. 솜을 밟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차의 맹화에 그러면서 평행을 잡기 바빠합니다. 자꾸만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요시한테 쓰레거름이 납니까? 평행을 잡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지러운 방면에 또 두통증을 말죠. 동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죠.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음에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말이죠. 급성으로 발전하는 이 뇌졸중으로 고생할 때는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요즘 들어서 엉덩이 쪽에 신경통으로 모질 아프고 그 다리에 줄이 붙이면서 붓기고 바깥에 바늘도 쑤시는 것처럼 몸이 아픈 거. 그래 원장 선생님이 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길태순이 박윤덕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잠 자지 못해서 박윤덕진 치료받자고 오늘 또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길대병원입니까?
0: 예, 맞습니다.
4: 아, 예, 예. 저는 이제 그 길대병원이 강주민지에서 치료받는 환자인데.
0: 예.
4: 여기 여간에게 치료받는다면 이게 무슨 파이 좋아집니다. 이게 어서 허리도 좀 덜 아프고 기분이 좋은데 묻어다도 막 당기고.
0: 어이구, 그 좋은데.
4: 예. 아저씨, 아니 어쩌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허리도 말이야 술 아프할까요? 아, 이제 그. 자꾸 댕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거기 가서 좀 힘도 맞고 그 뭐인가 좀 약도 띄워자고.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근데 영도서를 또 가면 되죠.
0: 예, 예, 그렇죠. 예, 예.
4: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0: 예.

0: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대수님꺼?
2: 예, 네. 맞습니다.
1: 나 주인이사야 그 고래 아프고 어지럽고 이러냐 그 써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집안에 딱 맥이 없으면서 계속 사람 그 한 집에 밖에 나가겠다 치신다. 집안에 예. 맥이 없어서.
2: 예.
1: 주인이사는 좀 이사 더 이상해야 된다.
2: 예, 그냥 오십시오. 예.
1: 예.
2: 예, 어떤 일 일찍 오십시오. 예.
1: 예.
0: 네. 네. 예,
2: 건강하세요. 예. 예.
0: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3: 예. 저는 예, 노공이 살짝 왔는데.
2: 예.
3: 뭐, 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밤잠도 잘 안 오고 해서 예.
2: 예.
3: 예,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았는데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던 것은 좀 괜찮은데
2: 예.
3: 밤잠이 아직도 잘 오지 않아서
2: 예.
3: 오늘 또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약도 짓고 침도 맞고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단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유병 환자입니다.
2: 예.
4: 그런데 좀 음식을 이제 어제 나와 먹어가며 점점 이 좀 그 약을 많이 썼는데 아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조그마한 좀 매번 거 먹어도 아이 되고
2: 같은
4: 배불룩하고 항상 이래가지고
2: 예.
4: 네, 그런데 지금 그 여기 한부에 지금 저 연길에 가서 그 길대 그 뭐 방송 듣고 갔다는 말 그래 가서 그 길대병원에 가서 그 이사를 배웠는데. 약 청약을 쓴데 영 효과 좋다면서 그러지 말고 거기 가보라 하는데
2: 예.
4: 그래서 내 오늘쯤 좀 떠나자고 그랬다. 근데 그 말하는 게 그 길대병원에 그 뭐 그 이름과 저기 아 박창호 선생을 찾아가라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2: 예, 예, 있습니다.
4: 예, 그래 예. 오늘쯤 좀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데 그 박창호 선생 오늘 출근하시죠?
2: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매일 예, 출근합니다. 예, 예,
4: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시죠.
2: 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4: 예.
0: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안녕하십니까.
5: 땅처럼 얘기해요.
0: 여보세요.
5: 예.
0: 네, 말씀하세요.
5: 길대병원 강철수 선생님이 많은 치료를 받고 효과도 있지.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실험 넣고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5: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6: 예.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 박윤동 선생님 좀 예약하시오.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약 더 쓰려고 그럽니다.
2: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예, 우리 아가 예, 콩팥이 나빠서 지가 예, 예 영 높았습니다.
2: 예.
6: 저번에 예, 약 쓴 게 영 효과 좋습니다.
2: 예.
6: 예.
2: 그냥 어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예, 고혈압으로 아른지 형 오랍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래, 예.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예, 늘 머리 어지럽습니다.
2: 예.
7: 그리고 예, 거기다 그 노공세 부주도 있고, 예, 노공도 조금 있어가지고, 예, 기억력도 감퇴되고, 무슨 하자다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2: 예, 예.
7: 그래가지고, 예, 요새는 또 예, 그, 어떻게 이게 날씨도 뭐 이런지 맥도 없고, 예, 정말 밥맛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번에 무기 소개로 거기,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예 진찰을 받고 정말 약을 깨다 먹었는데 한두 번 깨다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효과 지금 많이 났습니다.
2: 어제도
7: 예. 났고 예 지금 밤맞이 올까 예 좀 정신한다 사람이.
2: 그렇죠.
7: 그래서요 예, 예 이 정말 저 약을 그 분들 좀 몇 번 더 먹자고 오늘이 예, 약질러 가자고
2: 예.
7: 예약하자고 전화했어요.
2: 예. 어떤 일 일찍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8: 저는 전번에 박윤동 선생님이 점약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2: 예, 어떤 정화에서 잡습니까?
8: 좀 이렇게.

0: 부면증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저 콩팥이 나빠 허리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점약 두 줄이 먹었습니다. 이게 영수 효과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또 한번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어떠니?
0: 아, 괜찮습니까?
1: 예,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3: 항상 열심히 듣고 또 유명한 박연동 선생님도 알고 해서 지금 치료도 잘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3: 예, 머리 항상 어지럽고 예, 흐리멍텅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해서 예,
1: 예.
3: 노공실 부조랍니다.
1: 예, 맞습니다.
3: 예, 예. 박연동 선생님이 그 약을 첨약을 먹었는데 영 좋습니다, 지금.
1: 예, 예, 예.
3: 그래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약질러 간 날이 돼서, 박윤도 선생님이 예약해 주죠.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한 가지 문의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4: 제 동생이가 전풍이 왔는데, 엄지고가 바카랑이가 통풍이 왔는데 지금 손에도 지금 통풍이 와가지고
1: 예.
4: 통풍이 왔는데 이렇게
1: 수건잘 찾으세요.
4: 수건잘?
1: 예. 예. 숙사랑 숙제입니다. 예.
4: 오늘 와? 오늘 네.
1: 예. 예. 어전 오후 다 됩니다. 예.
4: 예.
1: 예.
4: 알았어.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5: 예, 예 저는 박창모 쌤 선생님이 환자인데요. 예, 이게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계속 약 썼는데 효과가 많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래 오늘 또 가서 한번 약 지우려고
1: 예.
5: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6: 네, 우리 환자들 간철수 주인이 병원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허리 다리 아파서 그 예. 침을 맞고 첨약 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6: 네, 가자, 곳으로 연락하자기 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7: 박윤덕 주임을 예약해 봅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나 지금 아픈 데만 한데 매그 잘 보고 용하다니까.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네,
9: 안녕하십니까?
1: 예.
9: 예, 저는 그 전열성염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1: 예.
9: 그 옛날에 중년의 주인이라던 그
1: 박윤덕
9: 교수님 예. 저번에 봤습니다. 제 중량 한 7, 8,

0: 있는데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 번 더 예약하러 가는데요. 어떻게 예. 예약 됐습니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아, 예, 예. 예. 그 박은덕 저기 교수님 옳지?
1: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해서
0: 체지겠습니다.
1: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어전에.
0: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박인덕 교수님 부탁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저는 예, 이 뇌경색을 해서 예.
1: 예.
3: 아,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팔이 한쪽 팔이 저리고 예.
1: 예.
3: 이래서 저기 뭡니까? 전번 주일에 박인덕 선생님이 그 정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지럼증이 예. 없어지고 예.
1: 예.
3: 그리고 팔이 저런 것도 좀 덜하고 오늘 좀 약 더 써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3: 예.
1: 됐습...
3: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저는 이 다리 아프고 그다음에 저리고 그렇습니다. 게 요즘에는 날씨 탓인지 좀 이렇게 어지러워서 길태중이 수원장이 환자입니다, 원래.
1: 예, 예, 예.
4: 예. 예. 예. 오늘도 그 선생님께 연결하려고 합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그 박창호 좀 인사를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떤 정황입니까?
5: 예, 몇 번 비웠습니다. 오늘 또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예. 다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예, 어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경화기 되면, 예, 말씀을 하기, 예, 시작하는데 말이죠. 예, 무슨 생각으로, 예, 그 말씀이가 말이죠. 그대로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2: 네.
1: 심할 때에는 아예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2: 네.
1: 마치 안과질환이 있는 것처럼 무슨 물건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말이죠. 똑바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에, 그리고 가장 문제는 말이죠. 운동장애가 문제입니다. 에, 경화기 되게 되면 팔다리를 쓸 때 말이죠. 맥이 떨어지는 감이 나타나는데 일단에 더 심해질 때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이것이 아주 그 문제입니다. 이 펜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뇌졸중이 말이죠. 심할 때는 말이죠. 이식장애가 옵니다. 이식이 모호해지거나 아예 말이죠. 혼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의 여러 선생님들이 이 병증에 대해서, 대화가 깊은데, 감각장애가 문제입니다. 경각이 되면 말이죠. 팔다리거나 말이죠. 이런 부위가 마비되는 거, 저리고 이런 감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말도 또 소주어간 지지는 같은 감이 있고 어떤
2: 네,
1: 분들은
2: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2: 네.
1: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그 저는 오랫동안 있고 혈압으로 앓고 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6: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도 해보니까나 녹음실 부두라고 합니다.
1: 예예. 예, 예.
6: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좀 이렇게 좀 자꾸 까박까박 근방통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1: 예.
6: 그리고 아예 와서 전화기 자꾸 여러 번 깨나니까나 소변이 좀 닿는 것 같습니다.
1: 예예예. 예,
6: 예.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그 박윤덕 선생님께서 이거 잘 본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1: 예.
6: 혹시 가볼 수 있겠는가 해서 전화드립니다.
1: 예, 가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오전에 가.
1: 예,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늘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예, 출진하지.
1: 예, 예, 예,
6: 예,
1: 예.
6: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이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이제 방금 전화 온 분들처럼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이 자주로 나타납니다.

0: 아, 당연히 그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에,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20% 정도로 말이죠. 예. 이 뇌공혈 부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1: 네.
0: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불호가 더 높아집니다. 30% 이상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에, 조약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예, 뇌에 공급하는 혈액 공급이가 잘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뇌조직이가 말이죠. 예,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이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주의력이가 내려갑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1: 네.
0: 예, 방금 말씀한 거 말이죠. 돌아앉으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 팔다리를 놀릴 때 말이죠. 마비되거나 절해나거나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또 냉해지는 예, 피원이라는데 피부 온도가 문제 생겼나 냉해지는 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력이 모여지거나 어떤 때는 말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에, 보통 이 뇌공혈 부조 현상을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말이죠. 예, 에, 뇌혈관 질병으로 이런 현상이 있고 또 말이죠. 예, 심장병으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 관심병이라든가 심혈실상이라든가 예,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말이죠. 예, 뇌공혈부조 현상이 생기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이러한 말이죠. 예, 증세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 골관절 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약에는 경추병으로 인해서 예, 초동맥을 압박하면서 이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 말이죠. 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예, 뇌 공혈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게 되면 인천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내가 어째서 머리가 네. 어지럽고 아픈가 이거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령입니다.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 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구를 주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 조정역 제14기 위원회 상모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2: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 문예계 축제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0: 습금형 총선에는 공산당에는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을 전개한 이래 전주각급 당조직에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 추진하고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기층에 심입해 난제를 해결하면서 실무와 실적으로 도약과 추월을 추동하며 여러 민족 대중에게 복을 마련해 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룡창 1호 건물은 한때 지하실에 장기간 물이 고여있었고 때로는 오수가 넘쳐나 악취가 진동했었습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들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해당 현장은 복도가 깨끗하고 공기 중에도 더 이상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제초호수 흡입차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작업 현장을 떠납니다. 이는 백천사회구역의 이번 오수 흡입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수 흡입차 한 대가 매번 빨아들이는 오수량은 10톤입니다. 주거단지 주민 호염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도 악취에 시달리거나 모기나 벌레에 물리지 않습니다. 로인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수리해 놓으니 정말 좋다고 말하며 아주 기뻐합니다. 이 층집의 지하실 침수 문제는 열흘 동안 존재해 왔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현장을 반복적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여러 부문 간의 소통을 거쳐 지속적인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마침내 문제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천사회구역 당위석이 품목입니다.
1: 공수에!
0: 급수, 난방, 전력 공급 부문과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 알려 모두 함께 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층집이 철거 이주 층집이고 로인들과 장애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요했습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이 자금을 자체로 조달하게 하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준설 작업을 마친 후 파손된 도관이 드러났습니다. 풍목입니다. 주요 원인은 주민생활 오수 배수관 파손이었는데 총 8개의 도관이 파손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오수와 채소를 씻은 물이 모두 지하로 새어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구역에서는 주동적으로 정책 지지를 쟁취했으며 최종적으로 가두에서 대중봉사 사업 경비를 이용해 준설 및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작업을 거쳐 루게로 근 3,000톤의 오수를 뽑아 운반했고 파손된 8개의 도관을 복구해 열흘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던 안전 우환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풍욱입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중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형식을 차리지 않고 헛된 공로를 꾀하지 않으며 봉사를 기층에 가져다 주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기층 간부와 농업 관련 기구의 가장 진실한 실적권입니다. 일전 농업종합봉사활동이 도문시 량수진 덕흠 농업봉사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주문 체결, 기술 강습, 금융 지지, 농업물자 보장, 장비 보급 등 5가지 봉사를 통합해 농촌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km를 착실히 뚫었습니다. 도문시 덕흠 농업봉사중심 총경리 양근광입니다.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기술원이 직접 촌과 농가를 찾아 모두에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가르쳐줬고 은행에서도 저금리 대출을 보내와 우리 농민분들이 근심 없이 농사를 짓고 증산 증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생 난제의 원만한 해결은 전주에서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전역 관광 열기에 비추어 주 공항국에서는 연변 관광교통 위치 미니 프로그램을 내와 도로 상황 조회, 풍경구 안내, 안전 제시 등 기능을 통합해 루게로 만여 건의 도로 상황 정보를 발표하고 연 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주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성내 통일 처리를 심화해 3급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105개의 통일 처리 지점을 배치해 92가지 민생사항의 구획간 통일 처리를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빈도 높은 사항 취급 기한을 평균 50% 단축하고 대중의 이동 횟수를 75% 감소시켰으며 20여 가지 업무는 5분 내에 쾌속 취급을 실현했습니다. 정확한 실정권 수립 및 실천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래 주당위 리론학습 중심조가 앞장서서 연구학습을 진행해 전주적으로 중심조

0: 학습 2,136차례, 전문 주제 독서반 1,204차례, 3가지 회, 1가지 수업 18,000여차례 펼쳐졌습니다. 전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시종 대중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적으로 삼고 학습 성과를 신속히 대중의 근심을 해결하고 민생에 혜택을 주는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3가지 대조, 5가지 여부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고 8가지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루계로 4가지 기층 심입을 9,100여 차례 전개하고 문제 5,900여 건을 처리해 기층 치리에 더욱 온정이 있고 대중의 생활에 더욱 질감 있게 했습니다.
1: 조정역 제14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6월 29일 연결해서 소집됐습니다. 조정역 주석 주금성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조정역 부수석들인 마운기, 리동호,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주경제운행정황통보, 전주정협의 투자유치 및 대상건설정황회보, 조정역 부수석 해임정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관련 인사사항을 심의 채택했으며 각 부서의 2026년 상반기 사업총화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통과라는 기초적, 종합적, 강령성 전문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 분야의 립법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웠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정치 위치를 높이고 법률에 담긴 정치 향도, 법치 논리 및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해야 합니다. 당중앙과 성당위, 주당위의 민족사업 포치에 자각적으로 대조해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직책 리행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리행 전 과정에 관철하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하며 더 높은 정치 위치에서 기획 포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실시를 추진하며 강한 책임감으로 직책을 이행해 학습 관철이 기층까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주 경제는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질과 효율이 함께 제거되는 량호한 태세를 보였는 바 이러한 성적은 주당이 주정부가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은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 리행 출발점을 정확히 찾으며 산업 질 제고, 대상 난관 공략, 경영 환경 최적화, 흥변 부민 등 중점 분야에 몰을 박고 조사 연구를 깊이 펼쳐 건설적인 건언으로 당위 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봉사해야 합니다. 위원들의 개별 자원 우세를 발휘해 기업 일선에 상시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제안, 민의, 민주감독 등 경로를 통해 발전 병목을 해소하는 데 조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능을 촉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 정협의 역할로 전주 고품질 발전 추동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 및 각 현시 정협은 난관 공략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분발하며 기존량과 증가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착공 대상 난관을 공략하는 동시에 2025년 락착 대상에 대한 전 과정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대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기존 대상 관리가 중단 없이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목표 임무를 기준으로 현지 자원 전품, 지역 우세, 산업 토대, 발전 좌표를 결합하면서 하반기 투자 유치 난관 공략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건설 중 대상의 조기 조업, 상담 중 대상의 조기 계약, 의향 대상의 조기 락착을 추진해야 합니다. 통괄적 감독 지도와 전원 변동을 강화하고 상하가 협동해 난관을 공략하는 합력을 형성해 전주 정협 투자 유치 및 대상 건설 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주당위의 견강한 용도하에 조정협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 요구를 확고히 다잡았으며 전주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5가지 대사를 둘러싸고 15 전만 계획에서 확립한 1급 2지, 3구 목표 및 4.45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직책을 이행해 재반 사업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위원들은 주당위에서 제기한 4가지 더욱 사업 요구에 맞춰 시종 사상 정치리론 학습을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단결 분진의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공략과 기박금을 통괄적으로 다잡고 주, 현, 량급, 정협 연동 대상 봉사, 협동 투자 유치 사업 기제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며 산업 대상 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혜민을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해 실속 있는 직책 이행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변강 협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업종, 기업, 기층 대중 등 각종 자원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통합해 상하가 한마음이 되고 각층이 협동하는 발전 공감대를 응집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통솔로 정협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우수한 직책 리행 대오를 구축해 정협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새 성과를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0: 주 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주최한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연변문예계 축제가 6월 29일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공봉이 활동에 출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당을 향한 붉은 마음, 시대의 우렁찬 소리, 고향의 정, 가장 아름다운 변강, 활짝 핀 성류꽃, 단결의 악장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가무, 무형 문화재, 희곡, 기악 등 15개의 우수 종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은 합창 나의 조국과 장강의 노래의 웅장한 노래소리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대에 올랐거나 묵직한 영예를 받은 정품 종목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조선족 무용 향음은 백화영춘 중국 문예계 2026년 음력설 대련한 무대에 올라 전국 관중들에게 연변 무용의 매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정경 낭송, 당을 향한 예술의 마음, 함께 키우는 하나의 꿈은 문예 일꾼들이 당을 따르고 변강에 뿌리 내리는 조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충북가 농악장단 풍년의 즐거움은 중국 민간문의 최고상 산꼭상을 수상한 우수 작품으로 전통 농악 다악으로 풍수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창작곡 아리랑 고향으로 돌아오네 연변을 노래한 해가 잇따라 울려 퍼졌고 주 문예자원봉사자협회 주석 임형숙이 무대에 올라 인민 속으로와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공연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문예계 축제는 전주 문예 골간 역량을 응집해 홍색 주제, 무형문화재 민속, 본토 창작 문예 작품으로 당의 백년 분토 력정의 경리를 표하고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 문화예술계 연합회 당조 성원이고 부주석인 정운룡입니다. 이는 문예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인 동시에 깊이 있는 홍색 사상 교양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 문학예술계 연합회에서는 계속해 인민 중심의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신시대 문예 사명을 짊어지며 전주 문예 일꾼들을 단결시켜 초심을 고수하고 창작에 몰두하겠습니다. 연변 특색을 살리고 시대의 정신을 담은 더욱 우수한 작품을 창작해내 문의의 힘으로 연변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세상을 쓰는 데 문의의 지혜를 기여하겠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옹성다자 당 및 공청단 회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중앙은 만조병사 사업에 관한 지시편지를 보내 만조성의와 순시원을 파견해 지방조직이 빈민중예 심입해 식량을 나누고 관할을 포위하는 행동을 펼치는 것을 협조하고 빈민자위대 조직 건립을 다그치며 무장을 탈취하고 유격대를 건설해 유격근거지를 개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공 만주성위는 지시를 관철해 유격대 건설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양림을 성위 군사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동장령을 동만특위 서기로 배치해 항일 무장사업을 통괄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하순 동장령은 동만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동장령은 12월 16일 연길 옹성 라자에서 동만당 및 공청단 적극 분자 회의를 사회했으며 40여 명의 골간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성위의 지시를 전달하고 동만 지역 당 조직이 완비되고 군중 조직과 지방 무장 기반이 튼튼한 유리한 형세를 분석 판단해 투쟁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옹성 라자 회의는 당 및 공청단 적국 분자들의 혁명 투지를 고무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했으며 동만 항일 투쟁의 발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지 항일무장 건설, 유격근거지 개척, 항일 유격전쟁 전개를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1: 2026년 고중입시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면서 우리 조 초중 3학년 학생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험 마감 30분 전부터 경계선 밖에는 학부모들이 꽃다발과 풍선 등 축하 선물을 들고 기대어린 모습으로 질색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관군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고중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선생님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나오며 가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험생 김가연입니다. 앞으로도 초중 시절 가졌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 입시와 인생의 여러 시험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2025년 덕신 대상구역 소류역 종합치리 공사가 근일 주체 건설 임무를 마쳤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각종 조치가 락착된 후 대상구역의 종합치리 및 수토류실 통제 면적은 33.29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연간 수자원 리용량은 332만 9천 립방미터 증가해 토양 류실량이 4만 9,900톤 감소할 전망입니다.
0: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주기 배치에 따라 7월 3일 24시에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가 다시 열립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유가 인하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가 시행되면 95호 휘발유 가격이 8원 아래로 떨어져 7원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1: 주 장애인 취업 양성 지도 중심에서 6월 29일 2026년 연변주 장애인 AIGC 디지털 시청각 창의 기술 양성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장애인 수강생이 모든 학습 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검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정치에 포함시키고 새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굳세고 강해졌으며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 속에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왔습니다. 위대한 시대는 과학적인 사상을 낳으며 과학적인 사상은 혁신적인 실천을 이끌어 나갑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은 어떤 장기 집권적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장기 집권적 막스주의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심각한 대답을 주었으며 이는 또한 새 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으로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당중앙 제18기 제6차 전의회의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바로 수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띈 위대한 투쟁을 잘하고 온갖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두 개의 백년의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우리 당을 강대한 당으로 잘 건설해야 한다고 깊이 있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을 강대한 당으로 잘 건설하고 걸음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습금형 총서기는 동서부 간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추진할 때 관한 중요 지시를 내리고 민영, 복근, 영아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종합하고 활용하며 지역 발전의 조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당의 힘은 조직에서 비롯됩니다.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에서부터 5년간의 과도기 그리고 상시화된 정밀 지원에 이르기까지 당중앙의 결책이 내려지면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당과 인민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중화대지의 전면적 초유사회를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자신감 넘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습금형 총서기가 항행의 키잡이가 되고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 확립은 당이 새 시대에 거둔 중대한 정치적 성과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2022년 10월 습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광서대표단 토론에 참석했을 때 새 시대의 새로운 로정에서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당의 기치 아래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굳게 단합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다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연한 톡을 집에서의 질문에 계속 훌륭한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습금형 총서기가 2026년 신년 축사를 할 때 한 이 한마디는 명석한 역사적 자각성과 확고한 역사적 주동성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네 가지 시련과 네 가지 위험의 직면에 있는 만큼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당중앙은 조항 8가지 규정을 제정하고 반포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추진해 지난날에 막을 수 없다고 여겼던 많은 그릇된 기풍을 막아내고 단행간 퇴치하기 어려웠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함으로써 우리 당이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튼튼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창당 100주년을 맞아 습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이 가진 시련을 겪고서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시종일관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원칙을 견제했기 때문이다라고 깊이 있게 총화했습니다. 우리 당을 잘 건설하고 강하게 건설해 당이 시종

국민의 진심 어린 옹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습금형 종석이는 신화사 로당원 장련생에게 보낸 회답 편지에서 새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초심을 유지하고 사명을 명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음과 소임을 다해 새로운 로정에서 훌륭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바로 우리의 분투 목표이다. 새 시대에 들어 습금형 종석이는 전국 각지를 시찰하면서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다 하는 신념을 매 순간마다 녹아내므로써 군중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현재 올바른 지속권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전당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꾸준히 당의 혁신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정신을 결집시키며 실무의 정진에 학습 교양의 성과를 고품질 발전의 성과로 전환시키고 현대화 건설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고문에서 천안문에 이르기까지 작은 홍선에서 거대한 항선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중화민족이 일떠서서 부유해진 대로부터 강대해지는 대로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시종 영원히 지칠 줄 모르는 정신 상태와 두려움 모르는 분투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래 계속해 뜻깊은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 특집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이 지켜온 확고한 초심과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발휘할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애청 바랍니다. 먼저 당 창건 기념일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은 1938년 5월 연안에서 제기됐으며 중국 공산당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상해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창립을 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당 창건일은 중국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막스주의가 중국에 빠르게 전파되는데 오사 애국운동을 거치며 막스 레닌주의를 가장 먼저 수용한 혁명 지식인들이 각지에서 공산주의 소조를 잇따라 결성해 막스 레닌주의를 선전하고 노동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레닌이 이끄는 제3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도움하에 1921년 7월 각지 공산주의 소조에서는 대표를 파견해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밀정에게 발각돼 회는 절강성 가흥 남호에 있는 한 배로 옮겨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유람선은 중국 혁명사에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룬 중대한 사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에는 13명이 참석했는데 전국 각계 57명의 당원을 대표했으며 제3 인터내셔널 대표 말린, 홍색 노동자 인터내셔널 대표 니콜스키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당 강령을 채택하고 총서기를 선출해 중국 공산당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는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행동 지침으로 하는 통일된 노동자 계급 정당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중공종 총서기 습금형 동제는 상해의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회의 정소와 가흥 남호의 홍서는 우리 당의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 당은 여기에서 탄생했고 여기에서 출발했으며 여기에서 전국 집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은 우리 당의 뿌리입니다.

고 말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탄생은 중국 역사 발전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중국 혁명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1941년에 방종은 제1차 대표대회가 열린 1921년 7월의 첫날인 7월 1일을 당의 생일이자 창건 기념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생한 정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탄생됨으로써 의의가 남다릅니다. 위대한 정당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생일은 1970년대 말에야 당사 연구원들이 밝혀냈습니다. 1938년 5월 당중앙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당의 생일을 제기할 때는 당시 연안에 있던 제1차 대표대회 참가자 두 사람의 회상이 근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는 여름이고 날씨가 매우 더웠으며 대략 7월쯤이라고만 기억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토대해 7월 1일을 당의 생일로 정했는데 아주 뜻깊은 날로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생일은 기념할 만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선물과 축복은 그가 가진 친족 관계와 우정, 그동안 받은 사랑과 존경을 뜻합니다. 인민을 위한 권력과 정을 나누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 힘쓰는 정당의 생일 축하는 바로 인민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당 지도자들이 발표하는 명절 축사는 항상 당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겼는데, 이는 촛불 앞에서의 소원과는 다르지만 정당이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다. 항상 냉정한 판단을 유지하는 정당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성과와 경험을 돌아보는 동시에 당의 미래에 대한 리성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체 활력, 결속력과 전투력을 강화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합니다. 최근 몇 년간 당 중앙 지도자들은 7일 기간에 여러 차례 중요 연설을 발표해 당 건설과 발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노선을 구상해 당의 생일을 더 의의있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당원에게는 두 개의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 추구할 신념을 찾은 생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리상과 신념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와 리상에서 비롯되며 이 생일은 완전히 자신만의 것입니다.

계속해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영원히 간직할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관한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언제나 당과 국가사업 발전을 추동하고 모든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불굴의 동력이라고 천명하며 이를 당 강령에 넣었습니다. 당이 100여 년 동안 분투해 이룬 위대한 성과는 위대한 창당 정신의 실천적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은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위대한 길을 개척했으며 위대한 사업을 창조하고 위대한 성과를 거뒀으며 탁월한 공적을 세워 고금의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이루었고 인민과 역사의 훌륭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 선구자들은 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했으며 초심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으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투쟁했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에게 부끄럼 없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형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창건은 천지개벽의 큰 사건으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과정,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미래와 운명, 세계 발전의 추세와 구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로부터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투쟁에는 버팀목이 생겼고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태세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여 년에 걸친 분투의 역사는 천지를 개척하고 세상을 바꾼 혁명의 역사이자 감동과 함께 재탄생을 이룬 정신건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내우 외환의 시기에 탄생했고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 발전했으며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계승됐습니다. 이런 시대

그것을 배경에서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는 역사적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자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 계보를 고도로 압축한 결정체입니다. 100여 년에 거친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투쟁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기성과 품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 정신 계보를 형성했으며 정강산 정신, 장정 정신, 연안 정신, 항미원조 정신, 원자폭탄, 수소폭탄과 인공위성 정신, 철인 정신, 뇌봉 정신, 초유록 정신, 홍기구 정신, 홍수 극복 정신, 유엔 우주 비행 정신, 빈곤 탈출 정신, 북경 동계 올림픽 정신 등 일련의 위대한 정신들이 탄생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인 정신은 일맥상통하며 시대별로 위대한 창당 정신이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질과 취지, 우수한 풍모와 숭고한 품격을 잘 보여주며 당이 지닌 가장 뚜렷한 본질을 깊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시공을 초월해 대를 이은 중국 공산당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은 힘없고 약한 모습에서 점차 성장하고 강대해졌으며 인민을 단결시켜 혁명, 건설, 개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중국 공산당원이 삶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적 토대이자 당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며 굳건히 하는 풍요로운 양분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창당 정신이 형성되고 승화되면서 중국인민은 자각과 자신감, 자강의 기상으로 끊임없이 분투했고 중화민족은 강성해지는 역사적 비약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자강 자신하며 전통을 지키고 혁신을 추구하며 힘차게 분투하고 용감하게 전진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고 분투할 것을 밝혔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에서 막강한 힘을 얻고 당의 100여 년 분투 역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삼는다면 당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대적 중림을 힘껏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인 위대한 창당 정신은 공산당원들의 확고한 신앙과 믿음, 자신감을 다져주었으며 중화민족과 중국 인민이 지닌 위대한 창조 정신, 분투 정신, 단결 정신, 리상 신념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언제나 당과 국가사 발전을 추동하고 모든 공산당원이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힘입니다. 당은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길을 개척하고 숭고한 사업을 이뤘으며 눈부신 업적을 세워 고금에 유례없는 역사적 영광을 이룸으로써 인민과 역사에 만족한 답안지를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00여 년간 걸어온 분투의 역사는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역사이자 정신건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내우외환의 시기에 탄생했고 온갖 시련과 좌절 속에서 발전했으며 난관을 극복하고 계승됐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원천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정신계보는 당의 100여 년의 분투와 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홍색 유전자이자 민족 정신과 시대 정신의 핵심이며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힘이자 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동력의 원천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전례없는 사업으로 난관과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대격변이 가속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국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는 한층 막중해지며 앞으로의 길에 위험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이루고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창당 정신이라는 정신적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려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원들의 정신을 고양하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 정신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그에 담긴 마크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습득해 신념의 토대를 다지고 정신적 갈증을 채우며 사상의 길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의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강력한 정신적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점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당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녹여내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 전략 방침을 견지하며 네 가지 의식을 높이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국가의 대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확립 충성과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것을 가장 확고한 정치 입장, 가장 선명한 정치 방향, 가장 견고한 정치 신념으로 삼고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범을 엄격히 집행하여 당의 결속력, 전투력과 지도력, 호소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전면적으로 당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왜 좋은지는 근본적으로 마크스주의가 옳고 중국화, 시대화된 마크스주의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은 공산당원의 정치적 영혼이자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정신적 버팀목입니다. 마크스주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원의 본업입니다. 당의 리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광범위한 당원, 특히 지도 간부의 리론 소양을 강화하며 리론적 사고 능력을 높이고 마크스주의 립장, 관점,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명석한 리론으로 정치상의 확고함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전면적으로 당 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인민 입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민 입장은 중국 공산당의 근본 정치 입장이며 인민을 위해 일심전력으로 봉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줄곧 견제해야 할 근본입니다. 중국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초심과 사명은 중국 공산당원이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 동력입니다. 인민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삼고 인민의 기대를 목표로 하는 것을 엄격한 당 관리의 근본 방향으로 삼고 당을 진정으로 인민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경영 전통에서 숭고함을 깨닫고 홍색 유전자에서 힘을 얻으며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품고 인민을 위해 책임을 가하며 군중을 섬기는 실천 속에서 난관을 헤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당이 항상 인민군중과 피를 나누는 유대를 유지하고 영원히 인민군중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 않고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위대한 창당 정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투쟁을 감행하는 것은 우리 당의 뚜렷한 품격입니다. 우리 당은 투쟁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반드시 투쟁을 통해 미래를 쟁취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역사의 틀을 깨고 벗어나는 것을 자각적으로 실천해 막수주의 정당의 선진성, 순결성, 혁명성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투쟁 의식을 강화하고 투쟁 의지를 확고히 하며 투쟁 방향을 정확히 하고 투쟁 임무를 명확히 하며 투쟁 능력을 높이고 항상 투쟁 준비를 갖추며 사악함을 멀리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암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며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개의치 않으며 투쟁을 감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각종 난관과 도전을 힘다해 극복하고 완강한 투쟁으로 새 국면을 열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은 당이 100년을 거치며 빛을 바래지 않고 온갖 시련을 겪으며 활력을 이어가는 정신적 무기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재론려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양해 당이 항상 시대의 흐름에서 선두에 난관을 헤치는 최전선에 광범한 인민들의 마음속에 지치를 모르는 더 높은 기계와 용기를 갖고 멀리 나아가고 영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위대한 창당 정신을 더욱 잘 고양하고 온갖 풍파를 헤쳐나가며 시대 선두에 용감히 서서 우리는 더욱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해 새롭고 더욱 큰 휘황함을 창조할 것입니다. 오늘 프로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105번째로 맞는 당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가 영원히 반행하며 민심이 한층 단결되고 조국이 영원히 평화롭길 축복합시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오늘부터 5대 활동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00